0: 자, S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7월 25일 토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짹짹. 느긋하게 송나라 문인처럼 잘 시작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자, 첫 곡은요. 낸시 시나트라, 리 헤이슬보드의 Summer Wine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살짝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천년 전의 송나라 문인들의 여름나기 비법. 에어컨도 선풍기도 없었던 그 시절에 놀랍도록 낭만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여름을 이겨냈다라고 하죠. 아니, 사이즈가 얼마나 크면은 집 안에 인공 폭포를 설치를 하죠. 그것도 모자라서 방 안에 연못이나 분수를 설치하고 자스민이나 연꽃을 심어서 향긋한 바람을 즐겼다니. 정말 상상만 해도 참 근사합니다. 어우, 실평이 몇 평인 거야 도대체? 자, 이게 바로 풍류 피서법이겠죠? 오늘은 마침 삼복 더위의 한가운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복입니다. 천년 전 송나라 문인들처럼 우아하고 운치 있게 주말 아침 느긋하게 시작해 보시죠. 자, 신청곡 여러분들의 이야기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무료니까요. 많이 사용해 주시고요. 서울 경기 98.1MHz CBS 라디오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시작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수 없을까?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6: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7: 메디힐 토너 패드.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렉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4: 영월이래요.
3: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4: 영월이래요.
3: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4: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3: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5: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최경민 님께서 신청하신 The Temptation의 My Girl, 그리고 그 다음 곡은 The Archies의 Sugar Sugar였어요. 5672님, 남편은 오늘 일 끝나고 1박 2일 모임하고 내일 온다네요. 서운할 수도 있지만 주말도 일하는 남편이니까 봐주려고요. 사실 혼자 있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이 시간 충분히 즐겨보렵니다. 아이고, 남편이 1박 2일 모임을 가신다는 건 우리 아내분의 1박 2일 자유시간인 겁니다. 예, 충분히 즐기시고, 오늘은 집에서 요리하지 마시고, 네, 간단하게 밖에서 식사하시고, 네, 좀 편안하게 평소에 못 봤던 그런 드라마나 이런 거 몰아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녁쯤에 맥주 한 잔이랑.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죠? 지금, 네, 지금 집안일을 빨리 끝내놓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저희 사연

하고 음악 들으시면서 빨리부터 돌리시죠. 자, 진달래님. 더워서라기보다는 습해서 밤까지 에어컨 틀다가 아침 되니까 그래도 살짝씩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에어컨 끄고 활짝 문 열고 아침으로 지글지글 감자전 해 먹습니다. 세상 행복하네요. 아유, 좋습니다. 요즘은 그 마루에 이제 에어컨이 이렇게 이제 집 전체용으로 있고, 그리고 샤시 쪽으로는 더블 샤시로 돼 있잖아요. 굳이 에어컨을 끄지 마시고 환기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한쪽 창문을 바깥쪽 샤시를 열어두시고 안쪽 샤시를 닫으시고 또 반대쪽은 바깥쪽 샤시를 닫으시고 안쪽 창문을 열어놓으시면 이렇게 구도가 리을자가 누워있는 구도로 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냉기도 일일이 많이 없고 그리고 벌레 들어올 일도 훨씬 적습니다. 그런 식으로 환기시키면 참 좋아요. 자, 근데 뭐 바깥 바람이 시원하면 에어컨을 꺼도 되겠죠. 아우, 저는 집안이 습한 게 싫어가지고. 자, 감자전부터 즐겨보시죠. 박정현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7월의 무기님께서 신청하신 소향의 바람의 나라 듣고 옵니다.

0: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주.
2: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0: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 잭잭 사장님의 편지.

짹짹, 안녕하세요. 그대창 가족님들. 저는 동대문에서 빅사이즈 매장을 운영하는 짹짹 슈즈입니다. 상체보다 하체가 좀 많은 체형이시기 때문에 일자나 스피니보다는 약간 살짝 일자 부츠컷을 추천드립니다. 옷이 좋아서 손님들께 체형에 맞춰서 코디해주고 스타일을 이쁘게 꾸며주고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박히는 옷 냄새가 좋아서 시작한 게 어느덧 30년이 넘었네요. 좋은 날도 있다가 요즘에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하루하루 긴장감 속에 손님들을 끊임없이 기다려야 하는 마음에 삶이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까지 왔는데요. 라디오 친구를 알게 되고부터는 알디 목소리와 잔소리로 하루하루 기분 좋은 시작을 합니다. 요즘엔 저를 위한 힐링도 하고 싶어서 일주일에 하루는 저를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 짹짹 가족님들도 마음과 생각의 시작이 행복의 시작인 듯 합니다. 어디 계시든지 무얼 하시든지 모두 힘내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저의 힐링곡은 조선 힙합의 마음의 숲. 요즘 저희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곡인 것 같아서 참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0: 알렉스가 보내는 답장.
1: 자, 오늘 짹짹 쿠폰 가맹점 편지는 동대문에서 왔어요. 우리 빅사이즈 옷가게 기억나시죠, 여러분? 목소리를 이렇게 딱 들어보면 선수가 선수를 알아보듯, 그죠? 네, 딱 들어보니까 어우, 너무 고인물이신데요. 중간에 육성으로도 나왔지만 손님들에게 이제 체형에 맞는 스타일링부터 코디까지 이렇게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그런 센스까지 다 겸비한 거 보니 이분은 진짜 찐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동대문에서 30년째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근데 이게 동대문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얼핏 얘기했었는데 요즘은 참 사람이 많이 없고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좀 구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손님들의 발길이 조금 덜한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30년 동안 거기서 장사를 하셨으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으셨을 텐데요. 내가 다 아는 거다, 아는 맛이다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내가 물음표를 가질 수 있는 곳에 좀 흥미를 두시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자, 편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동대문 제가 자주 놀러 가거든요. 응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ick Astley의 Never Gonna Give You Up 그리고 Van Halen의 Jump 이렇게 두 곡도 듣고 오셨습니다. 아일랜드님, 잭잭 사장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 공감이 되네요. 저도 자영업을 꿈꾸며 퇴사했는데 1년이 다 되도록 창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기간제 근로자 응시에서 월요일날 면접을 보러 가는데요. 솔직히 겁납니다. 그래도 50대의 용기 내서 가보려 합니다. 화이팅 하셨어요. 그렇군요. 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여러분 약간 성향이 굉장히 T인 거 아시죠? 물론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서도 지금 자영업을 꿈꾸신다 하셨는데 요즘 자영업자들님들이 참 많이 힘들거든요. 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고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50대 용기 내서 가보려 합니다 라고 하면은 혼나요. 저희 말씀하신 대로 그 용기 내신다는 분이 60대도 계시고 70대도 계세요. 네. 아니, 용기는 언제나 내 마음 먹으면 낼 수 있는 건데요. 뭐 겁내지 마시고 네, 파이팅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간제 근로자 어디에 응시하셨을까요? 궁금해지는데. 자,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3129님. 알디, 남양주 화도에서 수동까지 다니는 땡큐버스 33번을 탔는데요. 귀에 익숙한 알디님 방송이 나오네요. 반가워라 하셨습니다. 오, 땡큐버스 되게 반갑네요. 저 남양주 이렇게 살 때 그때 이제 동네 돌아다니면서 버스 이름이 땡큐버스라 그래갖고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으로 봤거든요. 오, 땡큐 버스 33번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버스에 타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잘 계시죠? 자, 방송 틀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반갑네. 자, 산재비님께서 신청하신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그리고 나일스 바클리의 크레이지 이렇게 두 곡 듣고 옵니다.

0: Now that's what I call music.
1: 자,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하석풍님께서 신청하신 클릭비의 백전무패. 오, 요즘 클릭비 다시 약간 리유니언하고 있는 분위기라 되게 보기 좋던데요. 자, 백전무패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인사드리고 2부에 돌아옵니다.

CBS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CBS 라디오 레인보우와 함께해 보세요.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예술이 일상이 되고
2: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1: 우리의 일상이
2: 문화가 된다.
1: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공간에서도
2: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1: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2: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1: 공정하게
2: 함께
1: 새롭게
2: 마음껏 꿈꾸자.
1: 경기도에서
3: 꿈꾸자. 경기도에서.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5: 한국일보지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젠슨 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현지 시간으로 24일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SK그룹과 엔비디아는 오늘 양사 간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발표할 것이라며 규모는 5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황 CEO는 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한국 기업과의 협력 계획을 소개하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또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엔비디아는 칩 디자인과 메모리 디자인에 대한 파트너십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 겸 이사회 의장이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해 젠슨 황 최고 경영자와 만났습니다. 이 회장과 정 회장, 이 의장은 황 CEO와 함께 본사 내 엠데버 빌딩 로비에서 각각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엔비디아는 구체적인 면담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메모리와 파운드리 사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안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위한 보호수단을 상세하게 확대하는 방안과 수사기관 간 상호견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기로 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5집 수록곡 노멀이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 재진입했습니다. 지난 3월 발매 당시 74위를 기록한 노멀은 현지 시간으로 24일 싱글 차트 톱 100에 36위로 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노멀은 스포트라이트 이면에 존재하는 공허함과 두려움을 담대하게 노래한 얼터너티브 팝 장르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8도입니다. CBS 뉴스 정민아였습니다.
6: CBS
7: 1분 기상정보입니다. 주말인 오늘 중복이어서 그런지 더위의 기세가 무척 강하겠습니다. 고단백 음식이나 수분이 많은 제철 과일들 충분히 드시고 이 더위 잘 극복하시면 좋겠는데요.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북 경주에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경주의 한낮 기온이 38도까지 치솟겠고 대구

0: 27도, 광주 35도, 원주 대전 33도, 서울 32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체감 더위는 한층 더 심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곳에 따라 장맛비가 내리겠고 그밖에 충청, 전북, 경북, 제주도에는 밤까지 소나기가 이어지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에 10에서 60, 그밖에 지역에 5에서 40mm 안팎의 비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주일인 내일은 중부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크기와 울림은 어느 매미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수컷은 배를 수축할 때 쓰 하는 소리를 내고 이어 배를 이완하면서 름 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동작이 매우 빠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듣는 쓰름 쓰름이라는 독특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노래는 숲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차며 암컷에게 자신의 존재와 건강 상태를 알리는 중요한 사랑의 신호가 됩니다.
1: 친절한 말은 짧고 말하기 쉽지만 그 말의 메아리는 진실로 끝이 없답니다. 가난한 이들의 어머니 마더 테레사의 말입니다.
3: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스베스 라디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으로 로코홀릭 님께서 신청하셨던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띄워드렸습니다. 자, 2부 시작 선물 드려야죠. 베스트엠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스프레딩 공고기, 그리고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들으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넉넉하게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짹짹 쿠폰 가맹점. 가맹점 리스트는 홈페이지 포토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인별그램에서도 가맹점 상호와 위치, 할인 내용 보실 수 있습니다. 인별그램 주소는 레인보우 상단 공지란에 안내가 되어 있고요. 가맹점 참여 원하시는 대표님은 지역과 상호명, 혜택 내용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 다녀오시는 우리 아기새 여러분들. 네, 혜택 받으시고 인증 문자 꼭 남겨주세요. 감자의 커피 쿠폰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과 신청곡 인증 문자 모두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무료니까요. 많이 애용해 주시고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광고 듣고 오죠.

0: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 골뱅이.
2: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5: 콜레스테롤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0: 리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자, 시크릿의 샤이보이 그리고 에이핑크의 미스터 츄 듣고 오셨습니다. 아우, 예. 언제 들어도 좋네요. 저희 주제곡. 예. 자, 8470님. 안녕하세요, 알렉스님. 데프리카에서 상조 음식 전문 식품 회사에 근무하는 77년생 50세 새 아이 아빠 돌싱남 노용욱입니다. 아이고, 자세하게도 적어주셨네요, 형님. 자, 업무 특성상 장례식장이 바빠야 저희도 일이 많아지는데요. 오늘도 대구 장례식장들이 바쁜 거 보니 왠지 너무 슬프네요. 저처럼 주말에도 일하시는 분들 틈틈이 쉬어 감서 화이팅입니다. 뭐 갑자기 올해 이런 것만 아닌 거고요. 그죠? 늘 새로운 생명이 또 탄생을 하면 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던 생명들이 이제 지기 마련인데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 달라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들. 네. 저도 요즘 참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제가 79년생이거든요. 48이라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아이들이 뭐 태어났다라는 소식보다는 오히려 이제 누가 누구가 이렇게 갑자기 슬퍼진다. 그 부모님들 소식이라든지 이런 걸 듣게 되면은 참내 입장이 많이 변해가고 있구나라는 거 많이 느끼거든요. 어쨌든 이 장례식장에 또 이렇게 식품을 또 이렇게 제공하시는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또 많이 조심도 해 주셔야겠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덥고 그런 날들은 그죠? 자, 그래도 일은 일이니까 기분 좋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에 일하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이에요. 2777님. 지난주 소형 선박 면허 필기 시험 때 쌍문동에서 인천까지 운전해서 가면서 알디 방송 잘 들었습니다. 시험 결과 기다리는 중인데요. 좋은 소식 들려오면 제일 먼저 전할게요. 아, 그러셨군요. 그 소식,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 보내신 거 보니까는 잘 보셨는 모양인데요. 약간 자신

책임감이 느껴지는 그런 문자. 나중에 꼭 문자 보내주세요. 자, Rod Stewart의 Have I Told You Lately 그리고 Bryan Adams의 Heaven 듣고 옵니다.

0: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잭잭 사장님의 편지.
1: 잭잭, 수많은 아기 새들 중 철원에서 카페 마들렌을 하고 있는 조금 나이든 아기 새입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풀숲을 전공하는 둘째의 대학 등록금에 보탬이 되고 싶어서 무작정 카페를 시작했어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일했고 힘들어서 울며 잠든 날들도 있었어요. 그때부터 레인보우는 든든한 응원군이었어요. 특히 그대창은 가족과 같았어요. 힘듦 속에서 웃음과 희망을 주는.
2: 안녕하세요.
1: 지금은 감사하게도 동네에서 인지도가 꽤 높아졌어요. 흔한 말이지만 내 가족에게 주는 음식이다 생각하고 재료, 공정도, 맛도 많은 신경을 쓰며 만들다 보니 손님분들께서 알아주시는 게 아닐까 해요. 디저트 경우엔 시골에서 파는 제품이라고 맛이 부족하지 않다는 걸 알리고 싶어서 잭잭 쿠폰을 신청했어요. 또 그대창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인데 애청자인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손 번쩍 들었어요.

2년 전 일만 하느라 지쳐가는 줄도 모르고 흥겨워할 때 알디의 말이 저를 이렇게 세워줬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한 달 동안 미국 친구네 가서 여행하며 몸조리하고 왔고 아픈 몸과 마음이 치유되어서 더 힘차게 일할 수 있었어요. 여담이지만 공항에서 잘 다녀오라는 문자 보내주셔서 울었어요. 순간 저는 사연 있는 여자가 되었었다죠. 진짜 감동이었어요. 아, 저 이 코망 너무 좋아해요. 아주 신나서 흥을 주체를 못해서 둠칫둠칫. 처음 이 코망을 만들었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직원이랑 목요일 아침이면 오늘은 어떤 노래가 나올지 기대하며 신나서 출근합니다. 저의 주제가가 있어요. 야구선수로 치면 등장곡 같은 노래예요. 이한철의 슈퍼스타. 희망을 주고 기운나게 해주는 노래라서 힘든 순간이 오면 저도 모르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꿈과 희망을 주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디의 잔소리가 있는 그대창 사랑합니다.

알렉스가 보내는 답장. 철원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카페 마들 땡님. 이제 누군지 다 아시죠? 워낙에 저희 게시판에서도 많이 활동하시고, 그리고 비교적 저희 짹짹 쿠폰 가맹점에 굉장히 초반에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던 그 업주님이세요. 참 밝은 일상을 보내시는데도 불구하고 뒤에는 굉장히

좀 사연이 좀 있으셨죠? 몸이 좀 불편하셔서 요양 좀 나가신다고 하셨을 때 저희가 잘 다녀오시라고 사연의 말씀도 전해드리고 그랬었는데 공항에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아유 참. 아니 근데 그나저나 이렇게 반전을 주기가 있습니까? 갑자기 이 코막 얘기를 꺼내시면서. 좋아요. 이렇게 좋은 마인드, 신나는 마인드로 계속 생활하고 계신다는 거 이렇게 육성으로 전해드리니까 너무 반갑네요. 편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안드레아 보첼리 그리고 데이비드 게타 EJ의 DNA 그리고 이어서 콜드플레이 BTS의 My Universe 듣고 오셨습니다. 0522님. 그대창 듣다 보면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전해집니다. 저도 요식업에 종사를 하고 있어서요. 여행은 꿈도 못 꾸거든요. 그래도 그대창 듣는 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아서 힘이 납니다. 하셨어요. 라디오의 또 순기능 중에 하나라고 해야겠죠. 남들의 사연과 남들의 고충과 또 남들의 행복, 네, 호재 이런 거를 서로서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 저는 라디오 늘 생각하는 건데 라디오 오래 하기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물론 제가 언제 갑자기 개편이 돼서 사라질지 모르겠지만 너무 너무 잘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제 방송 들으시면서 그런 기분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 9시부터 11시까지는 그죠? 힘내십시오. 초록초록님, 주말에 출근하는 1인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느지막이 출발해도 되고 지하철 공간도 한가롭고 여유롭고 이게 어디야 싶어요. 오늘도 화이팅 하셨습니다. 뭐 마인드는 거의 1등이세요. 예, 좋습니다. 주말에 남들 놀때 일하면 뭐다? 두배 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두배 벌러 가시는군요. 자, 9734님께서 신청하신 김태우의 하이하이, 울랄라 세션의 러브 픽션 듣고 옵니다.

자, S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1시 5분부터 100원경의 랄랄라 이어집니다. 0899님께서 신청하신 피차리 필터의 달빛소년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하나 둘

0: C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제8회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푸팟회 제주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2센터에서 열립니다. AI 드론과 푸드테크 체험, 전국 우수농가가 모인 파밍플러스, 제주 로컬 푸드를 만나는 로컬 페어까지, 먹방 크리에이터 히밥과의 특별 이벤트, 아이들을 위한 메밀풀장, 그리고 내일 펼쳐지는 푸짐한 경품 이벤트. 제주의 아침 상회, 낮 농장, 저녁 식탁을 하루에 만나는 시간. 푸드테크, 파밍, 페어, 푸팟페 제주. 지금 푸팟페 제주를 검색하세요. 이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농업농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 신문 코리아 타임즈지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강원 횡성, 경기 오산, 평택, 하남, 경남 사천, 전남 보성, 전북 익산, 제주, 충북 등의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고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과 양산을 사용해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의 안전을 살펴야 합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오르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밤 사이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곧 그치는 곳도 있다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현지 시간으로 24일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SK그룹과 엔비디아는 오늘 양사 간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발표할 것이라며 규모는 5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황 CEO는 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한국 기업과의 협력 계획을 소개하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또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엔비디아는 칩 디자인과 메모리 디자인에 대한 파트너십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 겸 이사회 의장이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해 젠슨 황 최고 경영자와 만났습니다. 이 회장과 정 회장, 이 의장은 황 CEO와 함께 본사 내 엔데버 빌딩 로비에서 각각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엔비디아는 구체적인 면담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메모리와 파운드리 사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안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위한 보호수단을 상세하게 확대하는 방안과 수사기관 간 상호견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기로 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5집 수록곡 노멀이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 재진입했습니다. 지난 3월 발매 당시 74위를 기록한 노멀은 현지 시간으로 24일 싱글 차트 톱 100에 36위로 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노멀은 스포트라이트 이면에 존재하는 공허함과 두려움을 담대하게 노래한 얼터너티브 팝 장르로 세계적인 프로듀서 라이언 테더가 참여했습니다. CBS 뉴스 정민아였습니다.
5: CBS K-POP for Planet. 대대손손 K-POP을 즐길 수 있는 지구를 꿈꾸며 K-POP 팬들이 만든 기후 캠페인 플랫폼인데요. 캠페이너 이다연 씨.

0: 초등학교 때부터 K-POP의 찐 팬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팬사인회를 너무 가고 싶어서 정말 수십 장의 앨범을 응모한 적이 있어요. 이 아이돌 팬사인회를 가려면 앨범을 일단 똑같은 거라도 무작정 많이 사서 그 확률을 높여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팬사인회에서는 결국 떨어졌고 그 남은 앨범들을 보면서 아, 이 쓰레기들만 남았구나. 이제 난 어떡하지?
0: 그래서 시작한 일이 K-POP for Planet입니다. 올해 캠페인은 저탄소 공연입니다.
1: 공연을 더 깨끗한 에너지로 운영하고 이동은 더 친환경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은 줄여 공연의 즐거움은 그대로 탄소는 더 적게 만들자는 캠페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콜드플레이나 빌리 아이리시 같은 경우는 너무 잘하고 있어서 팬들 이제 무대 위에서 방방 뛰는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지속 가능하게 공연을 운영하기도 하고
0: 전국의 콘서트, 축제, 공연이 친환경 에너지로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꿈꿔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2: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물에 떠내려가는 슬리퍼를 잡으려 따라간 적 있으신가요? 크고 작은 사고는 손에 닿을 듯 말 듯 떠나버린 걸 잡으려고 애쓸 때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히 소중한 것도 아닌데 떠나는 그 순간만큼은 꼭 잡아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러다 더 크게 다치기도 하고요. 붙잡으려 애쓰다 보면 정작 지금 내 곁에 있는 더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흘려보낼 건 흘려보내고 내 곁에 있는 좋은 것들을 더 많이 바라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백원경의 랄랄라 시작해요.

조트리오 사랑이라는 이유로 백원경의 랄랄라 첫 곡이었습니다. 떠나버린 것, 떠나보내야 할 것은 시원하게 보내버리고 내 곁에 있는 좋은 것을 꼭 붙드는 주말이기를 바랍니다. 일단 백원경의 랄랄라 이 시간부터 꼭 붙들어주세요. 어느새 중복, 어느새 7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주말부터 여름휴가 떠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7월 말, 8월 초 이때가 학생들 방학이기도 하고 많이들 휴가 가시잖아요.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백원경의 랄랄라는 여름 특집 서머 로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날의 추억을 소환하는 노래, 여름을 달리며 듣기 좋은 노래로 3일 동안 신나는 음악여행 함께 할 거예요. 여행지에서 함께 하셔도 좋고요. 백원경의 랄랄라와 함께 떠나는 기분 내보셔도 좋을 겁니다. 물론 오늘도 좋은 노래 들어야죠. 한 주간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 중에서 다 나누지 못했던 좋은 노래들 나눌 거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1212 우물정 1212번으로 주시면 돼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0: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1: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오늘은 7번 국도 달리면서 듣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정미조 7번 국도. 변진섭 사랑이 올까요? 들었습니다. 빵가게 사람도 없는데 백원경의 랄랄라 들으면서 위로받고 있습니다. 어린 양님 보내셨고요. 숲속 우주님, 경기 북부에 비가 많이 와서 저희 집도 피해를 좀 입었어요. 단독주택인데 지붕 어디선가 빗물이 샜는지 천장 한 켠이 젖어 있네요. 마음이 심란해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질 않는데 랄랄라에서 흐르는 노래들로 잠시 마음의 휴식을 가져봅니다. 이래서 라디오 듣나 봐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말 얼마나 심란하실까 싶네요. 이번 비가 정말 너무 오래 왔죠. 많이 오기도 하고. 피해 입으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얼른 복구가 되기를, 너무 힘들지 않고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신청곡 준비했어요. 여름하면 떠오르는 곡입니다. 항상 신나게 듣고 있어요 하고 서연의 노래로 여름 안에서 청하셨네요. 박현목님 신청곡 듣고요. 6316번님 청하신 문차일드 태양은 가득히 이어가죠.

지금 내 손안에 쥐고 있는 행복, 백원격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씨 탓 기운이 없어요. 오늘도 아들 치킨 가게 청소합니다. 신나는 음악으로 기운나게 해줘서 바닥 청소가 힘들지만 잘하고 있어요. 나나님. 아유, 땀 많이 흘리실 것 같아요. 아드님이 좀 오늘 몸보신 할 만한 음식 대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에게. 다음 주 어머니 생신이라서 가족끼리 계곡으로 나들이 가려고요. 요즘 정말 정말 더운데 원경님 우아한 목소리로 더위를 날려주세요.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0419번님. 제 목소리가 댄스곡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네 민원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도 음악만 시원하면 됐죠. 그쵸? 소개만 잘하면 됐죠. 그런 걸로. 쿨의 해변의 여인 청하셨네요.

휴가지에 와 있는 기분 나네요. 시원한 뮤직비디오 아직도 생각나네요. 역시 여름엔 이 노래죠 하고 7383번님 정하신 DJ DOC 여름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휴가는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이렇게 덥고 습한 날 8714번님은 내 곁에 있는 좋은 것 변우석 배우의 사진을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변우석 배우님 선제업고 튀어보고 매력에 빠져서 7월 초에 팬미팅도 다녀왔어요. 50줄의 심쿵한 설렘이라니 갱년기 우울증 치료제가 따로 없더라고요 하시면서 변우석의 평행선 청하셨습니다. 태연의 1111까지 이어가죠.

Sitting in the Sun 정재욱 엘더베리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여기 새싹이세요. 시계토끼님. 주식 좀 올랐으면 좋겠어요. 업타운 올라올라 좀 틀어주세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길을 불어넣어 드려야죠.

백원경의 랄랄라, 스텔라장의 컬러스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내일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What's your color?

0: I could be purple, I could be green or pink or black or white. I could be every color you...
1: CBS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제주 국제 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원입니다. 제주 국제 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4: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 세포 임상

0: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요율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경향신문지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37도까지 오르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밤사이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곧 그치는 곳도 있다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현지 시간으로 24일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SK그룹과 엔비디아는 오늘 양사간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발표할 것이라며 규모는 5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황 CEO는 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한국 기업과의 협력 계획을 소개하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엔비디아는 칩 디자인과 메모리 디자인에 대한 파트너십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 겸 이사회 의장이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해 젠슨 황 최고 경영자와 만났습니다. 이 회장과 정 회장, 이 의장은 황 CEO와 함께 본사 내 엔데버 빌딩 로비에서 각각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엔비디아는 구체적인 면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메모리와 파운드리 사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안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위한 보호수단을 상세하게 확대하는 방안과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기로 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5집 수록곡 노멀이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 재진입했습니다. 지난 3월 발매 당시 74위를 기록한 노멀은 현지 시간으로 24일 싱글 차트 톱 100에 36위로 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노멀은 스포트라이트 이면에 존재하는 공허함과 두려움을 담대하게 노래한 얼터너티브 팝 장르로 세계적인 프로듀서 라이언 테더가 참여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 최고령 현역 선수 르브론 제임스가 동부 컨퍼런스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에서 24번째 시즌을 맞습니다. 마이애미 히트, 클리블랜드 캐빌리어스 등 많은 구단들이 제임스를 영입하기 위해 공을 들였지만 제임스는 필라델피아를 선택했습니다. 오늘날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7도로 어제보다도 조금 더 높아 무덥겠습니다. CBS 뉴스 정민아였습니다.
3: CBS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4: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6: AI

0: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노란 참외는 무려 삼국시대부터 재배됐다고 하죠. 고려시대 유물 중에는 참외 모양을 본딴 도자기도 있고요. 여름에 먹는 참외 맛이 각별하다고 쓴 문인들의 글귀도 적지 않다니까 한국인들의 참외 사랑이 얼마나 유서 깊은지 짐작이 가는데요. 요즘은 이 참외가 해외에서도 엄청난 인기랍니다. 해외에서 통용되는 참외의 공식 명칭은 코리안 멜론. 껍질만 쓱쓱 깎아낸 다음 씨까지 달콤하게 먹는 과일을 맛본 외국인들은 놀라운 꿀맛에 빠져든다는데요. 특히나 칼륨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땀으로 배출된 전해질을 채워주는 천연 이온 음료 역할까지 톡톡히 한다니까 중복인 오늘 전 세계가 함께 열광하는 K-과일 참외로 아삭하고 시원한 복다림 즐겨봐야겠어요.

7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해리스타일스의 워터멜론 슈가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K-POP, K-뷰티의 인기, 뭐 어제 오늘 얘기

이가 아닌데요. 요즘은 또 K과일이 대세랍니다. 국제명 자체가 코리안 멜론인 참외와 함께 달고 시원한 K수박 역시 동남아와 미주 지역으로 수출되면서 프리미엄 과일로 대접받고 있는데요. 중복인 오늘 아삭하고 달콤한 참외 한쪽, 달고 시원한 또 수박 한 조각을 먹으면서 왠지 뿌듯한 자부심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날입니다. 기왕이면 원두막이나 냇가에 둘러앉아서 오물물에 담가둔 참외와 수박을 나눠 먹던 정겹고 낭만적인 복다림 문화도 함께 전해졌으면 싶어요. 토요일이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0: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신축도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5: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광고 후에 세련미 넘치는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존 케이의 패런슈트였고요. Why Don't We의 What Am I? 또 바세트가 피처링한 멀러리의 Sweet Coffee, 커피를 부르는 노래까지 전했네요. 2691님이 저희 얼마 전에 옥상 텃밭에서 수확한 청양고추를 근처에 사는 친구네 나눔하려고 가다가 트럭 좌판에서 파는 제주 갈채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실한지 한 상자에 5,000원씩이나 깎아준다 해서 두 상자 사서 친구네 한 판 주고 함께 해피송도 듣고 수다를 떨다 왔네요. 더운 날씨 맛있는 거 해먹으면서 잘 보내야겠죠? 아, 그럼요. 이제부터 약 한 2, 3주 정도가 1년 중에 가장 더울 때가 되겠죠? 갈치는 그나저나 너무 맛있을 것 같고 조림도 좋고 구이도 좋고 날은 덥지만 그렇게 고루고루 맛난 거 찾아 먹다 보면은 이 여름도 어느새 끝자락을 향해 갈 것 같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토요일에 듣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곡 5초의 법칙님 빌 위더스입니다. Ain't no sunshine.

스티비 원더 Sir Duke였고요. 마빈 게이의 What's Going On 그리고 빌 위더스의 곡이었습니다. 영화 노팅힐에서도 흘렀죠. 휴 그랜트가 홀로 외롭게 길을 걷고 있을 때 Ain't No Sunshine까지 전했습니다. 6346번으로 보안 교대 근무를 위해서 저희는 주말마다 출근합니다. 저희 휴게실에는 늘 라디오가 틀어져 있고요. 특히 98.1 쉬는 시간에 잘 듣습니다. 휴게실에 미화 팀장 김기선, 최동호, 유선진, 윤태헌, 최혜숙 씨 함께 듣고요. 주말인데 고생하는 모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또 활기찬 곡들 부탁합니다. 주말에도 일하는 분들, 주말이라 더 바쁜 분들 또 많으시죠. 그래도 쉼이란 단어 잊지 마시고요.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미소 잃지 않으시고 좋은 음악 함께 나누시면 어떨까 싶네요.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은요. 미국의 밴드인데 영국에서 참 인기가 많았습니다. 엘튼 존이 피처링으로 참여했고요. 시저 시스터즈예요. I don't feel like dancing.

신정호님 고고스의 베케이션이었고요. 문경도련님 크래킹 밴드의 저파디 그리고 시저 시스터스 엘튼 존 I Don't Feel Like Dancing까지 들었습니다. 5379님이 놀러 갈 때 들으면 좋은 음악, 신나는 노래 부탁합니다 하셨는데요. 앞선 곡도 잘 들으셨죠? 해피송 이어지는 곡은 6312번으로 청하셨고요. 아하입니다. Take on me.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3: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4: IH
3: 인천도시공사.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8: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37도까지 오르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밤사이에도 기온이 떨어지

0: 지지 않으면서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곧 그치는 곳도 있다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현지 시간으로 24일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SK그룹과 엔비디아는 오늘 양사간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발표할 것이라며 그 규모는 5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황 CEO는 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한국 기업과의 협력 계획을 소개하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엔비디아는 칩 디자인과 메모리 디자인에 대한 파트너십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 겸 이사회 의장이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해 젠슨 황 최고 경영자와 만났습니다. 이 회장과 정 회장, 이 의장은 황 CEO와 함께 본사 내 엔데버 빌딩 로비에서 각각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엔비디아는 구체적인 면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메모리와 파운드리 사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안 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위한 보호수단을 상세하게 확대하는 방안과 수사기관 간 상호견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기로 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5집 수록곡 노멀이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 재진입했습니다. 지난 3월 발매 당시 74위를 기록한 노멀은 현지 시간으로 24일 싱글 차트 톱 100에 36위로 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노멀은 스포트라이트 이면에 존재하는 공허함과 두려움을 담대하게 노래한 얼터너티브 팝 장르로 세계적인 프로듀서 라이언 테더가 참여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 최고령 현역 선수 르브론 제임스가 동부 콘퍼런스 필라델피아 76ers에서 24번째 시즌을 맞습니다. 마이애미 히트, 클리블랜드 캐빌리어스 등 많은 구단이 제임스를 영입하기 위해 공을 들였지만 제임스는 필라델피아를 선택했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30.8도입니다. CBS 뉴스 정민아였습니다.
1: CBS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시 5분입니다.

0: 박시집 셋째 딸님 FR 데이빗이었습니다. 뮤직 해피송 2부 여는 곡으로 띄웠습니다.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 또 좋은 곡들 넉넉하게 나눌게요.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관절 연골이 걱정.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레이디 가가였어요. Always remember us this way. 4619 해니다리님, 또 봄봄님 신청하셨던 아델의 Someone Like You, 메간 트레이너, 존 레전드의 Like I'm Gonna Lose You까지 세 곡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요일 젊고 핫한 음악을 만나봅니다. 빌보드 핫송. 이 시간은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곡은 어떤 노래들인지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눈길을 끄는 곡들을 들어봅니다. 먼저 케니 체스니의 아메리칸 키츠인데요. 컨트리 음악의 대부 케니 체스니의 대표곡이 역주행하고 있는데요. 케니 체스니는 테네시 출신이지만 그의 음악은 카리브 해안처럼 따뜻하고 여유로워서 햇살 가득한 청춘의 일기를 연상케 하곤 하죠. 오늘 들으실 아메리칸 키즈는 복고풍 사운드로 경쾌하게 불어낸 미국 청춘의 자화상 같은 곡이었는데요. 2014년 발매 당시에도 미국 전역의 투어를 단숨에 매진시키면서 엄청난 떼창을 이끌어냈던 대표 시그니처 송이기도 합니다. 21세기 컨트리 음악의 클래식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던 바로 그 곡, 빌보드 핫100 차트 46위에 오른 케니 체스니의 아메리칸 키즈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곡은 레이니 빌슨 그리고 존 메이어의 폰 키스 월렛입니다. 현시대 컨트리 여왕 레이니 빌슨과 말이 필요 없는 기타의 거장, 감성 싱어송라이터 존 메이어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제목도 참 흥미롭죠. 휴대폰, 열쇠, 지갑. 외출할 때 잊지 않고 챙기는 현대인의 필수 소지품인데요. 분명히 다 챙긴 것 같은데 마음 한구석이 허전할 때 두고 온 너를 떠올리면서 씁쓸한 이별의 감정을 느끼는 순간들. 이를 재치 있고 위트 있게 풀어낸 곡이죠. 레이니 윌슨의 쫀득한 보컬과 존 메이어의 블루지한 기타 솔로가 환상적인 케미를 자랑합니다. 빌보드 핫송 오늘은 46위에 오른 케니 체스니의 아메리칸 키즈, 이어서 98위 레이니 윌슨 그리고 존 메이어의 폰 키스 원래까지 두 곡입니다.

빌보드 핫송으로 두 곡을 들었습니다. 레이니 윌슨과 존 메이어였어요. 다이어리를 써 내려가는 듯한 뮤직비디오가 흥미로웠는데요. Phone Kiss Wallet이었고요. 그 전에는 케니 체스니의 American Kids였습니다. 7월 25일 토요일에 함께하고 있는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은 코파노곰돌이님의 신청곡인데요. 토이스토리 다섯 번째 애니메이션에서 흘렀던 곡이죠. 테일러 스위프트가 노래합니다. I knew it, I knew you.

아리아나 그란데의 음성이었어요. Hey, that I made you love me. 또 그 전 곡은 캐나다를 대표하는 뮤지션들이죠. 11년 전 곡이라 둘 다 목소리가 입대했어요. 칼리 메리 잽슨, 저스틴 비버의 Beautiful. 또 테일러 스위프트의 I knew it, I knew you까지 전했습니다. 3077번으로 지수님 해피송 들으면서 늘 이 시간에 점심을 먹는데요. 듣기만 하다가 문자를 보내봅니다. 음악이 참 좋습니다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고백받은 기분인데요. 이어지는 곡도 좋아하실 것 같고요. 김경숙님 함께하죠. U2의 With or Without You.

스모키였죠. I'll meet you at midnight이었고요. 또 9348님 듀란 듀란의 Ordinary World, 또 U2의 With or Without You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우 아토 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이에요. 꿈꾸는 먼지님, Boys to Men, A Song for Mama 남기고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5: 한국경제신문지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37도까지 오르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밤사이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곧 그치는 곳도 있다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여한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총 9,5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삼성전자가 브로드컴과 2,000억 달러 규모의 파운드리 협약을, SK는 엔비디아 등과 7,500억 달러 규모

0: 경우에 메모리 공급 협력을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구축 프로그램을 포함해 현대차와 엔비디아의 로봇 플랫폼 공동 구축 등 AI 분야 협력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 겸 이사회 의장이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해 젠슨 황 최고 경영자와 만났습니다. 이 회장과 정 회장, 이 의장은 황 CEO와 함께 본사 내 엔데버 빌딩 로비에서 각각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엔비디아는 구체적인 면담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메모리와 파운드리 사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안 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국회에서 정책의원 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위한 보호수단을 상세하게 확대하는 방안과 수사기관 간 상호견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기로 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5집 수록곡 노멀이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 재진입했습니다. 지난 3월 발매 당시 74위를 기록한 노멀은 현지 시간으로 24일 싱글 차트 톱 100에 36위로 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노멀은 스포트라이트 이면에 존재하는 공허함과 두려움을 담대하게 노래한 얼터너티브 팝 장르로 세계적인 프로듀서 라이언 테더가 참여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 최고령 현역 선수 르브론 제임스가 동부 콘퍼런스 필라델피아 76ers에서 24번째 시즌을 맞습니다. 41세의 제임스는 23번째 시즌인 2025-2026 시즌이 끝난 뒤 LA 레이커스와 결별했으며 은퇴할 것인가 다른 팀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갈 것인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마이애미 히트,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등 많은 구단들이 제임스를 영입하기 위해 공을 들였지만 제임스는 필라델피아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방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곳에 따라 비가 오거나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30.9도, 습도는 66%입니다. CBS 뉴스 정민아였습니다.
1: CBS 무더운 여름철 식중독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손 씻기를 생활화합니다. 식사 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주세요. 음식은 충분히 가열해서 드시고 상온에 2시간 이상 방치된 음식은 과감히 버립니다. 계란, 육류, 해산물 섭취는 각별히 주의해주세요. 날음식과 조리된 음식은 따로 냉장 보관해 주시고 복통이나 구토 증세가 있으면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안전한 여름 보내세요.
2: 2시 5분입니다.
3: 이봉규의 어떤 가요!

잠들어 있던 음악 세포들이 깨어난다. 가슴이 뛰는 슈퍼 사운드. 이제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는 조용히 듣지 말고 소리 높여 따라 불러보세요. 지금부터 플레이 재생합니다. 오늘 A면 첫 번째 노래는 이 곡 어떤가요?

0: 7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이봉규의 어떤가요? 이면 첫 번째 트랙 7010번님 신청해 주신 러브홀릭의 러브홀릭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봉디 봉부르봉봉 아나운서 이봉규 이서울입니다. 어제 끝인사를 드리긴 했지만 확실한 마무리는 내일까지입니다. 주말에는 노추임새 방송으로 봉플님들과의 이 소통이 바로바로 어렵다 보니까 어제 인사를 또 드리게 됐던 거고, 어떤가요는 일단 내일까지라는 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목요일에 인사를 왔었던 우리 송인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송인찬의 어떤가요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저도 종종 챙겨 들을 테고요. 우리 봉팔님들의 큰 응원이 우리 송디에게 필요해요. 뭐 인디든 찬디든 무엇보다 어떤가요의 텐션은 계속될 테니까 제가 없다고 어디 떠나가지 마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돌고 돌아 결국은 어떤가요로 다시 왔듯이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기. 주말에는 봉팔님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 광고주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관절 연구.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0: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6: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먼저 만나보신 곡 6752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과거에 봉디 라디오 들으면서 힐링하고 웃었던 나를 잊어라. 이제 그분 떠나니 갈아타기 고민 중인 나. 육아휴직하면서 방송하면 안 떠날게요. 신청곡 박진영 날 떠나지 마. 저도 아쉽습니다. 근데 이미 뭐 육아휴직 결제가 사장님까지 난 거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육아휴직하면서 방송을 한다. 그럼 그냥 회사 다니는 게 낫습니다. 월급 제대로 받는 게 나아요. 이어진 트랙은 마음의 나이님 신청해 주신 곡 진주 난 괜찮아 였습니다. 봉디 만날 날이 이제 남지 않았다니 씁쓸해요. 안녕.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므로. 회자 정리 그자 필반이라 했던가요.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게 된다. 떠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므로 그저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다가 우리 또 만나기로 하죠. 이번 기회 어떤가요? A면 함께하고 있고요. 빵빵한 호랭이님이 이게 무슨 일이야? 비원 A4 신청합니다. B형인 저는 A형과 사는 게 피곤해요. 잘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지. 큰 구멍이야 구멍. 남편분께 또 잔소리하고 계십니까? 아, 저도 A형입니다. 손이 많이 가더라도 남편들이 칭찬에 약해요. 그냥 7살 애랑 똑같아요. 야 이것도 할 줄 알아? 야 밥을 이렇게 맛있게 먹었어? 야 정리를 이렇게 잘했어? 내 눈에 탐탁지 않죠. 그냥 칭찬해주면 더 열성을 다하는 사람이 옆에 계신 사랑스러운 남편분이랍니다. 지금쯤 화장실 청소를 하고 계실 남편분들을 위해 SS501 UR맨까지 노동요 재생해드리죠.

B1A4 이게 무슨 일이야? SS501 URMAN이었습니다. 4953번님이세요. 이 시간에 봉기 목소리 들으면 기분도 업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도 즐겁지가 않네요. 아, 신청곡 남겨드렸고요. 그래도 계속 와주실 거죠? 제가 육아휴직으로 내일까지만 있지만 그 뒤에도 요 프로그램 게시판은 한동안 계속 지켜볼 겁니다. 매의 눈으로 말이죠. 우리 봉팔님들 우리 송인찬 DJ 곁에서 안 떠나고 잘 응원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1250번님 더워도 너무 더워요. 일하는데 에어컨이 고장났습니다. 고치려면 5일에서 7일이 걸린다네요. 시원하게 박명수 바다의 왕자 부탁합니다. 일로 어째요. 가장 더울 시기. 에어컨 수리까지 5일에서 7일이면 아 이거 수련의 시간입니다. 바다의 왕자를 들으면요. 우리 뇌가 우리 주변 환경을 더 시원하게 느끼게 도와주는 심리적 효과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귀로 듣는 시원함이 몸의 온도를 낮춰주진 못할지라도 생각의 온도는 낮춰줄 수 있어요. 바다의 왕자 요새는 이렇게 전주가 긴 댄스곡 안 나옵니다. 오랜만에 들으면 뭐야 이 곡 MR만 나오나 할 정도로 길어요. 우리 봉팔님들 온도를 더 낮춰드리고요. 근데 봉팔님들은 여름에 한창 더울 때 샤워 몇 번이나 하세요? 저는 한 세 번까지도 하는 것 같은데요. 노라조와 함께 잠시 샤워 타임 갖겠습니다. 최고급 샴푸와 바디워시 그리고 최고급 수준의 수건까지 준비해 놓을게요. 노라조 샤워 듣고 0061번님은 드디어 아이 방학했다 문자 주셨습니다. 아이랑 내일부터 늦잠 잘 거예요. 김연자 아무르 파티 신청해요. 피할 수 없음 즐겨라. 방학 앞둔 엄마들 파이팅. 뿌부부부부. 방학 지지고 벗고 난리 블루스일 테지만 이왕이면 그래 제대로 즐기게 해주마. 아무르 파티까지 드랍 더 비트.

박명수 바다의 왕자 노라조 샤워 김현자 아무르 파티 재생해드리고 왔습니다. 2195번님이세요. 여기 생선 가게입니다. 크게 틀어놓으니까 손님들 너무 좋아하시네요. 많이 더워서 얼음이 빨리 녹아요. 역시 어떤가요는 자영업하시는 우리 봉팔님들에게 최적의 BGM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생선 가게에 계신 우리 봉팔님들 오늘 광어 막 들어왔어요. 저녁 반찬 고등어 갈치 싸게 갑니다. 요거 방금 손절했어요. 아, 손절이 아니라 손질했어요. 여전히 바다에 있는 줄 아나 봐요. 애들이 아주 그냥. 어머 신선한 것 좀 봐. 오늘만 이 가격. 아니 10분만 이 가격. 지금 안 사면 손해. 드셔보시고 신선하지 않은 생선이 있으면 환불해드릴 테니까 믿고 사보세요. Let's get it. 7920번님. 양양 여행 와서 차에서 듣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쭉 거의 매일 듣고 주변에 어떤가요 전도했는데 특이한 컨셉 방송인데 생각보다 오래 방송해서 너무 좋았거든요. 마지막 날이 오네요. 근데 봉디는 한 개도 안 슬퍼 보이고 신나는 것 같아요. 다시 컴백해 주세요. 여섯 글자가 눈에 띕니다. 생각보다 오래.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첫 방하고 나서 야 이거 일단 장수 프로그램은 안 될 것 같고 한 1년만 버텨보자라는 마음으로 외세에 침입해도 굴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 성을 사수하자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6년 하고도 한 달 넘어버렸어요. 방송 초창기부터 저희 어떤가요 애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떠날 때도 어떤가요답게 떠나려 합니다. 에이불비의 마음으로. 변진섭의 그대 내게 다시 준비했고요. 그리고 4055번님의 신청곡 양산에서 거주하시는데 지금 남편이랑 간절곶 갔다가 돌아가시는 길에 문자 주셨습니다. 안치환까지 듣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0: 아빠, 아빠! 이 글자가 뭐야?
1: 하하, 그거 봉이야, 봉.
0: 그게 뭔데?
2: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3: 봉은 한결같은 텐션입니다. 더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봉규의 마음. 어떤 가요가 챙겨드립니다. 오후 2시 5분엔 이봉규의 어떤 가요.
1: 이봉규의 어떤 가요 A면 마지막 트랙 3861번님 신청하셨습니다. 김필의 청춘.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4: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제 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여한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총 9,5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삼성전자가 브로드컴과 2,000억 달러 규모의 파운드리 협약을, SK는 엔비디아 등과 7,500억 달러 규모의 메모리 공급 협력을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구축 프로젝트를 포함해 현대차와 엔비디아의 로봇 플랫폼 공동 구축 등 AI 분야 협력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 겸 이사회 의장이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해 젠슨 왕 최고 경영자와 만났습니다. 이 회장과 정 회장, 이 의장은 황 CEO와 함께 본사 내 엔데버 빌딩 로비에서 각각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엔비디아는 구체적인 면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메모리와 파운드리 사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안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0: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위한 보호수단을 상세하게 확대하는 방안과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기로 했습니다. 나홍진 감독의 SF 영화 호프가 관객 수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는 호프가 개봉 11일 차인 오늘 오후 관객 수 3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호프는 비무장지대 인근 호포항에 알 수 없는 외계 생명체가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으며 황정민, 조인성, 정호연 등의 배우들이 출연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5집 수록곡 노멀이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100에 재진입했습니다. 지난 3월 발매 당시 74위를 기록한 노멀은 현지 시간으로 24일 싱글 차트 톱100에 36위로 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노멀은 스포트라이트 이면에 존재하는 공허함과 두려움을 담대하게 노래한 얼터너티브 팝 장르로 세계적인 프로듀서 라이언 테더가 참여했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37도까지 오르는 등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0.9도입니다. CBS 뉴스 유지수였습니다.
1: CBS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3: 피로 회복에 좋은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 덥고 지치는 여름 탄산음료 같은 댄스 한 곡 어떠세요? 새콤달콤 보사노바는요. 가슴 속까지 시원해지는 락.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여름 발라드도 빼놓을 수 없겠죠. 계절마다 음악을 다르게, 계절마다 음악을 맛있게. 매일 오전 11시 5분, 당신을 웃게 할 힐링 가요 레시피. 백원경의 랄랄라.
4: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5: 여러분은 지금 신개념 라디오 카세트 플레이어 이봉규의 어떤 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누구냐고요? 아, 봉! 봉! 봉! 이봉규 이어라! 봉! 아, 봉! 봉! 이봉규 이어라! 기억해주세요.

이번 기회 어떤가요? 비면 첫 번째 트랙 5189번님 신청해 주신 솔리드의 곡 천생연분이었습니다. 비면도 계속해서 우리 봉팔님들 애청해 주시고요. 1487번님의 문자입니다. 보는 라디오 처음 들어본 날 봉디가 수영모자 쓴 게 생각이 나요. 참 열심히 하셨던 그때 진심 빵 터져서 문자 보냈던 게 생각납니다. 라디오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에서 수영모 쓰고 방송한 사람 대한민국 라디오사에 손에 꼽을 겁니다. 실제 수경까지 쓰고 진짜 날치처럼 날아댕겼습니다. 충북지회장님은 떠나는 봉디를 위해 신청해요. 큐오큐 떠나가라. 가요. 알았어요. 갈게요. 두 번의 공개 방송과 또 CBS 방문까지 해주셨던 내알찐 봉팔님 중에 봉팔님이신데 우리 충북지회장님의 딸내미와 아들내미 건강히 잘 크고 있길 바라고요. 아저씨가 미리 크리스마스 인사도 남깁니다. 2026년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2027년 새해 복 많이 받으렴. 큐오큐 떠나가라 충북지회장님의 신청곡 듣고요. 그 앞서서 언타이틀의 책임져 백스티노님의 신청곡까지 먼저 듣습니다.

백서 친호님과 중국 지회장님의 신청곡 언타이틀의 책임져 큐오큐 떠나가라 였습니다. 최첨단을 달리는 레트로 방송 이봉규였던가요? 비면 함께하고 있고요. 루하 엄마님, 저희 부부 애청자요. 아기 6개월 접종 끝나기 아쉬운 마음에 어떤가요 드리면서 집 근처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꼭 돌아와요. 6개월 아가가 커서 라디오를 즐길 수 있도록. 우리 아가 내년에 봄꽃 핀다고 꽃 구경시켜 주실 때 저는 돌아올 겁니다. 우리 아가도 건강하렴. 새벽에 쬐끔만 깨고 조금만 뒤척이고 루아 안녕. 7466번님도 이별 사연 주셨는데 봉디 아기가 아기 때 아빠 얼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빠가 방송만 하다 보면 아빠 얼굴 잊어버릴 수도. 육아휴직 가시는 동안 아기에게 얼굴 도장 잘 찍고 컴백하길 바랄게요. 저희 딸이요. 아기가 아니라 초1입니다. 초1인데 제 얼굴 기억 못하면 안 돼요. 말씀하신 게 진짜 맞죠? 아이와 밀도 높은 시간 잘 보내고 오겠습니다. 주말에 집안일 하시느라 허리 통증, 각종 근육통 있으신 분들께 이 곡 전할게요. 옥수 토박이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아스피린 좀 챙겨 드세요. 거래 아스피린. 그리고 애들 방학 시작한 지 이제 사흘밖에 안 됐는데 멘탈이 흔들리시는 분들을 위해 인절미님께서 신청해 주신 주주클럽의 센티멘탈로 멘탈 케어 서비스 해드리고 하늘까지 갑니다. 웃기네.

걸의 아스피린 그리고 주주클럽의 센티멘탈 하늘의 웃기네까지 만나봤습니다. 구구코님, 봉디 6휴 가면 게스트라도 나와줘요. 6휴 기간 동안 어떤가요 제작진의 전화 연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육아 스케줄 그날은 딱 비워놓고 입 풀고 있을게요. 바나나 우유님도 문자 주셨는데요. 20년 전 20대 시절 부모님 잔소리에 화내고 짜증내고 했던 저 반성해요. 다 날 위한 거였는데 부모님께 잘하려 하지만 생각처럼 잘 안 되네요. 응팔 OST 신청합니다. 아, 저도 10대 후반 20대 초반 때 부모님의 잔소리가 왜 그렇게 듣기 싫었는지 모르겠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 잔소리 속에는 다 이 걱정과 사랑이 더 많았다는 걸 알게 되죠. 지금이라도 우리 바나나 우유님 그런 마음을 깨달으셨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부모님께 뭐 꼭 별건 아니지만 안부 전화라도 한 통 드리는 게 좋은 효도가 되겠죠. 바나나 우유님께 노을에 함께 보내드리고요. 그 전에 별빛 다락방 라디오님의 신청곡부터 듣겠습니다. 미도와 파라솔이 부르는 아마추어.

미드워 파라솔 아마추어와 노을 함께 별빛 다락방 라디오님과 바나나 우유님을 위해 보내드렸습니다. 캔디님, 요번에 청취율 대폭 상승하고 6Q 갈 것 같음. 저도 그렇게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최고의 매도 타이밍 아니에요. 진짜 박수 칠 때 떠나는 최적의 타이밍이었기를. 결과 나오면 우리 PD가 문자해 주기로 했습니다. 미니언 엔젤님은 3년 전에 맨발 걷기 하며 들었던 봉디 목소리 위로받으며 들었는데 가슴이 철렁. 아직 완치되지 않았지만 고마웠던 분으로 기억할게요. 언제든 기다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니언 엔젤님도 건행하시고요. 3년 전에 맨발 걷기 하고 계시다는 봉팔님들의 사연이 있었다는 거 다 기억나요. 어쩌다 살아가기님. 어떤가요? 알게 된 지 3개월 정도 혼자 일하는 공간에서 남몰래 들으며 간단히 참여했는데 오늘은 집에서 편히 듣습니다. 완전 봉디 팬 됐는데 육아휴직 간다니까 잡을 수도 없고 많이 아쉽네요. 후임 DJ가 여전히 있을 테고요. 선곡도 변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뮬란 0730번님, 내 인생 최대의 참여율을 높였던 어떤가요? 진짜 잊지 못할 겁니다. 돌아오시길 소망해요.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김도윤님의 신청곡 김보경의 음성으로 혼자라고 생각 말기 듣고요. 그리고 캔디님의 신청곡도 준비했습니다. 김동률의 감사 듣죠.

0: 워킷.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가나.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봉규수 팔로워 봉팔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끼 디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그리고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뼘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봉팔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이번 기회 어떤가요? 오늘 마지막 트랙 3020번님의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015B 이젠 안녕. 봉팔님들 내일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내일 또 올 건 가요?

0: SBS
1: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2: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3: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6: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제 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여한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총 9,5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삼성전자가 브로드컴과 2,000억 달러 규모의 파운드리 협약을, SK는 엔비디아 등과 7,500억 달러 규모의 메모리 공급 협력을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구축 프로젝트를 포함해 현대차와 엔비디아의 로봇 플랫폼 공동 구축 등 AI 분야 협력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 겸 이사회 의장이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해 젠슨 왕 최고 경영자와 만났습니다. 이 회장과 정 회장, 이 의장은 황 CEO와 함께 본사 내 엔데버 빌딩 로비에서 각각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엔비디아는 구체적인 면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메모리와 파운드리 사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안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위한 보호수단을 상세하게 확대하는 방안과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기로 했습니다. 나홍진 감독의 SF영화 호프가 관객 수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는 호프가 개봉 11일 차인 오늘 오후 관객 수 3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호프는 비무장지대 인근 호포항에 알 수 없는 외계 생명체가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으며 황정민

0: 조인성, 정호연 등의 배우들이 출연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5집 수록곡 루머리,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100에 재진입했습니다. 지난 3월 발매 당시 74위를 기록한 노멀은 현지 시간으로 24일 싱글 차트 톱100에 36위로 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노멀은 스포트라이트 이면에 존재하는 공허함과 두려움을 담담하게 노래한 얼터너티브 팝 장르로 세계적인 프로듀서 라이언 테더가 참여했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37도까지 오르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0.8도, 습도는 65%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유지수였습니다.
1: CBS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올품.
4: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5: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크기와 울림은 어느 매미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수컷은 배를 수축할 때 쓰 하는 소리를 내고 이어 배를 이완하면서 름 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동작이 매우 빠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듣는 쓰름 쓰름이라는 독특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노래는 숲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차며 암컷에게 자신의 존재와 건강 상태를 알리는 중요한 사랑의 신호가 됩니다.
6: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가끔 행복도 택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 앞에 두고 갔습니다. 부재시 경비실에 맡길게요. 오늘 중으로 도착 예정이에요. 근데 현실의 행복은 배송조회도 안 되고 기사님 문자도 없죠. 근데 대신 행복은 내가 먼저 찾으려고 할 때 슬쩍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말 한마디 먼저 건넨 사람, 한 번 더 같이 웃은 사람과 붙어 다니기도 하고요. 그래서 행복은 배달 서비스보단 내가 직접 가지러 가는 픽업 서비스에 가까운지도 모르겠습니다. 레드본이에요. Come and get your love.

0: 레드본의 Come and Get Your Love, 라이키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유진의 라이키팝 하유진입니다. 아, 행복은 배달해주는 서비스라기보단 내가 직접 가지러 가는 픽업 서비스에 가까운 것 같단 말을 했는데요. 아, 라이키팝이 드리는 행복은 여러분께 배달 서비스로 전해드릴게요. 음악과 함께. 하유진의 라이키팝, 오늘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음악의 행복을 실어서 가득 전해드리겠습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7: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8: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7: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 주택금융공사.

본조비의 You Give Love a Bad Name, 옥수토박이님 신청곡 함께 들었고요. 이현주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넬슨의 Love and Affection 띄워드렸습니다. 로하맘님이 깨끗이 씻고 선풍기나 에어컨 틀어놓고 컵빙수에 우유 부어서 먹으면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하셨고요. 에버그린님은 샤워하고 누워서 아이스팩 꽁꽁 얼린 거에 얇은 수건 싸서 목덜미에 놓으면 지상낙원이 따로 없습니다라고 각자만의 더위 나는 방법을 보내주셨네요. 빙수 너무 좋고 이 아이스팩을 이렇게 목에 대고 있으면 와 진짜 시원하죠. 여러분만의 여름나기 더위 이겨내는 방법 있으면 또 알려주세요. 꿀팁을 좀 많이 얻어볼까 합니다. 양평땡님 보내주셨어요. 타니타 티카람의 Twist in My Sobriety 띄워드리고요. 포비 게이츠의 Paradise CBS 뮤직 차트 96위에 올랐고요. 0337님 청해 주셨습니다. 토토의 99.

자미로카의 Can It Hit, God Bless You님 신청곡 함께 들었고요. Clean Bandit and Jazz Clean이 함께한 Rather Be, 안졸리나 졸리나님 신청곡이었어요. 그리고 9249님이 보내주신 Lady Gaga의 Abracadabra까지 신나게 함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신청곡입니다. 창수님 청해주셨네요. Sting의 Shape of My Heart.

스팅의 Shape of My Heart, 창수님 신청곡 함께 들었습니다. 하효진의 Like It Pop, 주말은 2시간 1부와 2부 함께하는 거 알고 계시죠? 1부 끝곡은 에밀리아의 Big Big World, CBS 뮤직 차트 86위에 오른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듣고 뉴스 듣고 우린 2부에 만나요.

0: CBS
1: 1분기상정보입니다. 중북인 오늘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남부지방은 35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남 양산이 39도까지 올랐고 경주도 38.5도의 낮 최고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서울은 이보다는 낮은 31.5도의 낮 기온을 보였습니다. 현재 남부지방 곳곳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고 그 밖의 지역도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분간 이러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노약자들은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내륙을 중심으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는데요. 이미 내륙 지방은 열대야주의보가 며칠째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오늘 같은 찜통 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일부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내일도 한낮에 33도에서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31도입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2: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0: 아, 박재훈
1: 김나입니다.
0: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일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 사업장을 지키는 일, 고용산재보험이 그 역할을 함께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부가 체계가 새롭게 바뀝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뀌고 보험료는 실제 월 보수 기준으로 부과되며 국세소득 활용으로 사업주의 신고와 정산 절차는 더욱 간편해집니다. 실업 위험의 사각지대는 줄이고 보험료 정확성은 높이고 보험행정 부담은 낮추는 소득기반 가입 부가 개편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경향신문지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여한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총 9,5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삼성전자가 브로드컴과 2,000억 달러 규모의 파운드리 협약을, SK는 엔비디아 등과 7,500억 달러 규모의 메모리 공급 협력을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구축 프로젝트를 포함해 현대차와 엔비디아의 로봇 플랫폼 공동 구축 등 AI 분야 협력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오늘 전당대회를 열고 96.7%의 찬성률을 기록한 신장식 의원을 신임 당대표로 선출했습니다. 신임 대표는 정견 발표에서 선명한 개혁과 뿌리 깊은 자강의 길을 가겠다며 중도와 실용, 개혁의 기둥이 함께 서야 정권의 성공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전당대회에서는 차규근 의원과 황현선 전 사무총장이 신임 최고위원으로 당선돼 신 대표와 김준영 원내대표를 포함한 5인 체제의 새 지도부가 구성됐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놀라운 선방으로 카보베르데의 32강 돌풍을 이끈 40살의 무소속 골키퍼 보지냐가 칠레 명문 구단 콜로콜로에 입단합니다. 콜로콜로 구단은 보지냐와의 18개월 계약 사실을 공식화하며 며칠 내로 메디컬 테스트를 거쳐 홈구장에서 공식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포르투갈 2부 리그 출신인 보지냐는 이번 월드컵 활약으로 SNS 팔로워가 3천만 명 가까이 급증하는 등 세계적인 반응을 일으킨 끝에 칠레 무대를 누비게 됐습니다. 나홍진 감독의 SF영화 호프가 관객 수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는 호프가 개봉 11일 차인 오늘 오후 관객 수 3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호프는 비무장지대 인근 호포항에 알 수 없는 외계 생명체가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으며 황정민, 조인성, 정호연 등의 배우들이 출연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5집 수록곡 노멀이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100에 재진입했습니다. 지난 3월 발매 당시 74위를 기록한 노멀은 현지 시간으로 24일 싱글 차트 톱100에 36위로 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노멀은 스포트라이트 이면에 존재하는

0: 공허함과 두려움을 담담하게 노래한 얼터너티브 팝 장르로 세계적인 프로듀서 라이언 테더가 참여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1도, 습도는 64%입니다. CBS 뉴스 유지수였습니다.
1: CBS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노년층 열사병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탄소 배출로 인해 매년 더 뜨거워지는 여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사병.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열사병으로 노년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4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뇌 장기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3: 의식은 없으시고 땀도 안 흘리세요.
2: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우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4: 지금 시각 5시 5분입니다. CBS

터큰스의 Lion Sleeps Tonight 김미지님 신청곡 띄워드리며 하유진의 Like Pop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듣고 싶은 노래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하시려면 라이키팝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참고해 주시고요. CBS 레인보우도 열려 있습니다. 하유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판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소리 질러!

CBS 뮤직 차트 25위 퀸의 라디오 가가였고요. 레이더스님 신청곡 심플 마인즈의 Don't You 그리고 Till Tuesday의 Voices Carry까지 함께 들었어요. 제제맘님 항상 듣기 모드였는데 처음으로 사연 보내봐요. 상큼하고 통통 튀는 목소리 매력적입니다. 어머 감사해요. 오늘 또 처음 문자 보내주신 분 계신데요. 3416님 드디어 하디의 라이키팝에 문자 보냅니다. 9390만 알다가 아무튼 매일 들을게요. 문자는 생각 좀 하고요. 하하하. 아, 매일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문자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휴대전화 문자 샵 1212입니다. 단문 50원, 장문과 사진은 100원 기억해 주시고요. 레인보우에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항상 여러분의 이야기와 또 신청곡 계속 기다리고 있단 거 알아주세요. 슈퍼별님 라이키팝 처음 들었어요. 오 반갑습니다. 선곡이 듣기 편하고 예전 추억들도 생각나서 미소 짓게 되네요 라고 하셨어요. 라이키팝이 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곡 위주로 골라서 들려드리니까 여러분의 이 좋아요 하트에 기반한 이 뮤직 차트로 들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우리 라이커님들 마음에 쏙쏙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계속해서 좋은 노래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신청곡입니다. 5284님 청해 주셨어요. 아바의 안단테 안단테 그리고 문궁남님 신청곡 마이크 앤 더 메카닉스의 The Living Years 박종감님 청해 주신 곡입니다. 패트릭 스웨이즈의 She's Like the Wind 띄워드릴게요.

여러분 같이 들썩들썩 하셨나요? 브루노 마스와 마크 론슨이 함께한 업타운 펑크였고요. 짬보님께서 청해주신 곡 리안나의 Umbrella 그리고 위켄드의 I Feel It Coming CBS 뮤직 차트 62위 곡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신나네요. 여러분 신청곡 한 곡 더 띄워드릴게요. 6409님 청해주셨어요. BTS의 Girl 함께 들어보자. Is there a-

주말 2시간 동안 함께한 하유진의 Like It Pop,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이제 2부 마지막 한 곡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제주 딸기선도님 청해주셨습니다. 블루의 One Love 띄워드리며 저는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즐거운 토요일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 제2센터에서 열립니다. AI 드론과 푸드테크 체험, 전국 우수 농가가 모인 파밍 플러스, 제주 로컬 푸드를 만나는 로컬 페어까지, 먹방 크리에이터 희박과의 특별 이벤트, 아이들을 위한 메밀 풀장, 그리고 내일 펼쳐지는 푸짐한 경품 이벤트. 제주의 아침 상회

0: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7월 25일 토요일 주말의 CBS 조태임입니다. 54일 만에 국회가 정상화됐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가장 먼저 마주한 장면은 민생 법안도 정책 토론도 아니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자리를 놓고 벌어진 고성과 몸싸움.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의 원구성에 반발하며 국회 운영을 거부해오다 뒤늦게 원구성에 참여했는데요. 그런데 어느 상임위원회를 맡을지를 두고 고성이 오갔고 원내대표와 멱살잡이까지 벌어졌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국민들이 국회에 바라는 건 누가 상임위원장을 맡고 누가 간사를 맡느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떤 민생법안을 만들고 어떤 해법을 내놓느냐입니다. 정치는 원래 치열하게 싸우는 곳이죠. 정책과 철학을 놓고 끝까지 토론하고 맞서는 것, 그것이 정치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자리를 놓고 얼굴을 붉히는 싸움이라면 국민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누가 어느 자리를 차지했는지보다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기억할 뿐입니다. 주말 1시 뵈서 첫 곡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워크 오브 라이프 듣고 출발합니다.

0: 주말엔 CBS 조태임 기자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중복인데요. 오늘 어떤 음식으로 이 더위를 이겨내고 있으신지 사연과 신청곡 또 뉴스 듣다가 의견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12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몇 분 뽑아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드립니다. 광고 듣고 어제와 오늘 사이 시작할게요.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

0: 가정용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 토건. 안전한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회사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오랜 시간 연구한 기술, 축적된 노하우, 그리고 소중한 기업의 자산. 기업의 미래는 이러한 작은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기술자료 임치 제도는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안전하게 지키고 필요할 때 개발한 기술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소중한 기술과 노하우를 위한 준비, 기술자료 임치 제도. 이 캠페인은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가 함께합니다.
2: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3: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4: 어제와 오늘 사이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십니까?
4: 네, 박 기자는 오늘 뭐 몸보신 음식 드셨나요?
5: 닭강정 먹었습니다.
4: 닭강정요. 닭강정도 네. 닭이니까.
5: 네. 네. 복날을 맞아서 몸보신했습니다.
4: 네, 저도 사실 오늘 치킨 먹을 예정이라서 네,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글로벌 빅테크 수장들을 만나서 그 대한민국의 AI 비전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5: 네, 이재명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I 서밋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체 불가능한 글로벌 AI 핵심 공급망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4: 네.
5: 글로벌 AI 생태계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세계적 AI 허브를 구축하겠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단순한 공급망을 넘어서 제조, 뭐 도시, 물류 같은 산업 일상 현장 전반에서 AI를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적용하겠다 이런 구상도 내놨어요. 여기다가 특정 계층의 이런 혜택이 독점되지 않도록 누구나 소외됨 없이 기회를 누리는 AI 기본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 네.
5: 한편 이번 AI 서밋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총 9,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75조 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뭐 SK가 엔비디아를 포함한 여러 빅테크 기업들과 협력하는 그런 내용들, 또 이 삼성전자가 브로드컴과 협력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4: 이번 선언을 보면 우리가 뭐 단순한 소비자나 공급자 이 수준이 아니라 요 글로벌 AI 시장에서 좀 주도권을 갖고 가겠다, 이런 선언으로도 볼 수 있을 것
5: 그렇습니다.
4: 같고요.
5: 그렇습니다. 네.
4: 젠슨황 엔비디아 CEO가 지난해 뭐 깐부 회동, 치맥 회동으로 눈길을 끌었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빅테크 기업 CEO들이 피스앤칩스를 먹으면서 맥주병을 부딪혔다.
5: 네.
4: 젠슨황 참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5: 그러게요.
4: 네.
5: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설명을 하는데 캘리포니아 현지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격의 없이 대화하겠다, 이런 취지를 자리 마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변이 보이는 야외 테라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비롯한 젠슨황 CEO, 또 혹탄 브로드컴 사장 겸 CEO, 라니 보르카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하드웨어 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등이 피시앤칩스 칼라마리 튀김, 크랩 케이크, 네. 클램 차우더, 여기에 가벼운 맥주를 곁들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을 밥을 같이 먹는 사이인 식구라고도 한다.
4: 네.
5: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국뿐 아니라 온 세상에서 밥을 같이 먹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건배사를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우리는 이라고 외치면 식구다라고 해달라. 이런 건배사를 했어요.
4: 네.
5: 그리고 젠슨황 CEO도 We are family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참석한 CEO들은 한국은 이미 글로벌 3강으로 AI 기술이 어려운 기술임은 맞지만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 한국에 투자해서 단기간에 최상급 프론티어 AI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4: 네.
5: 또 한국만의 AI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도 나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4: 네, 뭐 젠슨 and we are family라고 했지만 사실 이제 거래 앞에서는 되게 냉정해질 거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될지 앞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5: 예.
4: 한편에서는 최근 쿠팡 사태 등으로 미 정치권에서 한국의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계속 하고 있는데
5: 네.
4: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가서 직접 설득에 나섰다고요.
5: 네,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일정을 소화를 했더라고요.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을 했는데 여 본부장은 빌 해거티 상임위원 또 에이드리언 스미스 하원 세비위원회 무역 소위원장 등 미국 상원의원 10여 명을 이제 만나서 국내 디지털 법 또 정책 이게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 이 점을 명확히 전달을 했습니다.
4: 네.
5: 특히 여 본부장은 한국

0: 미국이 대미 최대 투자국 중 하나다 이런 점들, 또 반도체, 조선 에너지 같은 핵심 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필요성 이걸 강조하면서 한미 양국 간의 상호 호혜적인 경제 관계가 공고해질 수 있도록 미 의회의 적극적인 지지도 요청을 했습니다.
1: 네, 이 쿠팡 상태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분위기는 좀 심상치 않은 그렇습니다.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네. 설득이 얼마나 먹힐지 봐야 되겠고요. 민주당 얘기로 가볼게요. 전당대회 앞두고 좀 시끄러웠던 보안수사권, 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어제 이제 결국 당론으로 추인을 했어요.
0: 네, 민주당 이제 비공개 의총을 통해서 당론 추인이 된 건데 생각보다 비공개 의총이 오래 길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원들이 대부분 이 당론에 동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우려되는 지점 네. 목소리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당론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고 피해자를 위한 보호수단을 상세하게 확대하는 방안, 또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 이걸 개정안에 담기로 했습니다.
1: 네.
0: 특히 이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7대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 그러니까 중수청에 전담부서를 설치해 보안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수청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 이렇게 민주당이 얘기를 했어요. 7대 범죄를 보니까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뭐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포함이 됐는데요. 이들 범죄에 대해서는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권송치를 하되 형소법이 아닌 개별법을 개정해서 그렇게 가능하게 하겠다. 이게 민주당도 설명을 했습니다.
1: 네.
0: 또 특별사법경찰, 특사경의 전권송치 의무도 남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 안팎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피해에 대해 보안수사나 전권송치가 필요하다.
1: 네.
0: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이걸 민주당에서는 형소법으로 수용하지 않는 대신에 개별법으로 진행하겠다. 이런 거고요. 또 가정폭력 같은 이런 부분들, 특사경이 검사에 송치하는 그런 내용도 넣어놨습니다. 형소법 개정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서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1: 결국에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내겠다.
0: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폐지하겠다는 원칙은 확인한 셈인데
0: 네.
1: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는 거는 아동학대나 성범죄 같은 거는 개별법을 고쳐서라도 이제 보안수사 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 법체계가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0: 네. 그런 지적도 있는데 어쨌든 검찰은 검사는 수사 못해. 이 원칙을 확실하게 했다.
1: 네.
0: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이런 상황에서 당론이 채택된 이후에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러 해석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0: 예, 이제 법무부의 어제 설명을 들어보면 뭐 어제 그러니까 이 당론 결정 이후에 사의를 표명한 게 아니라
1: 네.
0: 원래 했던 말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 장관이 앞서서도 여러 차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장관직을 사임하고 여당에 복귀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는 거예요.
1: 네.
0: 하지만 보안수사권 일부 존치가 필요하다는 그동안 정성호 장관이 강조했던 부분이 당론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좀 정치적 책임을 지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1: 네.
0: 또 여의도에서 나오고
1: 그렇죠.
0: 있습니다.
1: 네.
0: 일각에서는 여당의 보안수사권 폐지 추진을 다시 한번 숙이하게 하려는 차원의 카드일 수 있다. 이런 보는 시각도 있던데.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해석에 대해서 정 장관은 언론에 뭐라고 했냐면 당에 가서 중심을 잡는 게 더 의미 있는 일 같다.
1: 네.
0: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 이렇게 뭐 보안수사권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고 직무를 더 이상 이어갈 뜻이 없다는 이 입장만 또 강조를 했습니다.
1: 그러니까 어제 이 보도가 나온 이후에 청와대에서는 뭐 사의를 반려했다 이런 보도도
0: 네.
1: 있었는데 결국 정 장관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더 이상 이제 의지가 없다
0: 그렇습니다.
1: 이렇게 밝힌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 사의를 표명하는 의지가 좀 강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0: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 중이기 때문에
1: 네.
0: 이건 바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국내로 돌아오는 11일 이후에 이게 또 다시 한번 수면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야당의 공세도 거센데 국민의힘은 이거 레임덕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0: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 범죄 현장을 지켜본 자의 마지막 양심이다. 개딸만 무섭고 국민은 두렵지 않은 정권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검찰 해체는 필연코 정권 해체로 이어질 거다. 그때는 무엇으로도 보완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같은 당의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정말 사법정의를 걱정했다면

0: 비겁하게 사표 던지고 나 몰라라 할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건의하면서 장관직을 걸고 끝까지 맞섰어야 했다. 명분도 소신도 없는 사표 정치 쇼다. 이렇게 또 직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박병원 선임 대변인도 나 못해먹겠다라고 하면서 검찰발 임무 해태에 명분을 주는 모양새 뭐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요. 직접 민주당의 당론 재확인을 환영하면서 법무부 장관의 국회 모독에 대해 주의할 것을 표하는 게 필요하다.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런 것도 주문을 했습니다.
1: 네.
0: 반면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안타까움도 있겠지만 시대 정신과 국민적 요구는 검찰 개혁이다. 충정은 이해하지만 법무부 장관의 사표는 반려돼야 한다라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1: 네.
0: 또 민주당 내에서는 보안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과 또 정 장관의 사의 표명 관련 보도는 상관이 없을 거다 이런 해석도 내놓고 있던데
1: 네.
0: 여러모로 좀 복잡한 상황이 됐습니다.
1: 그 이미 당론으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뭐 정 장관 사의 표명이 당내 여론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좀 봐야겠지만 크게 바뀌진 않겠어요.
0: 그렇습니다.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해외 순방 중에도 SNS상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남겨왔는데 여기에 대해 아마 입장을 제 생각에 밝힐 것 같거든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SNS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해볼게요. 김민석 그 당대표 후보가 제기한 친천지 개입설을 두고 지금 최고위원 후보 간 네, 개파 간 대리전 지금 격화되고 있어요.
0: 네, 친천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최고위원 후보가 페이스북에 김민석 후보가 합수본의 신천지 수사와 관련해 혹시 사전에 알고 계셨는지 궁금하다. 그러니까 반명 또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이 뭐냐 답해달라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신도들의 민주당 당원 가입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1: 네.
0: 최근 이 신천지 개입설을 제기한 김민석 후보에게 이 수사 정보를 알고 있었냐 이렇게 물은 거고요.
1: 네.
0: 또 이제 이 신천지 관련된 근거가 뭐냐 계속해서 김민석 후보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김민석, 송영길 두 후보와 가까운 친명계 박선원 최고인 후보가 페이스북에서 이 최민희 후보를 겨냥했어요. 걸핏하면 사과해라, 사퇴해라라고 하는데 검찰에서 또 특수수사본부에서 수사하고 있고 관련자를 소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신천지 비판을 못하고 유시민 비판 못하고 조국 옹호하고 정작 우리 이재명 대통령 돌려깎기를 하시는 분들 그게 반명 분열주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1: 네.
0: 이 발언의 수위가 점점 세지고 네.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이렇게 싸우고 다시 이제 전당대 끝나면 다시 우리 원팀이 할 수 있을지
0: 예. 네.
1: 그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0: 그렇습니다.
1: 국민의힘에서는 이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이 신천지 개입 의혹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를 해야 된다.
0: 네.
1: 이런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있다고요.
0: 네. 홍 전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천지 교도들의 당내 선거 개입을 내가 제기했을 때는 입틀막이 국민의힘이 이제 자기들 스스로 민주당 보고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했다라고 떠드는 걸 보니 참 가관이다. 아,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라는 격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니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당내 선거에 신천지를 끌어들여놓고 이제 와서 민주당에도 이 가입해서 당내 선거에 개입한다라고 하니
1: 네.
0: 여태 입 닫고 있다가 득달같이 나서는 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냐 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1: 네. 홍준표 전 시장 입장에서는 지난 대선 경선 때 이제 신천지 몰표 때문에 이제 졌다
0: 네.
1: 이런 응어리가 있는 거죠.
0: 맞습니다.
1: 네.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볼게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도 김해와 대구를 찾아서 장외 집회 행보를 이어갔다고요.
0: 네. 이 김해에 가서 참정권 침해 규탄 집회 여기에 참석해서 연단에 올라 뭐라고 했냐면요. 선관위 투표율이 조작됐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투표율을 조작할 수 있다면 신분증 확인이나 참관인 배치, 전자개표 후 재확인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법원이 선관위 서버 영장을 발부하면서 직원들의 단체 대화방 영장을 기각했는데 합수본도 법원도 믿을 수 없다. 국민이 직접 소리내고 행동에서 끝까지 감시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 네.
0: 그리고 장 대표가 연설을 마친 다음에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고를 외치면서 한 30분 정도 거리 행진까지 했더라고요. 이렇게 김해에서도 목소리를 높였고 또 대구로 이동해서도 참정권 회복, 민주주의 수호, 국민결의대에 참석을 해서 또 재선거를 주장을 했습니다.
1: 장 대표의 장외 행보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그렇게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0: 네.
1: 이런 상황 속

0: 그래서 국민의힘이 좀 시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
1: 네.
0: 국회 상임위 배정에 반발해서 권영진 의원이 점정식 원내대표에게 항의를 하면서 이제 멱살을 잡는 과정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도가 됐잖아요.
1: 그러니까 자신이 지원한 상임위에 배정되지 못한 의원 일부가 그제 원내대표실을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소란이 벌어진 겁니다.
0: 네.
1: 그러니까 취재진이 문 밖에 대기하면서 취재를 했는데 당시 뭐 욕설, 고성, 막말 이런 게문 밖으로 새어 나왔죠. 그런데 취재진이 못 봤던 상황. 이 재선의 권영진 의원이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까지 잡으면서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영진 의원은 정보위 야당 간사를 원했는데 행안위 야당 간사로 배정되자 항의를 한 건데요. 이게 말리던 송원석 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도 이제 예전에 10여 년 전이죠. 그때는 진짜 동물국회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여러 가지 갈등과 몸싸움이 있었는데 그때 다른 당 의원의 얼굴을 이제 주먹으로 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같은 당에서 멱살 잡는 일은 저도 본 일이 없는데 이런 일이
0: 그러니까요.
1: 벌어진 겁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권영진 의원은 어제 입장을 냈습니다. 원내대표께 큰 결례를 범했고 동료 의원들께 죄송하다. 의원 단체대회에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차기 대구시당 위원장까지 포기하겠다 이런 입장을 낼 정도로 자세를 낮췄거든요. 하지만 파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어제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예정된 회의에 불참한 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왔고요. 또당 원내부대표단은 조직폭력배 같은 행태다 책임을 묻겠다라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외당협 위원장 40여 명 기자회견 열고 중앙윤리위는 최고 수준의 중징계로 일벌 100개라 이렇게 또 요구를 했어요. 이런 추태가 벌어진 거 지도부 리더십 부재로 당이 통제력을 상실한 상황 아니겠느냐. 이건 무관치 않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0: 그리고 조국혁신당 신임 당대표로 신장식 의원이 선출됐다는 소식 짧게 전해드리고요.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감도 여전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대규모 공격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고요.
1: 그러니까 미군은 대이란 공습을 이어가고 있고 이란은 중동 지역 미군 동맹 기지나 시설 등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군은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이란인 한 명당 미군 한 명을 보복 살해야겠다 이런 협박까지 했어요. 참 일촉즉발 이런 상황인데요. 미군의 공격이 지금까지의 제한적 수준을 넘어서 이란과 전면전을 치른 그러니까 장대한 분노 작전 때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전략 폭격기가 다시 투입이 되고 뭐 특수작전 부대나 미사일을 대거 배치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 또 했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들과 대화하고 있다. 나는 언제나 그 대화를 통한 해결을 선호한다. 또 얘기를 했습니다.
0: 언제나 똑같은 패턴
1: 알 수가
0: 같다는
1: 없어요.
0: 생각도
1: 유가가
0: 들고요.
1: 오르면 또 이런 유화적인 발언이 나오고 유가도 떨어지면 강경한 발언이 나오고 종잡을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중국도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게 되면 뭐 중국 상황도 안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도 파키스탄도 이란 고위 당국자 접촉하면서 중재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또 주말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
0: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글로리아 에스테판의 콩가, 양말 신은 고양이님 신청곡입니다.

0: 주말엔 CBS의 근심 걱정 전문가죠.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잠 못 이루는 밤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김민아 평론가, 요새 뉴스도 뉴스지만 더위 때문에 또 잠을 못 이루시지 않을지.
1: 그렇죠. 덥기도 덥고. 근데 더운 거에 대해서 점점 감각이 네, 감각이 이제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0: 아, 그래요? 더위에 무감각해지나요?
1: 그러니까 옛날에는 30도만 넘어도 네. 이제 여름이 왔다, 너무 덥다, 땀이 뻘뻘 난다, 이렇게 정말 뭐 참을 수가 없다 이런 기분이었는데, 요즘에는 30도 정도 되면 아, 이제 좀 슬슬 더워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34도 네. 막 이렇게 돼야 이제 이제 너무 덥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뉴노멀이 이제 된 것 같다. 그러니까 네. 얼마 전까지 유럽에서 엄청난 더위가 왔다고 막 이 유럽 사람들 영상 찍어 올리고 그랬거든요. 네. 자기네 동네에 이제 창틀이나 뭐 이런 데 쇠로 된 거에 계란 깨서 올려놓으면은 바로 계란이 익는다. 네. 이런 거 올리고 그랬는데, 그 더위가 이제 우리한테 좀 오는 거 아니야? 걱정을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그래도 비가 와서 이 습하고 답답하고 그런 느낌이지만 그래도 조금 덜 덥지 않았나 싶은데, 이제 오겠죠 또 더위가. 그래. 어떻게 잠이 들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0: 아, 저는 요즘에 대자리와 한몸이 돼서 자고 있습니다.
1: 아, 네. 그러니까 이 기후변화의 시대 어떻게든 현명하게 살아남아야 되는데 네. 걱정이 많습니다.
0: 오늘 또 뉴스 얘기를 해볼까요? 이번 주에 어떤 이슈로 잠을 못 이루셨나요?
1: 그 날씨가 더우면 뉴스를 보면서 속이 시원해지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네. 속이 시원해지지 않고 여당 전당대회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네. 예비 경선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이걸 놓고 이제 많이 이런저런 해석들을 하는데 네. 뭐 해석도 해석인데 여기에 또 한국 정치의 키워드들이 많이 끼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당 전당대회 예비 경선 결과로 보는 한국 정치의 키워드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일단 예비 경선 결과를 정리해 볼까요?
1: 일단 당대표는 5명 중에 3명 추렸는데 네. 이게 이제 중앙위원 투표 35%, 권리당원 투표 35%, 국민여론조사 30% 이렇게 이제 합산한 겁니다.
0: 네.
1: 그래서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세 명의 후보가 본선에 진출한 것이고, 고민정, 김보미 후보 이렇게 탈락을 한 거죠.
0: 네.
1: 그다음에 최고위원 후보들의 경우에는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 투표 합산한 건데, 14명 나온 후보들 중에 8명 선발한 거거든요. 박선원, 이성윤, 김용, 한민수, 서미와 최민희, 김영호, 임미애 후보 8명이 본선에 오르게 됐고, 이 권리당원 투표와 관련돼서는 투표율이 이제 네. 여러모로 또 분석 대상인데 투표율이 37.4%였는데 2024년도 전당대회 할 때랑 비교하면은 이제 좀 높았습니다. 네. 그때는

0: 10.6%였는데 그러니까 역시 치열한 좀 더 치열한 어떤 경쟁이 진행되고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1: 네.
0: 이 후보별 순위와 득표율 이거는 당 규정에 따라서 공개되지가 않았는데
1: 네.
0: 보통은 예비 경선하면 이걸 공개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탈락한 김보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거 공개 안 하는 것도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권리당원 투표율 37.4%를 놓고는 좀 해석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데서는 왜 이렇게 투표율이 낮아 하지만 김민하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과 비교했을 때는 많이 올랐으니까 그만큼 좀 격해졌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요.
0: 그러니까 당내에서 예를 들면은 투표 이 당원 대상 투표를 하면 보통 이제 전당원 투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투표율이 뭐 일반적으로는 높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일반적인 선거 투표율 생각하면은 뭐 50%도 나오고 60%도 나오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1: 네.
0: 생각하지만 이 당에서의 투표라는 게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당원 구성이나 이런 게 여러모로 이제 여러 맥락들이 있기 때문에 37%가 좀 넘었다라고 하면 이게 뭐 엄청나게 지금 예비 경선 단계니까
1: 네.
0: 엄청나게 뜨거운 것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뭐 어느 정도의 지금 어떤 열기는 반영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1: 네, 본선 때는 또 어느 정도 나올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른바 이제 친청계 당대표 후보 3명이 모두 본선 진출했는데 이거는 뭐 예상했던 바대로 됐다 이렇게 봐야겠죠?
0: 그렇죠. 이게 언론 분석을 보면 이제 박선원, 김용, 서미와 김용호, 임미애 이 다섯 명의 후보가 이제 범친명계다 이렇게 분류가 되고
1: 네.
0: 이성윤, 한민수, 최민희 세 명의 후보가 친정청래계다 그래서 줄여서는 친청계다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1: 네.
0: 그러니까는 세 명이 진출하는 거는 거의 이제 뭐 예상대로였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명계 후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은 10명 출마했는데 지금 절반 살아남은 거거든요.
1: 네.
0: 근데 친청계는 딱 3명 나와서 3명이 다 본선에 진출한 거니까
1: 네.
0: 친명계는 표가 좀 분산이 됐는데 이 3명은 어쨌든 표가 집중이 되다
1: 네.
0: 보니까 3명 다 성공적으로 이제 진출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1: 네.
0: 이런 분석이고 특히 정청래 전 대표 지지층은 조직력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어난 이 달에 따라서 이 달리 투표를 하자. 왜냐하면 2명을 이제 선출을 해야 되는데
1: 1인 2표 해야 되니까요.
0: 그렇죠.
1: 네.
0: 이 표를 던져야 될 대상은 지금 3명인 거잖아요. 이분들 생각에는.
1: 네.
0: 그러니까 2명을 집중적으로 이 몰아주면 1명이 탈락할 테니까
1: 그렇죠.
0: 골고루 나눠줘야 된다.
1: 네.
0: 그래서 이 각각의 이제 표의 조합을 이 이른바 생일 투표의 룰로 해가지고
1: 네.
0: 이렇게 공유를 했어요. 그래서
1: 그렇죠.
0: 그런 전략이 효과를 낸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그럼 상대적으로 그러면 범친명계라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 친명 쪽은 그런 어떤 뭐 조직력이나 이런 게 별로 이제 발의가 안 된 거고
1: 네.
0: 언론이 좀 세부적으로 분석한 걸 보면 또 범친명계라고는 하지만 친 김민석과 친 송영길이 다르다.
1: 네.
0: 또 이렇게 분석을 해요.
1: 네.
0: 친 김민석계 후보들은 김용, 서미와 임미애 이렇게 세 명이라는 거고
1: 네, 네.
0: 친 송영길계 후보는 박선은 김용호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근데 저는 뭐 물론 이제 이 후보들의 의향 누구를 대표로 지지하느냐 그다음에 누구와 더 가까우냐 이런 걸 기준으로 이제 판단하면은 이럴 수 있는데 당원들이 정확하게 그렇게 나뉘어져서 나는 송영길 대표를 지지하니까
1: 네.
0: 박선은 김용호 의원한테 표를 던져야지 뭐 이렇게만 했을까 그렇진 또 않을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런 어떤 차이는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 네, 요 본선에서는 또 친명계에서도 또 어떤 전략이 나올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현역 의원이잖아요. 박성준, 이건태 의원 탈락이 좀 이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현역 의원이다 보니까 인지도도 다른 후보들에 비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0: 그렇죠. 이 두 분이 뭐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도 아니고요.
1: 네.
0: 방송에도 뭐 종종 나오고 특히 이건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1: 네.
0: 거론이 계속 되던 이름이란 말입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다.
1: 네.
0: 그래가지고 당원들 사이에서도 각인이 많이 돼 있는 인물인데 예비 경선에서 지금 탈락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해석들이 나오는데 근데 아무래도 공소취소 모임이라는 걸 당내에서 주도를 했던 이력을 갖고 있잖아요.
1: 네.
0: 그거와 연관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해석들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게 뭐 크게 작용하지는 않았을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근데 이제 공소 취소 모임과 관련된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면 어떻게 미쳤을까
1: 네.
0: 그걸 생각을 해보면 크게 나는 한 세 가지 정도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이게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공소 취소 이슈 이게 어떻게 작용했느냐 이게 논란이 됐었잖아요.
1: 네.
0: 그때도 공소 취소 이슈는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0: 당의 골간을 이루고 있는 중앙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쨌든 이 새로 이제 만들어지는 지도부가 총선까지 어쨌든 공천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영향력을 발휘를 하고 총선을 어쨌든 주도해야 되는데 네. 공소취소 모임을 주도하고 뭐 이렇게 갔던 노선을 갖고 있는 요 지도부가 과연 그걸 잘 하겠느냐 이런 판단을 좀 하지 않았을까.
1: 네.
0: 그래서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이건태 박성준 의원을 지지하는 그런 흐름은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분석이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일부 당원들의 경우에도 최근에 공소취소 모임 뭐 이런 거는 별반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기류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가 안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1: 네.
0: 두 번째로 이건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동훈 의원하고 보안 사건 관련 토론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제 토론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 네. 토론을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1: 그쵸.
0: 그러니까는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왜 해봐야 도움이 안 되는 토론을 왜 한다고 했느냐.
1: 맞아요. 네.
0: 한동훈 의원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한다고 했으면 어쨌든 칼을 뽑았으면은 뭐라도 잘라야지. 그걸 또 왜 안 한다고 하느냐.
1: 네.
0: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하니까 또 이상해지잖아요. 뭐 도망갔느냐 이렇게
1: 네.
0: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요 문제와 관련돼서 이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텐데 요걸 보면서 연상을 하는 거죠.
1: 네.
0: 아니, 그러고 보니 이건태 의원 공소취소 모임도 주도하지 않았어? 이렇게 되는 효과가 있어서 이게 이제 좀 영향 미친 거 아니냐라는
1: 네.
0: 시각이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로 최근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1: 네.
0: 이 발언으로 연관돼서 또 공소취소 이슈가 다시 불거지는 거에 대한 그러한 부정적인 어떤 반응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1: 네.
0: 좀 이렇게 다각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1: 진짜 유시민 전 이사장 이번 주에도 방송 두 번 출연하셨어요. 그 유시민 전 이사장 발언과 요 관련성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그러니까는 유시민 전 이사장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형태의 방송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공중파 라디오에도 나오고
1: 네.
0: 유튜브에도 나오고
1: 그쵸.
0: 뭐 유튜브 대형 채널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나왔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나왔는데 근데 거의 유사한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톤이 뭐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얘기였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검찰개혁을 사실상 이제 안 하려고 한다.
1: 네.
0: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정계개편을 추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부당하다.
1: 네.
0: 그러니까 이거를 당원들이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1: 네.
0: 근데 요 주장을 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동기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1: 네.
0: 그 왜 그러는 거냐, 이재명 대통령은. 근데 정계 개편 뭐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이 부분 관련돼서는 아마도 뭐 중도적인 정치를 하고 싶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럼 검찰개혁은 왜 이제 열심히 안 하려고 하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아무리 생각해 봐도 모르겠다.
1: 네.
0: 유시민 전 이사장이 뭐 이번 주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본인은 모르겠다고 하는데 언론은 해석을 이미 합니다.
1: 네.
0: 이번 주에 관련 해석들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 거의 한겨레부터 조선일보에 이르기까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1: 네.
0: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유시민 전 이사장 등이 실제로 하려는 주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을 강행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1: 네.
0: 얘기를 대놓고 못하니 지금 모른다고 하는 것이다.
1: 네.
0: 그래서 이재명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 후 안전을 위해서 검찰과 거래도 하고
1: 그쵸.
0: 실제로 공소취소 거래설
1: 네.
0: 이걸 이제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어떤 기자라는 분이.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도 집권 세력을 둘러싼 질서를 그래서 바꾸려고 한다.
1: 네.
0: 그러니까 공소취소도 하고 뭐 연임 개헌도 하고 그러려면은 지금의 어떤 이 정치 구도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걸 정계 개편을 하려고 지금 이제 상대편에 몸 담았던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쓰고
1: 네.
0: 그런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싶어 한다더라.
1: 네.
0: 이걸 이제 신문들이 썼는데
1: 네.
0: 제가 하는 주장이 아니고 신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1: 분석입니다.
0: 그렇죠. 분명히
1: 네.
0: 말씀드리지만 뭐
1: 네.
0: 칼럼으로도 나오고 기사로도 나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막 쓰는데 사실 근데 이게 근거는 없는 주장들이죠.
1: 네.
0: 그러니까는 뭐 그런 적극적인 보수 인사를 쓴다고 해서 정계 개편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이 검찰개혁과 관련된 얘기들을 직접 해왔는데
1: 네.
0: 적극적으로 안 한다 이런 해석이 어떻게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1: 네.
0: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해석들이 언론을 통해서 제기가 되니까
1: 네.
0: 그럼 전당대회 이슈 중 하나로 공소취소 문제가 이제 끌려 나오는 거잖아요. 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박성준, 네. 이건태 의원 이런 분들한테는 이게 지지에 도움은 별로 안 되는 거죠. 이런 구도가.
1: 지금 상황에서 더 역효과가 난 거네요. 유시민 전 이사장 지금 뭐 전당대회 앞두고

0: 가지고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1: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정청래 전 대표 지지 활동을 하는 걸로 봐야 되겠는데 그 정청래 전 대표 지지를 왜 하는 거냐? 그건 이제 더 긴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이 정청래 전 대표 지지 활동을 하는 것의 연장선에서 보면
0: 뭐,
1: 예. 이 유시민 전 이사장의 최근 행보로 정청래 전 대표 지지층 결집 효과는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0: 네.
1: 저는 그렇게 봅니다.
0: 의도를 하지 않았더라도.
1: 그러니까 최근에 어쨌든 간에 여론조사 흐름이나 이런 걸 보면 김민석 이 후보 그다음에 송영길 후보의 합 이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정청래 전 대표를 지지하는 흐름이 증가한 건 사실이거든요. 여론조사
0: 최근에
1: 흐름들을.
0: 추세가 달라졌다고 하죠.
1: 그렇죠.
0: 네.
1: 종합해보면.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 건데 어떤 영향이냐면 정청래 전 대표의 지금까지의 약점은 뭐였냐면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후보이다. 이거였습니다.
0: 네.
1: 어쨌든 간에.
0: 네.
1: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하고 좀 이 호흡을 맞춰가야 될 텐데 원팀으로서.
0: 네.
1: 대통령이 뭔가 껄끄러워하는 것 같은데 그 잘 할 수 있을까? 이게 민주당의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제 정청래 전 대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는 좀 망설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요인이었을 거거든요.
0: 김민석 후보도 계속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명천 갈등이라는 얘기를 2년 동안 또 듣고 싶으신가요? 이런
1: 그렇죠.
0: 걸 얘기를 하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그거를 자극하는 전략인 건데 근데 유시민 전 이사장이 이런 주장을 막 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구도가 이 정청래 전 대표를 지지하는 층에서의 구도가 어떻게 됐냐면 아, 잘못하고 있는 건 대통령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가 잘못하는 게 아니고
0: 네.
1: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대통령이 원하느냐 대통령과 코드가 맞느냐 이거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된 거죠. 정청래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0: 네.
1: 그러니까는 지지층 결집 효과는 막 커진 건데 근데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 뭐 이 전당대회에서는 뭐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장기적으로 유시민 전 이사장의 이런 움직임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만들어진 지금 뭐 아까 공소취소 얘기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0: 네.
1: 이런 흐름은 집권 세력한테 도움되는 그런 구도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같은 편이 더 무섭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유시민 전 이사장의 이 움직임이 집권 세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걸로 보인다는 평가 왜 그런 거예요?
1: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금 부정적 이미지화에 일조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땐 이게 흐름이
0: 네.
1: 앞으로도 쭉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앞서 공소취소 거래설 그리고 정계 개편론 이런 걸 주장할 수 있는 어떤 인식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생존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다.
0: 네.
1: 이런 게 인식이 이런 게 전제가 돼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보수 진영이나 야당에서 이런 식의 해석을 많이 제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과 관련돼서 여당은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라 실용적인 면모가 있는 거다. 지금까지는 요렇게 많이 이제 요거를 포장을 많이 했는데
0: 네.
1: 근데 이번에 유시민 전 이사장의 이러한 발언을 통해서 아 집권 세력 내부에서도 이 뭔가 이재명 대통령의 캐릭터와 관련돼서 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야. 이 공격이 가능하다는 거를 보여준 거거든요.
0: 네.
1: 근데 이게 검찰개혁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주제에서도 이런 식의 공격은 다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사점 애매 논란 있잖아요.
0: 네.
1: 거기서 벌어진 이 논란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0: 그래요? 어떤 점 때문에요? 이번 주에 제가 대통령 사점 애매 논란이 뜨거웠는데 어떤 점 때문에 이 연관이 있다 보시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뜨거웠지만 또 이제 이걸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갑자기 잘 생각이 안 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0: 그렇죠. 정리 부탁드릴게요.
1: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살던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근데 이거를 이제 팔기로 했죠. 근데 팔면서 근저당 설정을 했다는 게 최근에 이제 알려진 거예요.
0: 네.
1: 채권 최고액 17억 7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고 이제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어요.
0: 네.
1: 이거를 이게 보기 힘든 어떤 거래 방식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
0: 네.
1: 그다음에 무슨 뭐 셀러 파이낸싱이냐. 그 뭐 별 용어가 다 나왔는데
0: 네.
1: 뭐 심지어는 사실관계랑 맞지 않는 얘기지만 뭐 사채냐 뭐 이렇게
0: 네.
1: 얘기를 했는데
0: 뭐 더불어 근저당 이런 얘기도
1: 그렇죠.
0: 나왔죠. 국민의힘에서는.
1: 국민의힘은 이제 네. 더불어 민주당이 아니고 더불어 근저당이냐 이렇게까지 했는데 근데 언론이 전후관계를 취재한 결과 이런 사정이 작용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첫째로 매수인은
0: 네.
1: 자기가 지금 사는 집을 아직 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기 못한 상태고
0: 네.
1: 그래서 원래 살던 집을 처분을 한 후 10월 말에 잔금 취득을 했다는 거예요.
0: 네.
1: 그러면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면은 사실은 10월 말에 거래가 끝나야죠. 이런 경우에는 그때 이제 소유권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느냐? 이 아파트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에 포함돼 있어서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가 임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1: 이 고시가 난 다음에 매수인이 이걸 매입하는 형식이 되면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0: 네.
1: 그럼 이 사람은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는
0: 그쵸.
1: 거죠. 그래서 이 지정고시가 나오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을 할 필요가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잔금은 지급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소유권은 빨리 이전을 해야 되는 두 가지 사정이 겹치면서 네. 이런 거래 방식이 등장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미지급 잔금이 근저당으로 설정이 됐다라는 건데
0: 네.
1: 그 여기서 등장하는 사정이 원래 20억 초과 주택은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이 정책대로 하면은 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2억 원인 거잖아요.
0: 그쵸.
1: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담보대출이 더 많이 나왔으면은 이렇게 안 됐을 건데 2억으로 제한해 놓은 게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된 거 아니냐.
0: 네.
1: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 정부가 일반 국민의 주택대출을 막아서 이런 거래를 못하게 해놓고 대통령은 자기 집을 팔기 위해서 사적금융을 제공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 여당하고 청와대는 아니다. 이런 재건축 단지나 이런 데서는 이런 형태의 거래도 많이들 한다.
0: 네.
1: 그리고 이게 뭐 합법적인 방식인데 너무 헐뜯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구도인 거죠.
0: 네. 그러니까 뭐 청와대나 민주당은 이거 선의로 한 거다라고 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는 맞지 않다 보니까 이런 비판은 불가피한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은 김민하 평론가가 어떻게 보세요?
1: 그러니까 이걸 뭐 편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뭐 어려울 것 같고 왜냐면 편법이라고 하려면은 뭐 법에 빈 구멍을 막 찾아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거여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0: 네.
1: 있는 법 대로 한 거니까. 근데 이재명 정부가 펴고 있는 정책 때문에 대통령 사저 매매가 쉽지 않았던 거고 그래서 이런 방법까지 동원해야 됐다. 이거는 사실이죠.
0: 네.
1: 제가 볼 때 이렇게 안 했으면은 이 집은 못 팔았을 겁니다.
0: 그렇죠. 네, 지금 상황이 네,
1: 그렇죠.
0: 재건축 앞두고 있고.
1: 그러면은 이걸 못 팔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재건축이 됐겠죠.
0: 네.
1: 이 집은. 그러면은 분명히 대통령은 그런 공격을 받았을 겁니다. 임기 중에 자기 집을 팔기로 해놓고 안 팔아서 재건축 로또 맞은 사람이다.
0: 네.
1: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느 길로 가든지 간에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0: 아니, 그래서 민주당에서 실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팔아도 비판 욕먹고 그렇죠. 안 팔아도 욕먹는 상황이다.
1: 그렇죠.
0: 네.
1: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이제 그냥 근저당 설정하는 방식으로 빨리 이걸 팔고 비판받을 거 받자 그냥 이렇게 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어쨌든 뭐 그거는 그거 그렇게 됐다 치더라도 정책적인 조정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번 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이루어진 얘기들을 보면은 일단 보유세 강화는 전제되어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대출이나 이런 거는 미세 조정을 하는 것 같은데 대출을 지금 대출 규제를 강화한 거는 유지를 하되
0: 네.
1: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출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0: 그쵸.
1: 이 경우들에 네. 대해서 완화해 주는 방식이나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건 정책적인 얘기고 정치적으로 네. 중요한 거는 이 상황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 역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구나. 이 이미지를 강화하는 사건이 지금 돼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가 계속 강화되는 거죠.
0: 앞서 유시민 전 장관의 비판과도 이거 다 연결되는 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시네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집 어쨌든 1주택자인데 꼭 팔았어야 하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1: 그러니까 이것도 참 우리 정치에 난감한 점인 게
0: 네.
1: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 실패 맥락이 저는 작용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그때 엄청나게 많은 비판의 내용이 뭐였냐면 내로남불이었습니다.
0: 네,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 다 뭐 강남에 집 있고 다주택자였잖아요.
1: 그렇죠. 강남에 집이 있다.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더라.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 집이 두 채더라. 뭐 다주택자더라. 그런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다주택자들한테 집 팔으라고 하고 세금 매기라고 하면 되겠느냐?
0: 네.
1: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다주택자여서 집을 팔려고 했는데 집이 안 팔리는 바람에 직을 그만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보다 집을 택했다 막 이런 비아냥 나오고
0: 또 어떤 분은 지역구 집은 팔고
1: 아, 그렇죠.
0: 강남의 집은 놔뒀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그러니까 이게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난리가 났는데 그런 상황,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1주택자임에도 집을 그냥 난 팔겠다라고 한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는 한 무슨 부동산 정책을 펴도 그거 믿을 수 없다. 그거 내로남불이다 할 거 아닙니까?
0: 네.
1: 근데 그렇게 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지금 더불어 근저당이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뭐 그런 측면이 있는데
0: 네.
1: 집을 뭐 여러 채 가진 사람이 부동산 정책 펴는 거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런 의문 가질 수도 있는데
0: 네.
1: 또 너무 이 내로남불의 범위를 너무 확장해가지고 세상 모든 얘기를 다 내로남불에 집어넣어갖고 비판하는 게 맞겠느냐라는 생각도 이 사례를 보면서 좀 들어요. 예를
0: 네.
1: 들면 다주택자라고 할지라도 다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 감수하고 다주택자들에게 손해를 감수하게 만드는 정책 펴겠습니다. 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사례가 나오면 비판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우리 정치에 좀 상당히
0: 네.
1: 왜곡된 어떠한 그런 정치의 일면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0: 지금 뭐 보안 수사권이나 유시민 전 장관의 비판이나 또 대통령 집 이런 문제들 이런 게 다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0: 전당대회 끝나도 이게 봉합이 될까 싶어요.
1: 그러니까 이게 앞서 말씀드린 공소 취소 이런 얘기가 결국 보안 사건 문제나 막 이런 거하고 엮여가지고 보안 사건 문제 이게 제가 볼 때 후폭풍이 있을 거거든요. 제도적인 혼란과 네. 엮여서 후폭풍이 있을 건데 그때 또 얘기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여당이 아,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만들어진 이런 나쁜 이미지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고 중도 실용적인 이런 캐릭터다라는 거를 성공적으로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서 증명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거랑 중도 실용적으로 이게 도구를 여러 가지를 유연하게 쓴다 이거랑 이게 한 끗 차이인 거거든요 사실. 네. 네. 이거를 잘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당대회를 이렇게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 리더십을 만들 수 있는 여당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당대회 끝나면 이 집권 세력이 누가 대표가 되든 간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떤 통치와 관련된 동력이나 이런 게 상실이 일부 될 수 있는 그런 국면에 빠질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지금이라도 전당대회를 좀 생산적으로 좀 미래적인 의제를 갖고 치르는 게 필요해 보인다. 뭐 잘 안 듣겠지만은 네. 이런 제안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0: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는 뭐 신천지 개입설 뭐 이런 거 음모론이 펼쳐지고 있는데 미래의 생산적인 정책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오늘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저는 잠시 후 7시 주말은 CBS 2부로 돌아올게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현재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내륙 지방은 아직 장마가 끝난 건 아닌데요. 오늘 밤에는 곳에 따라 이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과 경상북도의 지역에 따라 최대 5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전북과 제주도는 소나기 가능성만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남부 곳곳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고 그 밖의 지역은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분간 33도 이상의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노약자들은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 내륙을 중심으로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는데요. 내일도 오늘 같은 찜통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 낮 기온 31도가 예상되고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한낮에 33도에서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 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6: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5: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6: 경기주택도시공사와

0: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1: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0: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1: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0: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주말엔 CBS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태임이고요. 2부 시작하면서 들려드린 노래는 모어의 깊은 밤의 우리. 아, 노래 정말 좋죠. 주말 풍경님이 노래가 정말 좋네요 하고 의견 주셨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들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8119번 쓰시는 분, 민생에는 관심도 없고 자기 밥그릇 자기 욕심 챙기느라 정신없는 정치인들 이제 진짜 지겹네요. 사명감 있는 국회의원들도 전혀 없고 날도 더운데 짜증만 나네요 하고 의견 주셨는데 아유 짜증만 나는 뉴스 전해드려서 저도 죄송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5944번 쓰시는 분은 부동산 정책은 시장 논리에서 결정이 되어야지

0: 이 정부에서 주도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그렇게 와닿지가 않네요. 국민들의 시각도 한 번쯤 돌아봐야지만 정책의 불합리가 해소될 겁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3077번 쓰시는 분, 그늘에서 큰 누렁이가 쉬고 있는데 작은 강아지가 다가오자 자리를 살짝 내어주는 거 있죠? 자리 다툼하는 윗분들과 참 비교되네요.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네요. 이 강아지들도 이렇게 양보를 하는데 우리 국회의원들은 서로 그 자리 하겠다고 차지하는 모습 참 볼썽사납죠. 그리고 5805번. 와, 우리 PD님 개만도 못하다고 의견을 주셨네. 네. 네, 그리고 5805번 쓰시는 분은 저도 나이 들면서 더위에도 익숙하고 추위에도 익숙하고 우리 몸속에 나무들의 나이테처럼 굳어진 살이랄까 몸의 내성이랄까 아까 김민아 평론가 이제 점점 이제 더위에 익숙해진다 요 의견 듣고 의견 남기신 것 같은데 이 말도 참 와닿네요. 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의견 뉴스에 관한 의견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1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 광고 듣고 경제 코너 이어갑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가나.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주말엔 경제 LS 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4: 네, 이번 주도 뭐 국내 증시 그야말로 요동을 쳤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논란도 컸고요. 이런 얘기들 해 볼 건데 그 전에 오늘 이제 들어온 뉴스를 한번 짚어 보려고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AI 서밋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 돈으로 1,4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거 의미 어떻게 봐야 될까요?
5: 그러니까 이제 사실 작년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부터 계속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때 엔비디아 그 젠슨황 CEO도 왔었고 그 전에 사실 이제 샘 알트먼 오픈 AI CEO도 한국에 와서 이제 뭐 반도체 협력 얘기를 좀 하고 가고 로봇 협력 얘기를 좀 하고 갔는데
4: 네.
5: 이번에는 아예 이제 우리나라 총수랑 이제 대통령이 직접 갔죠. 샌프란시스코 와서 AI 정상회담을 열었고
4: 네.
5: 거기 뭐 참석한 사람들의 몇 명도 대단하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오픈 AI 샘 알트먼 그다음에 요즘에 그 클로드라는 AI 서비스 아마 많이들 쓰실 텐데 보고 만든 이제 엔트로픽의 다리오 네. 아모데이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경쟁사 있어요.
4: 네.
5: 브로드컴 거기도 반도체 만드는 기업인데
4: 네.
5: 훅탄 CEO까지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CEO들하고 우리나라 총수들 만나서 이제 대통령 중심으로 좀 이제 회의를 했고 근데 여기서 나온 거는 결과물이 있죠. 반도체 협력으로 우리나라 뭐 한국 돈으로 한 1,375조 원 규모
4: 네.
5: 이제 반도체 이제 협력이 있었고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가 5년간 첨단 메모리 반도체 1,085조 원 규모로 장기 공급 계약을 맺기로 했고 삼성전자 이제 브로드컴도 계약을 맺었는데 그 삼성전자 뭐 브로드컴은 메모리 반도체도 있지만 파운드리라 그래서
4: 네.
5: 이제 주문형 반도체를 만들어 주는
4: 네.
5: 거거든요 삼성이.
4: 네.
5: 이것도 아마 MOU를 체결을 한 걸로 알려졌고
4: 이건 TSMC가 좀 앞서가는 분이잖아요.
5: 네, 맞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브로드컴 굉장히 큰 회사거든요. 브로드컴은 구글에 주로 이제 납품을 하는 회사인데 그거 관련돼서 이번에 좀

0: MOU. 여기 이제 본계약까지 갈지는 좀 네. 봐야 되겠지만 이제 의미 있었고 또 SK그룹과 엔비디아, 네이버와 엔비디아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데이터 센터 짓는 거 있죠. 요거를 엔비디아 또 같이 하겠다라는 네. 그런 협력도 있어서 어쨌든 이게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 이제 어떤 이제 규모들이 돈으로 좀 이제 나왔기 때문에 네. 상당히 국내 그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뭐 네. 기업들 가치에도 좀 그래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 뭐 최근에 주식시장은 좀 안 좋았잖아요. 네. 뭐 반도체주 중심으로. 근데 이번에 이런 AI 선언이나 이런 것들 계기로 또 실제 좀 더 뭐 지금 더 본 협상까지 봐야 되지만 네네.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보셨는데 그러면 이번 주 이제 다음 주 주식시장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될까요?
0: 아니, 지금 뭐 아무리 뭐 좋은 호재가 나와도 참 이게 시장이 반응을 안 하는 것은 좀 답답하긴 해요. 이게 네. 시장이 좀 이런 것 때문에 들썩이는데 네. 그래서 월요일도 좀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 워낙 지금 어려운 시장에서 방향은 확실하거든요. AI가 지금 성장하고 있고 네. 그 중심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이 미국 CEO들이 이렇게 만난다는 것 자체가
1: 그 이름만 들어도 다 네, 어마어마한 CEO들인데
0: 우리 보고 네. 이제 반도체 만들어 달라는 거니까 그게 이제 가짜가 아니라 실제 지금 그 숫자로 나오는 거니까 네. 그런 걸 보면은 분명한 방향성은 그 AI에 의한 수혜는 우리가 받는 건 맞다. 다만 그게 월요일날 바로 반영될지 아니면 시간을 두고 반영될지 모르지만 주가는 반드시 그런 기업 가치를 언젠가 반영은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당장 후 다음 주에 영향을 실제 못 준다 하더라도 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내 어떤 이제 기업 가치들이 올라가는 그런 중요한 저는 신호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장기적으로는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지난주 우리 국내 증시 얘기를 해볼게요. 뭐 계속 왔다 갔다 정말 큰 네. 폭으로 떨어졌다도 어떤 때는 좀 오르기도 했는데 그 오름세가 그는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원인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0: 지난주도 흔히 이제 사이드카라고 하는데 네. 이게 뭐냐면 이제 하루에 그 선물 지수가 뭐 예를 들면 이제 코스피 지수가 한 5% 오르면 이제 그 사이드카 발동을 하고 네. 그러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약간 좀 경고를 하는 거거든요. 예. 내릴 때도 마찬가지죠. 네. 지수가 하루에 5% 이상 오르고 내리는 건 비정상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게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지만 아니 개별 기업도 아니고요. 근데 그게 지난주 5일 동안 4일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그래서 올해 아마 사이드카가 네. 41번 발표한 걸로 제가 알거든요.
1: 근데 이게 다른 나라 주식시장에도 이 정도 뭐
0: 그런 건
1: 사이드카...
0: 거의 없어요.
1: 아, 그래요?
0: 아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미국의 나스닥이 하루에 5% 올랐다가 네. 다음날 마이너스 5% 빠지고 또 그 다음날 5% 또 오르고 누가 보면은 정말 이게 무슨 개별 기업이 이렇게
1: 네, 그러니까요.
0: 움직인다고 그러면 정상적인 상황은 사실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게 너무 반복이 되니까. 네. 근데 이번 주에만 이 5일 중에 4번이 그랬으니 얼마나 시장이 지금 우리가 변동성이 좀 노출됐는지를 네. 알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사실 근데 이게 뭐 기업의 문제나 어떤 우리나라 국가 경제 문제가 아니라 네. 이제 사실 이번에 이렇게 움직였던 배경 중에 하나가 국제유가 좀 많이 올랐죠.
1: 국제유가요.
0: 예, 지금 네. 이란 또 문제가 좀 생겼잖아요.
1: 안 좋아졌죠. 예.
0: 거기다 미국 금리 오르고 또 반도체에 대한 좀 막연한 의심도 좀 있고
1: 네.
0: 또 레버리지 ETF에 대한 어떤 기계적인 매매 이런 게 좀 수급까지 겹쳐가지고
1: 네.
0: 시장이 하루하루 정말 이렇게 정말 널뛰기로 너무 움직이고 있어서 올해 이번 주만 봤을 때는 지수는 약간 좀 소폭 하락했거든요.
1: 네.
0: 지수, 그러니까 주간 기준으로는 한 네. 마이너스 1% 빠졌는데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널뛰기라니까 사람들 심리는 이번 주에도 막 폭락한 것 같은
1: 그러네요.
0: 약간 좀 그런 기분이 들 수밖에 없는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일주일 전체로 보면 1% 급락, 아니, 하락한 정도인데 네. 매일매일 너무 이 매수
0: 맞습니다.
1: 매도 폭이 크다 보니까 왜 이렇게 불안해?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원인 중에 하나로 앞서 뭐 국제유가 상승, 미국 금리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우리나라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이거를 좀 지목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0: 네.
1: 의견 좀 동의하세요?
0: 사실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1: 네.
0: 이게 레버리지 ETF가 근본 원인은 아니에요. 이 상품은 왜냐면 미국에도 있고 홍콩에도
1: 네.
0: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품 자체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 이제 정부도 그래서 좀 위험하니까 교육을 시킨 거죠. 2시간 더
1: 네.
0: 받아라. 그 위험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다만 이제 삼성자이닉스에 대한 어떤 두 종목만 출시가 되다 보니까
1: 네.
0: 여기 인기가 굉장히 당시에 좀 출시하자마자 사람들이 다 몰려가 버렸죠. 왜냐하면 코스닥보다는 삼성자이닉스가 그때 좋았기 때문에
1: 네.
0: 이걸 투자하면 2배 이상 수익 날 거라는 좀 이제 확신을 갖고 투자하신 건데
1: 네.
0: 당시에 또 실제 주가 오를 땐 좋았거든요.
1: 그때 좋았죠. 네.
0: 근데 이제

0: 불과 며칠 안 가서 네. 빠지기 시작하니까 어. 이 레버리지 ETF는 빠질 때 두 배 빠지거든요. 아.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변동성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됐고 ETF는 오르면 더 사지만 네. 내리면 또 더 팔아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변동성 자체를 키웠던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어쨌든 이것 때문에 무조건 빠진 게 아니지만 시장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공범이 된 건 맞아요. 예, 그거 이거를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네. 한마디로 증폭기 역할을 한 거죠. 아. 2% 빠지고 5% 빠지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더 느꼈던 게 지난 금요일 날 네. 그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급락한 거 맞아요. 우리가 마이너스 5% 지수가 빠졌는데 네. 일본 니케이 대만의 가권 지수가 2.5% 빠졌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일본이나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 나라보다 두 배 빠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때 왜 빠졌냐면은 그 이런 이제 전쟁 리스크가 또 막 엄청 올라간 거죠. 그래서 뭐 국제유가 튀고 네. 미국 금리 인상한다 하면 그럼 우리도 한 2% 빠져야 정상이잖아요. 네. 빠지면 네. 5% 빠진 거는 저는 이제 3점 닉스에 대한 어떤 이제 레버리지 ETF가 좀 이 증폭기 역할을 해서 빠질 때 더 빠지고 근데 그 전날은 또 5%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레버리지 ETF가 좀 확실한 좀 공범은 맞다. 시장이 변동성을 키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요즘 주식시장 뭐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항상 엇박자로 제가 네. 행동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주식시장을 보면 외국인이 사서 이제 주가가 조금 올랐다 싶으면 개인이 팔아서 이제 장 막판에 뚝 떨어지고 계속 이런 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네. 이 현상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근데 이제 일단 최근에 패턴은 명확하지 않은 게 네. 이번 주 들어와서 외국인이 목요일까지 또 샀어요. 한 7조 원을 샀는데 네. 금요일 날 또 하루에 3조 원을 팔아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답답한 게 연속성이 없어요.
1: 예측이 불가능하네요.
0: 네, 예측이 안 돼요. 네. 갑자기 또 이렇게 대량 매도로 돌변하고 개인들은 어쨌든 그 전날까지 또 한 5조를 팔다가 네. 금요일은 또 5조를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지금 엇박자가 자꾸 그러네요. 나니까 네. 그러니까 뭐냐면 외국인과 개인은 어쨌든 서로 대척점이 있는데 뭐 며칠 정도 이렇게 연속적으로 사거나 그런 모습들은 나오지만 네. 그게 전국에 가서는 또 며칠 지나면은 한 번에 또 포지션을 다 뒤집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이게 매수할 거면 하고 네. 팔 거면 파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최근엔 그러진 않아요. 서로 사고 팔고 반복하기 때문에 네. 방향성을 지금 예측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도 공포 때문에 며칠 팔다가 네. 갑자기 또 금요일은 대량 매수를 했거든요. 아. 근데 그거를 해석하기 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수급만 가지고는 이 어떤 방향을 예측하는 건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쉽게 막 주식 시장에 뛰어드는 것도 좀 조심해야겠다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0: 이런 변동성이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아까 제가 AI 서밋 얘기도 했지만 AI로 인한 한국 기업들의 수혜는 명확하게 맞고요. 네. 또 미국의 빅테크 중에 하나죠. 이번 주에 알파벳 구글이죠. 실적 발표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앞으로 AI 투자 더 할 거다 우리. 그들이 투자를 더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좋거든요. 네. 메모리를 더 많이 사야 되니까. 그걸 보면은 어쨌든 이제 흔히 펀더멘털이 그죠. 기업의 어떤 기초적인 어떤 뭐 재무나 이익 여기에 문제는 없어요. 네. 네. 근데 주가는 폭락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죠? 그럼 주가는 싸진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용기 내서 사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걱정은 그거죠. 이런 변동성이 계속 나오는데 네. 내가 지금 샀을 때 며칠 정도 변동성 더 이어지면 견디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걸 견딜 수 있으면 투자해도 나쁜 자리는 아닌데 네. 과연 견딜 수 있을까? 그리고 비투하면 되게 위험하죠.
1: 네, 그렇죠.
0: 변동성이 또 더 네. 노출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투자하는 것 자체는 저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보지만 비투는 반드시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겠네요. 예. 앞서 이제 레버리지 얘기를 다시 해보면은 이제 31일부터 예탁금을 1,000만 원에서 3,000만으로 올린다 네, 하는데 맞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 거예요?
0: 아, 그러니까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사시고 싶으면 그 계좌에 1,000만 원이 있어야 돼요. 아. 1,000만 원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3,000만 원으로 올린 네. 거예요. 그럼 3,000만 원의 현금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걸 살 수가 있는 거고.
1: 네. 어느 정도 좀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하라 이건 거죠.
0: 그런데 네. 네. 딱 봐도 이거 3,000만 원 한다고 뭐 사람들이 안 할까 이런 생각도 할 수도
1: 있어요. 지금 유동성 보면은 네. 3,000만 원 다.
0: 뭐 이거 어서... 무슨 효과가 있냐 그러니까요. 이럴 수 네. 있는데 그래도 약간 효과는 있는 게 기존과 다른 점은 뭐냐면 네. 무조건 현금만 주식 포함이 아니에요. 현금 3,000을 넣으셔야 되고 네. 예를 들면 이제 내가 레버리지 ETF를 그러면 3천 갖고 3천만 원이 현금이 있어서 2천만 원어치 샀어요. 네.

0: 그럼 1,000만 원이 현금 남죠. 그러면 다시 2,000 또 넣으셔야 돼요.
1: 아.
0: 그러니까 이제 약간 매매를 좀 짜증나게 만들긴 해요.
1: 아.
0: 계속 3,000 현금이 유지돼야 새롭게 매수하고.
1: 아.
0: 새롭게 매수하고. 그리고 그러면 지금 주식 투자하실 때
1: 네.
0: 예를 들면 내가 삼성전자를 지금 팔았잖아요.
1: 네.
0: 팔고 결제일은 이틀 후예요. 그럼 결제금이 이틀 후에 들어오잖아요.
1: 네.
0: 그러기 전에도 사실 내가 하이닉스 사고 싶으면 바로 할 수가 있어요.
1: 네.
0: 그게 지금 현재 그렇게 매매가 가능한데 이 레버리지 ETF는 어떻게 바뀌냐면
1: 네.
0: 내가 만약에 지금 뭐 다른 종목을 팔거나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팔았어요.
1: 네.
0: 그러면은 돈이 2천 정도 만약에 3천만 원이 생겼다. 근데 결제일이 이틀 후라 그랬죠.
1: 네.
0: 이틀 후에 실제 현금이 들어와요.
1: 아.
0: 근데 주식은 그대로 살 수가 있어요. 현금 안 들어와도.
1: 네, 네, 네.
0: 근데 이 레버리지 ETF는 이틀이 기다려야 들어와요 돈이. 3천이.
1: 네.
0: 그럼 그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바로 지금 현금이 3천이 무조건 계좌에 들어간 게 명확해야 돼요.
1: 훨씬 까다롭긴
0: 까다롭긴 좀 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좀 약간 매매를 되게 좀 불편하고 짜증나게 만들어서 거래를 좀 못하게 하자.
1: 네.
0: 이게 목표인데 그런다고 안 하실 분들이 안 할 건 아니거든요.
1: 네.
0: 어떻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3천이나 허들은 좀 너무 낮은 거 아니냐.
1: 아.
0: 그런 이제 얘기도 있는데 사실 안 하는 것보단 규제는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 효과가 생길지는 한번 31일부터 시행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날 실제 이게 시행이 됐을 때 거래가 좀 줄어드는지는
1: 네.
0: 한번 좀 우리가 검증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 이사님 보시기에는 지금 뭐 상장 폐지 얘기 나왔지만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상장 폐지는 불가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추가적인 대책이 또 나올까요? 나온다면 어떤
0: 상장
1: 대책?
0: 폐지는 불가능할 네. 것 같고요. 왜냐면 여기 들어간 돈이 지금 13조 원이 넘기 때문에
1: 네.
0: 개인 투자분들이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정부가 만든 상품을 두 달 만에 폐기하는 것도 좀 정책 신뢰 문제가
1: 네.
0: 좀 생기잖아요. 그래서 폐지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선이죠. 그래서 예탁금을 지금 3천인데 상황에 따라서 뭐 정말 이게 효과가 없으면 더 올려버릴 수도 있죠. 뭐 1억까지 올린다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고
1: 네.
0: 그리고 지금 이제 또 나오는 게 그 레버리지 비율이 사실 두 배인데
1: 네.
0: 이거 1.5배로 낮춘다는 얘기도 있어요.
1: 아.
0: 그러니까 너무 이게 두 배에 대한 어떤
1: 네.
0: 이제 그런 위험도 있지만 사람들이 두 배니까 더 하는 약간 이제 투기성으로 하는 게 있다 보니까
1: 네.
0: 이 투기성을 좀 낮추는 거죠.
1: 아.
0: 근데 한 배를 할 수는 없잖아요. 한 배 할
1: 네.
0: 거면 뭐하러 주시겠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약간 중간에 1.5배만 하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1: 네.
0: 근데 저는 사실은 어느 걸 해도 지금 근본적인 대책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1: 네.
0: 사실 이 레버리지 ETF 나오면서 제일 피해를 본 시장이 어디냐면 코스닥입니다.
1: 아,
0: 코스닥에 종목을 팔아서 옮겨간
1: 네,
0: 거예요.
1: 코스닥은 돈이 안 가죠.
0: 네, 네. 그래서 정부가 좀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실수를 했던 게 코스닥 활성화 대책 한다고 해놓곤
1: 아.
0: 활성화 대책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출시하니까 돈이 여기서 빠져서 코스닥이 망가져버린 거예요.
1: 완전 정책 엇박자가
0: 네,
1: 난
0: 엇박자가
1: 거네요.
0: 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여기서 제일 사실 제일 좀 정부가 바라는 건 그 방법인데 뭐 방법이라기보다는
1: 네.
0: 코스닥에 돈을 더 들어가게 뭔가를 만들어줘야
1: 그러게요.
0: 돼요. 연기금을 네. 사게 만든다거나 그래서 코스닥에서 뭔가 스타 주식이 나오면요.
1: 네.
0: 이 레버리지 하락으로 해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나 인기 있는 종목들이 몇 개
1: 네.
0: 딱딱 튀면 근데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1: 그 예전에 제약 뭐 이런 분야도 바이오
0: 맞아,
1: 이런 건데
0: 옛날에 2차전지 막 급등할
1: 네.
0: 때
1: 그런, 것도 다
0: 그런 스타 플레이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지금 당장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게 나오면
1: 네.
0: 자동적으로 사람들 관심이 글로 가서 여기가 인기일 거니까.
1: 네.
0: 근데 그러려면 개인이 투자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1: 네.
0: 연기금이나 이런 좀 기관 투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쪽을 좀 그 코스닥을 좀 활성화시켜서
1: 네.
0: 수급이 들어오게 하는 그게 지금은 가장 좀 그래도 현실적인 좀 대책으로는 가장 좋지 않겠냐. 저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1: 네.
0: 그거를 할지는 잘 네, 모르겠습니다.
1: 아니 이사님 만약에 단도직입적으로 지인이 본인 돈으로 본인 돈이 이제 3천만 원 현금이 있다고 해서 레버리지 산다고 하면은 말리실 건가 아니면 사도 돼라고 하실 건가요?
0: 저는 뭐 예전에 다른 방송에서도 늘 얘기했지만
1: 아, 그래요?
0: 절대
1: 네.
0: 하지 말라고 했어요.
1: 아.
0: 레버리지 ETF 하지 말고
1: 네.
0: 정하고 싶으면 자기 원금의 5%만 해라. 5% 했는데 반토막 나와야 2.5%야.
1: 네.
0: 전체 원금에. 그래서 손실이 크진 않아요. 그리고 할 거면 그 레버리지 ETF를 굳이 하고 싶으면 3일 안에 다 팔아버려라.
1: 아 진짜요?
0: 매매하고 나서.
1: 아 이거는 그럼 단타
0: 단타용이에요. 네, 네. 절대 장기 투자하시면 안 되는 게 음해복리 효과라고 해서
1: 네.
0: 어쨌든 오르면 좋은데
1: 네.
0: 빠질 때 두 배 빠진 다음에 이거를 복구할 때는 두 배 올라서 복구가 되진 않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주가 반토막 난 다음에 두 배 오를
1: 네.
0: 이게 원상

0: 행복 기다리면 두배 올라야 되잖아요. 그럼 100% 올라야 돼요.
1: 그렇죠.
0: 그만큼 근데 레버리지는 더 많이 올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하락하기 시작하면 원금 회복이 불가능한 상품이 레버리지입니다.
1: 그러면 돈도 돈이지만 뭐 일반적인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이건 안 하는 게 마음 편하겠어요?
0: 아니, 무조건 계속? 안 하셔야 돼요. 이거는 네. 특이적인 상품 맞아요.
1: 그래서 계속 이거는 들여다볼 수도 없고.
0: 예.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저는 좋다. 예, 이렇게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1: 아,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주식시장은 아까 뭐 매도 사이드카 뭐 올해만 40몇 번 있었다는 게 이제 다른 나라에 없는 사례라고 하고 레버리지 사실 미국도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유독 크게 반응하는 건 그만큼 아직 우리 주식시장이 좀 안정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0: 그거보단요.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가장 구조적인 좀 문제라기보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체 시총이 차지하는 비중이 55%입니다.
1: 네.
0: 근데 그 미국의 경쟁사 마이크론 있잖아요. 네. 미국 메모리나 일본 메모리 둘 다 똑같아요. 변동성 어마어마하게 심해요. 일본의 키옥시아, 네. 거기가 세계 낸드 3위 업체인데 네. 그 회사도 일본의 시총 1위 했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들은 아무리 시총이 커도 네. 전체 주식에 차지하는 비중이요. 5%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두 회사가 절반이나 그러니 난리가 나는 거예요.
1: 그런 거를 좀 너무 면밀하게 살피지 않고 상품을 내놨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0: 그거는 좀 아쉬움이 있고 그러면은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뭔 잘못을 했겠어요. 돈 잘 벌고 올라간 그쵸. 건 맞으니까 네. 다른 회사들이 좀 더 올라가줬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다른 회사들의 시총이 다 커졌으면 네. 삼전닉스보다 분산이 됐겠죠. 근데 이제 일본과 미국은 메모리에 집중된 국가가 아니에요. 분산이 많이 됐어요. 네. 엔비디아가 시총 1위잖아요. 미국은. 네, 그다음에 네. 토요타도 있고 일본.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좀 그런 너무 집중된 게 이걸 만들었다고 봅니다.
1: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준비한 질문을 반도 못했는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제 이제 최태원 SK그룹 회장 관련 재판이 있었고 는데 노소영 씨와의 재산 분할에서 재판부가 이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거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해라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이 부분 뭐 경영권 이런 거에는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 또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짧게 여쭤볼게요.
0: 그러니까 이제 최태훈 회장은 SK 지분을 갖고 있어요. 네. SK. 네, SK 하이닉스는 네. 지분이 없어요. 그래서 SK 지분을 갖고 있어서 네. 밑에 간접적으로 지배를 하는데 그러면 SK 주식을 팔 수는 없잖아요. 네. 경영권 문제 때문에. 그쵸. 한 17% 갖고 있는 걸로 알아요. 방법은 그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담보대출을 받겠죠. SK 지분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네. 지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러면 최태원 회장 입장에선 담보 가치가 올라가야 되니까 SK 주가가 오를수록 유리하긴 해요. 그래서 배당 네. 아니면 SK에서 배당을 많이 받든가.
1: 네, 네.
0: 그래서 이 부분은 SK 주가에는 좀 영향을 위로 좀 줄 수는 있지만 하이닉스에는 큰 영향을 주긴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말엔 경제 염승한 LS증권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투빅. 다비치가 부르는 오늘 같은 밤이면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갈게요.

0: 지금의 우리와 다른 듯 닮은 조선시대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조선사 평행이론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조선시대 왕들이 어떻게 이 더운 여름을 나는지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예고를 하셨잖아요. 오늘은 백성들, 양반, 서민들이 어떻게 여름을 내는지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청취자분들도 듣다가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 질문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왕들이 얼음으로 시원하게 여름을 보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얼음이 정말 귀한 거였구나 이런 생각. 제가 사실 지금 아이스 커피를 마시고 있지만 그땐 정말 귀한 얼음을 제가 아그작아그작 씻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왕이 신하들에게 얼음을 선물하게 됐다고요.
1: 그렇죠. 아무래도 이 왕이 네. 신하들에게 얼음을 내려주는 것 자체가 임금이 내리는 어떤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반빙이라고도 하고 사빙이라고도 하는데 얼음 선물입니다. 우선 주로 나이든 신하들에게 네. 특히 여름에 나눠줬습니다. 이거 먹고 건강해져라. 그래서 황기정승도 얼음 많이 받았고요. 네. 그거 외에 다른 신하들에게도 줬는데 그냥 얼음 덩어리를 탁 하고 준 게 아니라 쿠폰. 그러니까 그 빙표라고 해서 네. 이 얼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표를 나누어 줍니다. 그럼 이 표를 가지고 서빙고에 빙고에 가서 이 쿠폰을 주고 그다음에 이 얼음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보통 이런 신하들 말고도 네. 정말 가난하고 힘든 백성들에게도 얼음을 나눠줄 때가 있었습니다. 네. 특히 그 감옥에 갇힌 죄수들은 옛날 감옥들이 굉장히 더웠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다가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되면 이제 그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는 좀 시원한 감옥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아니면 그 귀한 얼음을 나눠주기도 했는데요. 이런 거는 그냥 얼음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칼로 쳐서 난도라는 칼이 있습니다. 이걸로 두들겨서 그 부스러뜨린 다음에 나눠주는데 이걸 쇠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사람들 이제 그 더위에 한참 더우면 네. 이 커다란 얼음을 서빙고에서 받아와서 그 자리에서 칼로 쳐가지고 산산조각 내서 거긴 사람들끼리 나눠 먹으면서 이 더위를 가시게 하는 거예요.
0: 네.
1: 근데 그 시를 보면은 이 칼을 치면서 그 얼음 그러면 부서지지 않습니까? 네. 그 눈 조각이 흩날리는 게 너무 예쁘다. 그래서 보기만 해도 너무 시원해. 라고 그런 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의미하면 그 당시엔 정말 얼음이 귀했으니까 네. 이 귀하디 귀한 얼음을 갖다 놓고 사람들끼리 이걸 한가운데에 놓고 나눠 먹는 것. 그거 자체가 조선 사람들의 피서였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러다가 이제 그 조선시대

0: 때 사건 기록 같은 거 보면은 네. 항상 이럴 때 자기 순서 못 기다리는 성질 급한 사람 꼭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얼음을 나눠 먹는데 한 사람이 탁 큰 얼음 덩어리 채 가서 채찍이. 자기 배 물고 도망가다가 네. 싸움이 벌어져서 결국 몸싸움이 벌어져서 그 폭행 사고가 심하게 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1: 그 지금 관점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땐 그만큼 얼음이 귀에 너무 보니까
0: 네. 그래도 순서는 기다려야죠.
1: 근데 이제 몸싸움까지 났다고 하니까 네. 아, 근데 얼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흔해서 모르지만 사실 얼음 어떻게 보면 반짝반짝거리고 예쁘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당시 시로도 그렇게 표현이 됐었구나 싶기도 한데 근데 이제 차태현 주연의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보면은 빙고에서 얼음을 도둑질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그때 얼음 도둑이 있었나요?
0: 그 사실 그 빙표를 어떻게 이제 빼돌리거나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귀한 물건을 훔치는 거는 365. 이걸로 장사를 하면 인류라는 말을 어디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조선 세조 때 네. 권신이었던 봉석주는 이런 다른 사람들의 빙표를 전부 이제 걷어간 터 다른 사람한테 이거를 웃돈을 받아가면서 비싸게 팔았습니다.
1: 인류네요.
0: 네. 그러니까 이거 사실 빙표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걷어갔다고 하지만 그게 네. 그 적당한 가격을 줬는지 아니면 그 을러대서 뺏었는지는 네.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이 했던 여러 행동을 보면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협박해서 뺏은 게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비싼 값에 얼음을 사고 팔고 하면서 엄청난 부를 이루었다가 네. 그러다가 결국 반역죄까지 저질러서 목이 날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1: 네.
0: 근데 한편으로는 그만큼 얼음이 비싸고 귀하고 사람들이 어떻게든 손에 넣고 싶어 했으니까 네. 빙표가 비싼 값으로 팔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조선 전기만 해도 이렇게 얼음이 귀했는데 네. 이제 후기가 되면 이제 점점 돈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특히 상인들. 네. 그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굳이 빙표를 받아들인 걸 기다려야 되지? 그냥 우리가 빙고를 만들자. 그래서 한강 주역에 쫙 개인들이 자신의 빙고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1: 아, 그거는 정부에서 허락을 했나 보네요?
0: 아니요. 그냥 몰래 만들죠. 자기가 알아서.
1: 네네.
0: 이건 사빙고라고 하는데 거의 네. 3,400개가 넘을 정도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동빙고, 서빙고처럼 이게 근사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땅에다가 이제 길다란 홈파고 만들 정도로 소박한 것부터 네. 정말 이제 나무로 만들어진 것도 목빙고라고 하거든요. 이런 빙고를 만들기도 하고
1: 네.
0: 그다음에 나중에 열하일기를 쓴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우물 같은 걸 파서 여기에 얼음을 넣거나 이래서 얼리는 여러 가지 방도로 얼음들을 사람들이 보관하기 시작하면서 얼음을 상당히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조선 초보다는 얼음이 풍족해지죠. 근데 그래도 여전히 얼음은 값비쌌고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싶어하기 때문에 빙개가 만들어집니다.
1: 빙개요?
0: 네. 네. 우리가 보통 갯모임, 지금 많이 네. 사라지면 갯모임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돈 모은 것처럼 네. 이 얼음을 보관하고 판 사람들끼리 만든 모임입니다. 이 사람들 자체가 하나의 이익집단이 돼요.
1: 아, 그럼 이 사람들끼리 가격담합 같은 것도 하고 그런 건가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선 후기 때는 이게 정부와 심지어 싸울 정도로 막강한 얼음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1: 이게 지금 시점으로 보면 하나의 이익단체인 거네요. 그렇죠. 얼음을 놓고서는 그렇죠. 가격도 자기네들끼리 담합하고
0: 돈이 되면 항상 네. 뭔가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고 이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1: 근데 그 당시로서 돈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같다 그렇죠. 생각도 시설 만들고 예. 이제 인부 쓰고 해가지고 얼음 예. 날라서 보관하고 비싸게 팔 수 있고 예.
0: 왜냐하면 얼음이 지금 이제 여름에만 쓰는 것도 있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이게 그 옛날에 쪽 염색하는 거 있죠. 그때도 얼음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조선 후기가 되면은 어떤 게 생기냐면요. 그 얼음선이 생깁니다.
1: 얼음선이요?
0: 배에다가 얼음을 채워놓고 서해에서 갓 잡아올린 조기나 그런 생선들을 소금하고 얼음하고 콱콱콱콱 채워 넣어서 네. 그 전까지는 그냥 말린 고기만 가져왔는데 조선 후기에 갑자기 생선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싱싱한 생선을 그대로 환양에 가져와서 파게 되니까
1: 네.
0: 얼음 시장이 또 이제 많이 소용이 되는 거예요.
1: 와, 얼음이 등장하면서 네. 또 우리가 말린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네. 싱싱한 생선을 그쵸. 먹을 수도 있게 된 거네요.
0: 거기서 생선이 나온 겁니다.
1: 너무 재밌어요. 근데 요즘에 너무 오늘도 사실 중복이라고 하는데 너무 그쵸. 덥잖아요.
0: 예, 그러죠.
1: 네. 근데 지금 프랑스에서 유럽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프랑스에서는 이 폭염을 못 견뎌서 물에 뛰어들다 익사한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 예.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그런 일이 많았을 것 같아요.
0: 사실 인류가 존재한 이래 항상

0: 가장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물 놀이 사고입니다. 네. 그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물가에 내놓은 애 같다. 이거는 아이들이 놀다가 옛날에 네. 물에서 빠져 죽은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아. 그렇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도 있었고 네. 사실 매년 있었고 심지어 먼 옛날서부터 아이들이 잘못해서 물에 헛디뎌가지고 유명을 달리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1: 아.
0: 그래서 사실 너무 많아서 네. 예를 들기 힘들지만 그래도 해피엔딩인 옛날 야담을 하나 고르자면 네. 서해 유성룡의 야담이 있습니다.
1: 오,
0: 이 사람이 안동구 화해마을 마을 거기 출신이잖아요. 이 사람 이분 야담에 따르면 어릴 때 그 또래 애들이랑 같이 물장구 치면서 놀다가 갑자기 큰 물이 확 불러와서 유성룡이 물에 떠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어른들이 큰일 났다. 얘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네. 그 슬퍼하면서 올라가 보니까 분명히 물에 빠졌던 애가 언덕에 탁 하고 앉아있더랍니다.
1: 신기하네요.
0: 어떻게 됐냐 라고 했더니 갑자기 신비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나를 건져놨더라. 야담입니다. 네. 실제 아니야 전설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진 건 나중에 서해 유성룡이 이 임진왜란한테 큰 활약을 할 것이기 때문에 신령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건져놨다라는 옛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근데 그 정말 물 사고가 많으니까 지금도 혹시 여름 휴가 생각하신 분들은 물 정말 조심하시고 괜히 물귀신이나 수살귀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조심도 조심하시죠.
1: 물귀신. 옛날 그만큼 많이 물에 죽어서.
0: 전 세계에 다 있어요. 그 그리스에서는 세이렌, 독일에서는 로렐라이, 또 이제 스코틀랜드에서는 켈피. 항상 공통점이 사람을 끼워서 물에 빠져서 죽게 만드는 귀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 세계에 물사고가 많았습니다.
1: 아니 근데 최근에 제가 계곡을 갈 일이 있었는데 계곡이 엄청 시원하는데 물살이 진짜 빠르더라고요.
0: 그쵸.
1: 깊이도 우리가 가늠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파란파도님이 고려시대에 남녀 막론하고 냇가에서 발가벗고 놀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 주셨는데 진짜 요즘에 진짜 밤에도 계속 사실 요즘에 뭐 에어컨도 켜고 뭐 이런 냉방시설이 있지만 이 조선시대에는 이 밤잠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0: 그 사실 제가 이런 얘기 여러분들이 그 더위 이야기를 하면은 가장 먼저는 아 옛날엔 열대야는 없었겠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1: 그런데
0: 옛날 분들 시를 보면은 그 아니에요.
1: 옛날에도
0: 낮에도 덥고 밤에도 덥고 왜 이렇게 덥냐? 그러니까 정말 효종조차도 그러니까 가마솥에 들어간 것처럼 덥다. 그 정약용도 왜 정말 더워서 죽을 것 같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이 더워 더워 더워라고 한 걸 그런 글귀를 볼 때마다 저까지 더워지거든요. 이제 그 인조 때 인조의 그 사돈이자 효종의 장인이었던 장유란 분의 시를 졌는데 이분이 열대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시 옷을 걸쳐도 갑옷 입은 것 같고 그러니까 집에 있어도 그냥 가마 속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온몸이 녹아나며 기름땀 범벅이라 마치 가마솥 물고기처럼 이리 뒹굴 저리 뒹길 삼키만 기다리네.
1: 우와.
0: 땀을 훔치고 창틀에 기대어도 몰아쉬 내쉬는 숨소리 헉헉거릴 뿐 밤에 더욱 극성인 이놈의 찜통 더위 언제쯤 늦더위가 사라질런고.
1: 아, 우리 보통 양반들은 이런 덥다는 표현도 잘 안 할 것 같고 왜 더워도 이제 꼿꼿한 자세로 이겨낼 것 같고 하지만 여기 내용들이 엄청 재밌네요. 마치도 가마솥 물고기처럼.
0: 그렇죠.
1: 네. 더운 건 어쩔 수 없나 보네요.
0: 정말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조선시의 사람들은 더울 때 어떻게 하냐. 정말 길바닥에 나와서 그냥 자더라고요. 그냥 조선시대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19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그냥 보도블록에서 이거 하나 깔고 주무시는 자는 가족들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1: 아, 예전엔 근데 집 앞에 평상에서 자기도 하고 저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산에 가서 밤에 자고 오고 한 기억이 나거든요.
0: 네, 저는 그 정말 위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불 깔고 자는 게 굉장히 컬처 쇼크를 받았는데요. 이게 조선시대 때도 그런 것만 또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에 김창협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여행을 가다가 여관 집에 잠깐 하루 묵었어요. 근데 여관이 지금처럼 제대로 이 독방이나 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방 하나에 온갖 신분과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자는 그런 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냄새나 그런 건 둘째치고 벼룩하고 빈대가 드글드글 걸어서 하룻밤 내내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라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걸 피해서

0: 마루에 나와서 자기도 하는데 네. 마루에 나와서 자면 시원할 것 같지만 문제가 호랑이가 물어갑니다.
1: 아, 이때는 아니, 정말. 네, 예, 진짜 호랑이가 진짜로, 물어가던 시절이에요.
0: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 호랑이는 그나마 잡을 수가 있는데 예. 이제 사실 이건 또 일제 강점기 때 정말 무서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네. 이 사람들이 더워서 네. 이제 그냥 집 밖에 나와서 네. 길바닥에 자는데 네. 그러면 항상 가장 시원한 곳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어디가 시원하냐? 네. 그 당시 처음으로 네. 철도가 놓이기 시작하는데 철도 이제 기차 다니는데 그 침묵 있지 않습니까?
1: 아, 쇠로 돼서.
0: 네, 쇠로 네. 돼 있기도 하고 나무로 돼 있기도 하는 건 이게 시원해서 배고 자기가 괜찮았다고 합니다.
1: 아.
0: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베개 그 기차기에 그 침묵을 베고 자는데
1: 목숨 걸고 자는 거예요?
0: 아니 물론 네. 기차가 다니는 시간을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베고 자는 거였는데 네. 가끔 특별 열차가 만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1: 네.
0: 그러면은 그 다음 날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신문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 미개한 조선인들이 베개 침대 기찻길에서 자다가 이렇게 죽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한편으로 얼마나 더웠으면
1: 그러니까요.
0: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1: 그러니까 이거 지금 더위냐 목숨이냐 이거는 약간 호랑이도 그렇고
0: 아니 근데 네. 뭐 죽을 생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설마 네. 그때 기차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베고 있으면 기차가 지나가면 분명히 진동이 느껴지는데 안 끼었을까 싶은데도 그렇게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사고 당한 사람들.
1: 여름하면 이제 모기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조선시대 때도 모기가 당연히 있었겠죠. 그때 어떻게 모기를 쫓았을까요?
0: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네. 모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모기만 생각하는 건 이 나약한 도시 사람들이고
1: 아, 그래요?
0: 모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풍뎅이, 지렁이, 기타 등등 온갖 벌레들이 다 있는데 네. 그중에서 역시 그래도 사람을 가장 거슬리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기였습니다. 그 각주구검이라고 한가 아니면 이제 그 견문발검이라는
1: 있는데
0: 네. 이게 모기를 보고 칼을 뽑는다. 근데 얼마나 모기가 미우면 네. 그랬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약용도 네. 모기를 싫어하는 증문이라고 해서 모기를 미워한다라는 네. 시를 쓰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런 건 그 주부가 쓴 생활서인 네. 주합평서만 보면 이제 모기를 쫓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들 모기향이 없지 않습니까?
1: 네.
0: 좀 우선 좀 미신으로는 모기를 쫓는 부적을 쓰는 방법이 있고
1: 오죽했으면
0: 네. 네, 네. 이거보다 조금 과학적일지도 모르는 거는 네. 뱀장어 껍질을 태우거나 네. 개구리밥을 이제 태우면 네. 모기가 없어진다.
1: 네. 그 지금의 네. 모기향 같은 냄새인가요?
0: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1: 네.
0: 한편으로 재미있는 건 먹두꺼비라는 네. 주술이 있습니다. 예, 먼저 두꺼비를 잡아다가 네. 두꺼비 입에다가 먹조각을 넣어놔요.
1: 네.
0: 그다음에 땅에다가 살짝 묻어놓습니다.
1: 네.
0: 그다음에 한 사흘 뒤에 이 두꺼비 입에 있는 먹을 꺼내서 요걸 갈아가지고 이제 그 호리병을 그리면
1: 네.
0: 모기들이 날아가서 호리병에 전부 찰싹찰싹 붙는다. 근데 네. 이때 이 호리병에 붙은 모기들을 다 죽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신기한 주술이 있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효과가 있었을 것 같지 않고
1: 그쵸.
0: 그냥 모기가 얼마나 싫었으면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네. 모기 물린 다음에 물린 곳에 이제 요즘은 이제 약이 있지만 네. 어떻게 했을까 찾아봤어요.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소금을 바른다. 그래서 와 엄청 쓰리겠다 그 생각이 들었고
1: 그 아픔으로 아픔을 이겨내는 거예요.
0: 그렇죠.
1: 네.
0: 두 번째 방법은 자금청이라는 약을 쓰는데 이게 동의보감에도 나오거든요.
1: 네.
0: 이거를 이제 갈아서 이제 뭐 찬물에 계속 이제 여러 차례 바르면 된다. 그래서 이거 방법이 있나? 그래서 어떻게 만든가 하고 딱 보니까
1: 네.
0: 이 자금청 만드는 재료 중에 하나가 수은이에요. 안 돼. 안 돼.
1: 수은이요?
0: 네, 네. 수은이 들어가. 그래서 아 이거 못 쓰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조용히 약국에 가서 약을 사오기로 했습니다.
1: 아, 모기를 퇴치하는 방법이 조선시대는 좀 다양했는데 이렇게 네. 주술적인 것도 있고 좀 지금 생각해서는 좀 말이 안 되는 민간요법도 있고 그랬네요.
0: 네.
1: 그 시절인데 사람들이 모기보다 더 싫어하는 게 있었다고요?
0: 더 싫어하는 게 빈대입니다.
1: 아, 빈대. 네. 빈대 태우다 초가삼각.
0: 그렇죠. 그렇죠.
1: 네.
0: 그 속담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어요.
1: 네.
0: 우선 그래도 모기는 뭐 어떻게 잡을 수도 있고 벼루를 톡톡 치니까 어떻게 뭐 잡을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사람들이 빈대를 가장 괴로워해서 빈대를 피해서 들판에서 잘지언정 빈대가 있는 집에서는 안 자요. 네, 제가 한번 그 과학자분들한테 이제 들어봤더니
1: 네.
0: 빈대는 사실 사람 뭐 피를 빠는 그런 주둥이가 잘 발달해 있지 않아서 그냥 모기는 쿡 하고 찌르지 않고
1: 네.
0: 벼룩도 마찬가지인데

0: 그 빈대는 6군데 8군데 그냥 콱콱콱콱 물어뜯어서 훨씬 더 아프다고 합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리고 이 빈대는 흙 속에 네. 숨어서 사는 편인데 그러니까 옛날 조선시대 집들이 이제 흙으로 돼 있고 그쵸. 흙을 발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빈대들이 그 틈바구니에 숨어서 산답니다.
1: 아, 옛날 우리나라 집에선 더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쵸?
0: 그리고 또 이 빈대가 좋아하는 게 열기운이에요. 아. 그래서 따뜻한 게 느껴지면 특히 사람 체온 같은 경우에는 빈대가 그 집 틈에서 나와서 와구와구와구 물어뜯는 거예요.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빈대 잡다 초가상간 태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사람 손을 지적한 게 아니라 열을 가지고 있는 빈대가 기원하면 그걸 잡으면 되거든요. 네. 옛날에 열은 하면은 호롱불입니다. 호롱불을 이제 집 틈에 쓱 갖다 대면은 빈대들이 꾸물꾸물 기원하면 이제 그걸 잡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잡다가 호롱불이잖아요. 네. 잘못해서 이부자리나 열의 천조각에 불이 옮겨 붙으면 그대로 집이 홀라당 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빈대를 잡다가 왜냐하면 모기나 벼룩 잡다가 불은 안 타요. 근데 빈대는 이 집 근처에 이제 불을 갖다 대야 됐기 때문에 불이 붙는 거예요.
1: 그럼 이때는 빈대 잡으려다 진짜 집 태우는 일이 흔했군요.
0: 예, 심지어 제가 그 일제시대 때 네. 일제강점기 때 신문을 보니까 10살짜리 딸아이가 빈대 잡다가 네. 집에 불 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이렇게 잡는구나. 그래서 좀 재미있었습니다.
1: 속담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조선시대 생각해보면은 이제 머리들이 다 길잖아요. 그쵸? 상투투고. 그 너무 여름에 더웠을 것 같아요. 네.
0: 자 여기에서 한번 여러분들의 그 환상을 네. 아쉽게도 깨야 될 것 같은데
1: 어떤 내용이에요?
0: 그 남자들이 이제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이제 그 막 머리 풀어헤치고 탄건 벗고 이제 그 장발족이 되어서 멋있게 칼피 들고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1: 추노도 나오고
0: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사실 그런 비주얼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1: 아, 왜요?
0: 그냥 머리가 길면 아시겠지만 머리가 길면 무겁고 그리고 여름엔 덥습니다.
1: 덥죠.
0: 특히 이게 상투 같은 게 하면은 이 남자들이 머리를 하나도 안 지르고 계속 기르면 이걸 상투를 틀는데 굉장히 머리가 커져요. 뚱뚱해져요. 상투가 뚱뚱해지면 이 가세도 꽉 차고 무겁고 덥습니다.
1: 그러네요.
0: 그렇기 때문에 이 상투를 적정한 크기와 무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수리 부분을 머리를 자르고 싹 밀어서 반들반들하게 합니다.
1: 아, 여기 가운데 부분이요?
0: 네, 네, 네.
1: 아, 그럼 여긴 머리가 없는 거예요?
0: 네, 그렇죠. 이런 걸 백호치다, 아니요, 백호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얘기했듯이 상투가 너무 커지면 막 주먹만해진다라고 그 조선시대 사람들이 얘기한 게 있거든요. 네. 즉, 웬만한 상투는 주먹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자르고 머리도 적당히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사실 여기 정수리가 텅 비어있으면 상투도 나름 고정하기 편하거든요. 안 그러면 흔들리잖아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얘기한 추노처럼 그렇게 하면은 정수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비주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모두 드라마적인 허용으로 보시고 이게 없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 그럼 머리를 다 풀어헤쳤을 땐 좀 몰골이 웃기겠는데요. 가운데는 싹 비어있고.
0: 그러니까 그거는 네. 그 사극에서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그런 비주얼은 네.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기.
1: 아 그렇구나. 상투가 머리가 길면 상투 크기가 커진다는 그쵸. 건 생각을 못했던 그쵸. 것 같아요.
0: 네. 사실 우리도 지금 머리 여자들이 이제 긴 머리 한번 해보면 면은 이렇게 올려보면 굉장히 커질 그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근데 사극에 나온 상투는 사실 손가락 정도 크기지 않습니까? 그 정도 머리가 되려면 꽤 많이 쳐야 됐습니다.
1: 네, 정말 환상을 깨는 내용이었고요. 그 외에 서민들이 여름을 이겨내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그 보통 부채를 가장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부채는 굉장히 고급품이었습니다. 합숙성만 보더라도 지금이야 뭐 그 싸게 만들어지지만 대나무를 다 짜게서 여기 종이 하나 붙이면 대나무도 비싸고 공예도 비싸고 종이도 비싸기 때문에 양반들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물건이라서 여기저기 부채 좀 보내달라 이렇게 그렇게 부탁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1: 네.
0: 이 부채는 얼굴 가리는 데도 많이 쓰였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썼습니다. 신윤복의 그 풍속화를 보면 이제 양반들이 부채를 얼굴 가리고 여자들 훔쳐보잖아요.
1: 네네.
0: 그거랑 똑같죠.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좀 시원한 거면 이제 옷감이 시원하면 좋죠.
1: 네네.
0: 그러니까 역시 요즘 냉감 소재가 유명한 것처럼
1: 네.
0: 그 한삼 옷이나 삼백 그런 것 때문에 그거는 이 열전도가 높은 섬유이기 때문에 훨씬 시원하고요. 근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바지나 겨우 입고 다닐 정도로 헐벗고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 옷이라는 게 없을 수 있지만
1: 네.
0: 근데 한편으로는 못이나 삼베도 더울 때는 이제 더 쉽게 옷 사이에 바람이 들어올 수 있게 한 게 등

0: 같은 거리 아니면 등토시 그런 겁니다. 이제 등나무 줄기 같은 걸 이제 엮어서 네. 이제 그 조끼처럼 해가지고 입으면 입고 그 위에 옷을 입으면 옷하고 몸 사이에 이제 틈바구니에 생겨서 바람이 들어오기 편해요.
1: 네.
0: 제가 이거를 민속문화관에서 박물관에서 받고 백범 김구 선생님이 입고 있는 게 사진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옛날에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아버지께서 입고 있었던 모습이 기억난다라고 하시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죽부인이죠.
1: 죽부인 시원하죠.
0: 예, 그것도 예. 사실 죽부인 이제 살까 말까 하다가 안 사는데요.
1: 네.
0: 근데 이 죽부인이 대나무를 잘 걷고 이것도 결국 똑같아요. 이제 시원하게 이불과 몸 사이에 이제 공간을 만들어서 바람이 통하게 하는 거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 대오리를 짜서 만드는데 네. 재미있는 게 부인이지 않습니까?
1: 네, 죽부인. 예, 네.
0: 그러다 보니까 네. 아버지가 쓰는 죽부인을 아들이 물려받지 않는 게 전통이었다고 합니다.
1: 이거는 그럼 유산으로도 물려주면 예, 안 되는 예, 거네요? 네.
0: 그 그래, 끼고 자니까 부인이다. 그래서 아. 참 별 이상한 생각을 다 하네라고 생각하면서도 뭐 이게 전통이라면 뭐 네. 그러려니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1: 네, 오늘 방송 들으시다가 등등거리, 등토시 이거는 한번 사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청취자분들. 이거 되게 시원하게 만들었더라고요.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무한궤도의 여름 이야기 들으면서 주말의 CBS 오늘 마무리할게요. 내일 토요일 일요일 6시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0: CBS
1: 예술이 일상이 되고
2: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1: 우리의 일상이
2: 문화가 된다.
1: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공간에서도
2: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1: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2: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1: 공정하게
2: 함께
1: 새롭게
2: 마음껏 꿈꾸자.
1: 경기도에서
3: 꿈꾸자. 경기도에서.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4: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0: 무제히 전시해설가 두 분도 각자의 분야에서 멋진 천초 강의를 선보였는데요. 이 시간에 만나보겠습니다. 추가로 박광일 역사 작가의 첨성대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도 함께 만나보시죠. 잡지사 주말 에디션 그럼 지금 바로 펼쳐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연 배틀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강연자 갈로아 작가님 준비되셨나요?
1: 네.
0: 그러면 앞에 있는 모래시계를 잠깐 가져다가 제가 시작해주세요 하면은 모래시계를 뒤집음과 동시에 타이머도 돌아가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첫 번째 강연자 갈로아님 강연을 시작해주세요.
1: 네. 곤충이 정말 뭐가 많아서 천이란 숫자랑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됩니다. 물론 눈도 많고 다리도 많고 막 오래 살고 많고 하니까 애초에 곤충이 옛날에 책 보면 막 80만 종이다, 90만 종이다 전 세계 뭐 하는데 지금 현재 100만 종이 있고요. 근데 아마 1000만 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모르는 곳, 뭐 열대우림이라든가 고산지대라든가 심지어 막 바닷가에도 곤충이 살고 용암지대도 곤충이 살고 심지어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곤충은 정말 한 1000만 종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또 곤충이 뭐가 많냐면 곤충이 많은 게 많잖아요. 많잖아요.
0: 네.
2: 특히 뭐예요?
0: 발이 많다.
1: 네, 발이 많다. 아 물론 네. 곤충이 아닌 것부터 한번 그러면 짚고 넘어가자면
0: 네.
1: 잡지사에서 느꼈던 건데 옛날에 진해가 곤충이 진해와 거미가 곤충이 아니다 했을 때 되게 놀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0: 맞아요. 제가 놀랐죠. 네. 네, 몰랐거든요.
1: 근데 곤충은 다리가 6개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래서 거미는 다리가 8개니까 같은 절지 동물이지만 다른 어떤 동물이고 진해 역시 다리가 6개가 아니라 엄청 많죠. 그래서 다리가 막 그러니까 뭐 다지류라는 별도의 곤충 동물로 속하는데 그중에 이제 다지류 진해 중에 노래기라는 그 생물이 있어요. 만지면 약간 노린내 난다서 노래기라고 하는데 그 산 가서 이렇게 돌 뒤집으면 되게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노래기가 영어로 밀리패드입니다. 이 뜻은 이제 천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실제로 얘네들 중에 다리가 많은 종 같은 경우는 막 1300개 정도의 다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천 개의 다리를 갖고 있는 그런 곤충의 친구 되는 절지동물도 있고요. 곤충은 다리가 6개뿐이지만 또 천 개가 있는 게 곤충은 눈이 여러 개죠. 눈이 보면 겹눈 2개, 혼눈 3개, 그다음에 뭐 어떤 또 시각기관 2개 이렇게 있는데
0: 네.
1: 겹눈 둘의 수를 세보면 많은 거는 뭐 잠자리 3만 개 이렇습니다. 참고로 잡지사가 3만 회를 찍으려면 제가 계산해보니까 120년 해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명 연장을 기대해보시고
0: 120년 하면
1: 네.
0: 3만 회.
1: 네, 3만 회가 됩니다.
2: 안경점 하면 대박나겠다 진짜.
1: 그렇죠. 곤충은 안경점 대박나겠죠.
3: 안경점.
1: 네, 천 개가 되기 때문에 네. 근데 그중에 이제 그 뭐 겹눈이 천 개인 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파리. 파리도 보면 막 수컷 그 곤충들 보면 암수 구분하기 되게 쉬운 방법 중 하나가 수컷들 항상 눈이 커요.
0: 수컷이 눈이 커요.
1: 네, 암컷 이렇게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러브버그도 보면은 네. 수컷이 눈이 크고요. 난 다른 곤충 보면 항상 메뚜기도 수컷이 눈이 큰데요.
0: 근데 쉽게 구분한다 그랬는데 그걸 언제 보고 있어요?
1: 곱하기 천대. 네. 네. 근데 이제 네. 그 예를 들면 눈이 큰 수컷은 막 뭐 파리 이런 애들 막 다천 개 이렇게 되지만은 암컷 같은 경우 천 개. 초파리도 눈 수를 세보면 한 400에서 500개, 뭐 그다음 한 800개 된다 해서 거의 약간 1000개쯤 되고요. 그다음에 뭐 꿀벌 같은 경우도 막 꿀벌도 한 4-5000개 되지만 작은 애들 보면 한 1000개. 나방도 한 1000개에서 2000개 정도 해서 1000개의 눈을 가진 곤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곤충들이 이제 또 많은 게 수가 많잖아요. 그 이유는 알을 많이 낳기 때문인데요. 곤충들의 알이 나는 수를 세보면 전부 다 거의 한 1000개쯤 납니다.
0: 한 번에요?
1: 한 번에.
0: 한 번에.
1: 그러니까 일생 동안 낳는 애들도 있고요. 하루 동안 낳는 애들도 있습니다.
2: 네,
1: 예를 들면 이제 하루 동안 낳은 애들은 뭐 꿀벌, 여왕벌, 네. 같은 사회성 벌들 네. 보면은 하루에 보통 한 850개에서 뭐 3,200개 왔다 갔다 하는데 한 1,000개쯤 낳는다라고 추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일생 동안 낳는 친구들, 뭐 파리들, 동해 등의 이런 애들 보면은 한 500개에서 1,000개. 그다음에 뭐 나방 같은 경우도 한 1,000개에서 2,000개 이렇게 알을 거의 한 몇천 개씩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많은 수가 죽고 먹이가 되고 뭐 식물에게 뭐 방문하다가 뭐 꽃에게도 먹히고 꽃이래죠. 새한테 먹히고 이러면서
0: 먹히고.
1: 이제 한 수가 줄어들면서 이제 오늘날의 이제 지구가 되겠죠.
0: 예.
1: 그래서 곤충은 천 개의 알을 낳습니다. 또 하나 곤충은 이제 천일을 사는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0: 천일을 산다고요?
1: 천일 하면 이제 한 3-4년쯤 되잖아요. 곤충들 중에 이제 많은 수들이 뭐 1년 우리나라 보통 4계절이 사이클이니까 1년에 맞춰 살거나 몇 달 사는 애들도 있는데
0: 네.
1: 한 천일 정도 사는 곤충들이 꽤 있습니다.
0: 되게 오래 사는 편인 거죠.
1: 그렇죠. 예. 대표적으로 뭐 왕사슴벌레 이런 애들은 유충 1년 살고 성충을 1년에서 3년 살거든요. 거의 한 천일 좀 살고요. 그다음에 커다란 이제 곤충들 뭐 물장군 이런 곤충들 물장군 여기서 한번 얘네 다뤘었는데요.
0: 맞아, 맞아, 맞아.

0: 물에 사는 포식자인데 막, 막 물고기도 잡아먹고 막 거북이도 잡아먹고 곤충도 어. 막 뱀도 잡아먹고 이러잖아요.
1: 네. 거북이를 잡아먹는
2: 거. 거북이를요?
0: 잡아먹가는
2: 완전 굴욕인데 거북이는.
1: 괜히 장군이 아니야.
2: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너 왜 왔니? 나 벌레한테 잡아먹겠어. 이게 무슨 창피야 이게.
3: 거북이의 수치.
2: 그러니까 거수라고 하죠.
0: 연못에서 보면 이제 아 영물 이 호수의 주인 같은 그런 거대한 애들인데 얘들도 한 1년 3년 살기 때문에 한 천일을 산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뭐 장수하는 곤충 매미 유명하죠. 매미는 땅 속에서 거의 한 3년 있는 애들도 있고 물론 더 오래 사는 애들도 5년,
1: 17년 있는 애들도 있잖아요.
0: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조금 보통 3년에서 5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얘들도 거의 한 천일 살다가 나온 이제 맴맴맴 우는 애들이 있다. 그리고 뭐 하늘소. 하늘소도 보면은 네. 뭐 그 나무에서 막 3년, 5년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 한 거의 천일 사는 곤충들이 하여튼 꽤 있다.
2: 장수 하늘소는 진짜 장수예요?
0: 그 장수가 그거예요. 저
1: 무장장수.
0: 무장장수. 무장장수예요.
2: 돌침대랑 똑같네.
0: 그렇죠. 그래서 장수풍뎅이.
1: 잠깐만요. 돌침대 장수가 무장장수예요?
2: 장수표
1: 오래 사는 장수 아니에요?
2: 그런가?
4: 너무 멋있어.
0: 오래, 근데 오래 산다고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1: 지금 이게 전략적인 공격이에요. 네네. 흐름 끊기. 예.
0: 아 좋습니다. 근데 예. 이제 장수풍뎅이 같은 게 장수풍뎅이는 애들도 장수고 근데 네. 장수하늘 쏘는데 실제로 오래 살죠. 막 유충 3년 5년 성충돼서 막 1년 넘게 사니까 그것도 하여튼 좀 오래 사는 곤충이라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막 곤충이 근데 아까 알을 막 천 개 난다 했잖아요. 네. 근데 천 개 낳는 애들 중에 제일 많이 낳는 애들 천이랑 상관없지만 재밌는 사례를 찾아보면은 네. 흰개미 그 이런 애들은 아까 꿀벌은 뭐 천 개 사죠. 흰개미는 하루에 3만 개를 낳는다고 해요. 하루에 3만 개. 근데 가장 장수하는 곤충이 아까 뭐 천 뭐 천일 산다 했지만은 제일 장수하는 곤충은 흰개미 여왕 같은데 네. 얘네는 수명이 한 60년쯤 됩니다.
1: 흰개미 여왕이 60년을 산다고요?
0: 네네.
1: 아까 네. 저보고 회갑 때까지 요거 하는 게 흰개미가 60을 네. 살아요?
0: 흰개미와 같이 하면 됩니다.
1: 와.
0: 네. 얘들은 하루에 한, 충격적이네. 네, 한 3만 개씩 나니까 네. 3만은 그 60년 한다고 하면은 한 일생 동안 6억 5천 마리 정도의 흰개미를 낳는다.
2: 와. 한 마리의
1: 여왕 한 마리가 여왕이네. 6억 5천 마리를.
2: 그 다 기억하겠나 아들들?
0: 아, 그렇죠. 아들 딸들 뭐. 네. 하여튼 그렇게 많은 수를 갖고 있는 게 곤충입니다.
5: 야, 3283만 5번째야.
2: 아니, 근데 100명 100번 넘어가죠. 근데 지인이에요, 지인.
1: 지인이죠. 그러네. 천과 곤충이 관련이 네. 깊네요.
0: 그중에서 저는 하여튼 천과 곤충 할 때 제일 이제 생각나는 거는 네. 원카이트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1: 그게 뭡니까?
0: 원카이트 프로젝트란 뭐냐면 네. 곤충이 정말 아까 많다 했죠. 뭐 네. 100만 개, 뭐 100만 종, 뭐 막 1000만 종 있었다 하는데 여태까지 인간이 곤충을 한 2, 300년 연구했는데 그동안 뭐 꿀벌이랑 벌이 가깝겠지. 뭐 그다음에 뭐 딱정벌레 뭐 사슴벌레 풍뎅이 가깝겠지. 이런 건 알고 있었는데 정말 곤충 전체의 가계도가 어땠는지 파악이 안 됐어요. 왜냐면은 곤충 역사가 엄청 오래됐습니다. 4억 년 됐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 많은 변화가 있어서 예를 들면 누가 다리에 가시가 있다고 치면은 이 다리에 가시가 그냥 공통 조상에서 온 건지 아니면은 그냥 각자 이유로 뭐 바퀴벌레는 뭐 감각을 위해서 뭐 그 사마귀는 뭐 포식을 위해서 가시가 따로 생긴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형질이 너무 상사적으로 진화해서 가지고 되게 파악이 어려웠는데 이제 점점 이제 그래서 옛날에 막 형태를 보고 막 그냥 잘 아는 사람 대가들이 야 이랬을 것이야 틱틱 찍고 뭐 유전자를 볼 수 있으니까 유전자로 막 시도해보고 하는데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막 예전에는 막 정자를 막 해부해가지고 정자 안에 뭐 미세 구조가 어떠니 막 이런 걸 보면서 논의하다가 원카이트 프로젝트라는 걸 했습니다. 네. 최근에 뭐냐면은 그 원카이트 프로젝트는 원 킬로, 킬로가 천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트랜스크립톰, 인섹트 트랜스크립톰 에볼루션을 해가지고 천종의 곤충의 전사체를 시퀀싱해서 곤충의 전체 가계도를 이제 그려보자라는
1: 전사체가 뭐예요?
0: 전사체란 네. 우리 몸 안에 DNA가 있잖아요. 네. DNA가 이제 단백질로 그 ATCG, AT 여러 가지 그 염기 서열이 정보가 돼 있으면 그거를 네. 이제 단백질로 발현해서 우리가 실제로 뭐 기능하는 효소도 만들고 몸 구조를 다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DNA가 단백질로 갈 때 RNA로 한번 번역을 하고 이제 그 RNA로 한번 뽑고 예. 단백질을 만들거든요. 그때 그 RNA를 전사체라고 하는데 네. 실제로 우리 DNA를 보면은 네. 쓰레기가 되게 많습니다.
1: 쓰레기?
0: 네.
1: 필요 없는 거?
0: 네.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2000년도에 막 인간 개놈 프로젝트를 하면 이제 인간의 지도를 달고 막 이러면 너무 뭐 미국에서 신의 지도를 보는 게 아닐까 막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개놈을 달면 뭐 암도 극복하고 뭐 인간 뭐 수명 몇 백년 더 자고 뭐 이랬는데 예. 막상 까보니까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2: 진짜 개놈이네.
0: 네. 개놈이죠.
1: 저희 지금 어린이 친구 아름초 친구들.

0: 사무소 친구들이 보고 있어요. 아니, 아니, 네.
1: 지놈이라고 하는 게 낫죠. 아,
0: 진짜, 진짜 개놈인데 이거 뭡니까?
2: 아,
0: 저,
2: 아, 그래. 아, 훌륭한 드립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감탄하지 마세요.
3: 아니, 뭐 직접적으로 뭐 욕을 하신 건 아니잖아요.
4: 맞아요. 어휘 개놈 얘기하세요.
0: 그래서 DNA 개놈, 진짜 개놈. 쓸모없는 정보가 많았다.
2: 많은데 그래서 실제 쓰는 게 RNA로 한번 뽑고 쓰기 때문에 RNA가 진짜 이제 얘네들과 관련 있는 유전 정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전사체를 본 게 훨씬 더 싸요. 그러니까 다른 전체 막 다 보기보다는 딱 실제 쓰는 거에서 전사체를 뽑아서 곤충에 그걸 해보자 해가지고 네. 정말 곤충 프로젝트는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미국, 유럽, 뭐 한국에도 뭐 전 세계 곤충학자 다 모여가지고 하는데 이게 전사체가 살아 있을 때 나온 거거든요. 죽으면 다 이게 분해가 돼요. 그래서 네. 그 전 세계 모든 곤충을 살아 있는 채로 다 잡아가지고 뽑아가지고 예. 곤충 개통도를 그렸는데 아마 네. 자료 사진을 제가 준비했었거든요.
0: 네,
2: 나왔습니다. 이런 개통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어떤 곤충 연구에서 가장 어떤 훌륭한 성과가 아닐까 했는데 이게 천종의 곤충을 다 시퀀싱해서 네. 네, 곤충의 가계도를 그린 원카이트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0: 이제는 가계도가 그러면 꽤 이제 과학적으로 정립이 된 거예요?
2: 그렇죠. 네. 자, 시간이 남았는데 그럴 줄 알고 또 준비했습니다. 예. 저도 많았기 때문에
0: 좋다.
2: 자,
0: 좋다.
2: 천 곤충하면 사실 이제 제가 아까 장수한울소 말씀했잖아요. 네. 장수한울소를 이제 그러니까 유명하다 보니까 항상 이제 곤충 뭐라고 하면 이제 막 곤충에 대해서 유튜브에 나오고 여기 라디오에서 얘기하면 항상 듣는 게 항상 어떤 분이 메일을 보내요. 제가 장수한울소를 봤는데요. 하고 보여줘요. 그러면은 절대 장수한울소가 아니죠. 미끈이 하늘소, 버들 하늘소, 뭐 잡나무 하늘소, 물도 하늘소, 온갖 뭐 달뚝거비 하늘소, 온갖 하늘소가 항상 장수하늘소라고 이제 사람들이 하고
0: 그런데 그 이유는 돌침대도 여러 개인데 다 사람들이
1: 저희한테 그냥 다 벌레예요.
2: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내면에 네. 욕망 그거죠. 이게 혹시 얼마 팔면인가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럼 장수하늘소 얼마일까?
0: 하늘소 중엔 장수하늘소가 제일 비싼가요?
2: 그렇지 않습니다.
0: 아, 그렇지 않아요.
2: 그래서 비싼 곤충을 얘기해 보려 하는데 네네. 그 물론 장수하늘소는 천연기념물이에요. 우리나라 곤충 천연기념물이 뭐 장수하늘소, 뭐 제주도 산굴뚝나비, 우주반딧불이, 그다음 비단벌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잡으면은 뭐 5천만 원 이하의 징역, 그다음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야 그거 진짜 하나 했는데 최근에 그걸로 이제 잘못하다가 이제 실제로 이제 실형 선고 받는 분을 보면서 이거 정말로 이거 건드리면 큰일 나는 곤충이구나라는 이제 그걸 확인할 수 선례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만 장수하늘소가 귀하지 저 외국 가면은 굉장히 흔합니다. 그 특히 러시아 이런 데 가면은 해충입니다.
1: 네. 해충이라고
0: 해충 정도.
2: 중국부 가면은 동북부 가면 해충인데 그래도 비싸게
1: 잡으면 되겠네.
2: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걸 갖고 온 것도 불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0: 방금 약간 밀수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눈빛이 밀수 눈빛이었는데
1: 물론 그냥 멋있다 그
2: 거래하는 가격 보면 한 50만 원쯤 돼요 얘네들.
1: 한 마리에
2: 네, 그렇게 싼 곤충은 아닌데 네.
3: 근데 알 같은 걸로 이렇게 잘 해갖고 숨겨갖고 들어오면
2: 인천 왜 이렇게 잘하세요?
0: 문익점처럼
2: 왜 이렇게 잘하세요?
0: 부통에다가
2: 그래서 그걸 몰래 갖고 오신 분이 1년에 실형을 받았어요.
4: 알을요? 알을 가져온 분
2: 아마 애벌레 갖고
0: 그거 어떻게 잡았냐?
2: 네네.
1: 근데 어떻게 잡지?
2: 어떻게 잡냐고? 유전적으로
1: 네.
2: 다르니까.
1: 네?
2: 유전적으로 다르니까.
1: 아니 이거 공항 세관에서.
0: 공항에서.
2: 아 못 잡죠.
0: 이게 탐지견이 그쵸. 냄새를 맡나?
1: 애벌레다고.
0: 네, 그래서. 네.
2: 그래서 장산수 의외로 싸요. 근데 이제 정말 비싼 곤충은 어떤 것들이 봤을 때 천만 원쯤 합니다.
0: 천만 원. 어떤
2: 곤충이냐? 네.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나비라고 하는 네. 그 알렉산드리아 버드윙이라는 나비가 있습니다. 오니소프테라 알렉산드리아라는 곤충인데 나비인데 한 요따만 해요. 그리고 엄청나게 예쁜 초록색과 파란색으로 반짝여요. 근데 그런 곤충이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는 로스차일드가 취미가 나비 수집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 나비를 다니다가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되게 정말 그 파푸아뉴기니 고산지대 엄청 조그만 숲에 조그만 사는 애들인데 네. 얘들이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멸종위종이라서 거래가 불법이나 네. 사람들 욕망은 장수하늘소도 수입한 와중에 그 크고 아름다운 곤충을 갖고 싶다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래가 되는데 잡아보면 얼마에 거래하냐? 한 천만 원.
0: 이야. 네. 보신 적 있으세요?
2: 표본이 국내에 있습니다.
3: 아, 표본 상태로 거래되는 거죠. 살아있는 게 거래되는 게 아니고.
2: 그렇죠. 네.
0: 표본만 천만 원.
2: 네, 표본 그래서 850달러에서 1000달러. 1000달러 하면 이제 한 1400만 원 되죠. 그리고 실제로 뭐 국내 전시된 박물관이 있는데 네. 뭐 아름아름 3000만 원 막 이런 얘기도 들리고. 네, 그 정도로 굉장히 곤충 비싼 거 거의 1000만 원 단위로 거래가 된다. 그래서 제가 봤던 제일 비싼 곤충 거래 가격은 그

0: 망사슴벌레 아까 천일을 산다는 망사슴벌레 예. 있잖아요. 걔들이 보통 야생에서 잡으면은 5cm, 6cm 이래요. 조금해요. 네. 다른 곤충, 다른 사슴벌레 막 7, 8cm 하는데, 예. 근데 얘를 너무 멋있으니까 사람들이 중국, 일본, 한국 다 큰 애들끼리 무슨 종마 기르듯이 해서 8cm짜리 망사슴벌레를 1990년도에 처음 만들었는데 그게 1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건 되게 제일 뭐 비싼 곤충이긴 하지만은 보통은 이제 이상한 케이스고 보통 한 천만 원대로 거래되는 기본 천만 원대로 거래되는 곤충들이 있어요. 야. 아까 뭐 나비도 그렇고 근데 이제 불법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제일 웃겼던 이제 천만 원대 곤충 중 하나는 네. 그 아폴로 그 거기서 달에 갔다 와서 월석을 갖고 왔잖아요. 그걸로 이제 여러 실험을 했죠. 막 메추라기에게 넣어서 척추동물의 무에 하나 그걸로 막 식물 키워보면서 식물도 잘 자랄 만한 토양이가 하다가 그 바퀴벌레한테 먹인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유출이 돼가지고 거래가 됐어요. 나사에서. 네. 그래서 월석 나폴로 11호의 월석을 먹은 바퀴벌레다.
1: 달을 갉아먹은
2: 벌레다. 네. 참고로 80초 정도 남았습니다.
0: 그럼 그게 한 3천만 원쯤 거래가 되었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의외로 곤충들은 또 다리도 많고 눈도 많고 오래 살고 천일 살고 또 몇 천만 원대로 거래되는 참 천과 깊은 게 이 곤충이다 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오늘 상품 오늘 상품 곤충 아니에요?
2: 네. 야. 잡지사 천회 특집에 걸맞게 천과 엮인 곤충 이야기 네. 아주 풍성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4: 이강민의 잡지사 주말 에디션
2: 천회 특집 천초 특강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개국공신 중 한 분인 박광일 작가님의 강연이 되겠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강연 주제를 네.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 모래시계를 뒤집어 주시면서 시작해 주시면 될 텐데요. 바로 세 번째 강연으로 강연을 시작해 주세요.
5: 네. 역사 작가 박광일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첨성대 넌 누구니? 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갑자기 이 말씀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네. 첨성대가 동양 최고의 가장 오래된 천문 관측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실제로 첨성대에는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2: 천문이어서 천으로 맞춰오신 건가요?
5: 그렇죠. 천년 고도에 남아있는 첨성대이고 천문을 관측하는 시설로 알려져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천과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 천문대라고 알려지게 된 배경은 잘 알려진 것처럼 삼국유사에 이 선덕여왕 때 이 첨성대를 쌓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증 동국여지 승람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 중간에 창문으로 올라가서 천문을 관측했다. 이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네. 우리가 역사를 살펴볼 때 기록을 바탕으로 유물을 판단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첨성대는 천문대의 다름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첨성대 가서 답사를 가게 되면은 그 첨성대 모습을 쭉 보면서 천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 창을 기준으로 위에 12칸이 있고 아래 12칸이 있는데 12라는 거는 시간의 진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12시간, 12달 또는 두 개 합치면 24절기.
2: 그 칸이 벽돌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5: 벽돌 30cm 정도 높이가 되는데 네. 저 벽돌이 창문 기준으로 밑으로 12개 그다음에 위로 12개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 창문에 3개가 걸쳐 있으니까 저 둥그런 부분을 모두 합치면 27이 되는데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27일 하고 연결이 되고 예. 그다음에 위에 있는 두 개를 합치게 되면 28, 29가 되니까 음력의 한 달 수 그다음에 밑에 30을 합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양력의 한 달 수가 되고요. 네. 그리고 저 돌의 숫자가 362개 또는 366개로 분석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1년 달의 숫자 1년 날짜의 숫자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동서남북을 사실은 약간의 각도가 기울어져 있긴 하지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니까 네. 천문대로서 뭐 더할 나위 없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2: 그러니까 천문 기구인 건 맞나 보네요.
5: 네, 그런 면에서 네. 우리가 조선시대 역사학자들이 쓸 때 그들이 네. 모든 내용들을 살펴서 충분히 검토하고 내용을 쓰기 때문에 신뢰도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어떤 기록이 없는 유물조차도 파악을 하면서 네. 그러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그 유물의 성격을 분석해 나가는데 이거는 심지어 삼국유사하고 신증 동교지 승남 그다음에 삼국사 저료 이런 데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얘는 당연히 천문대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 예, 예.

0: 그러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네.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늘을 관측을 했을까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1: 저도 궁금했던 게 굳이 네. 저 안에서 관측했을 때 장점이 뭔가
0: 그렇죠. 어,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할 때 이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또 풀어줍니다. 아니 천문대면은 지금 우리 보현산 천문대라든지 소백산 네. 천문대처럼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은 이유는 뭘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또 해답도 줘요. 네. 지금은 천문대가 높이 올라가 있는 이유는 광해. 그러니까 빛의 공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뭐 신라시대 때 뭐 가로등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평지에서 관람해도 되고 네. 당시에 천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늘의 어떤 별의 움직임과 달의 움직임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정한 의식이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궁궐 가까운 데 설치해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의문들에 대해서 천문대로서 첨성대의 모습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그 내용을 해결해주고 있는 유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름답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경주를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 첨성대를 봤고 그래서 신라 때 만들어졌지만 고려 때 조선 때도 첨성대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고 지금도 수학여행 가면은 첨성대 앞에 가서 그렇죠. 사진을 찍고 그리고 약간 진부한 표현이긴 하지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동양 최고의 천문 관측대 또는 세계 최고의 가장 오래된 천문 관측대라는 표현을 합니다.
1: 옛날 막 흑백 사진으로 된 수학 여행 사진
0: 보면 막 올라가
1: 있었죠. 있었죠.
2: 아, 저희도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지금 안 되지만.
1: 아, 진짜예요? 네. 올라간 셈이세요?
2: 그때는 다 올라갔어요.
0: 다 올라갔어요. 저 버스 타고 지나갔어요.
1: 두 분은 춘추가 같습니다. 예예. 예. 이어가 주시죠.
0: 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게 첨성대가 언제부터 천문 관측을 했다라는 기록이 나왔는지를 살펴보니까 네. 그게 일단은 삼국유사에 첨성대라는 낱말은 표시가 돼 있는데 1480년 조선시대 때 처음 조위라는 사람의 매개집이라는 책에서 처음 이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첨성대가 천문을 관측했다라는 기구와 그러니까 기구로서 시설로서 처음 등장을 하는 거죠.
1: 조선시대 가서요?
0: 네. 그것도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성종 때 가서. 그러니까 그럼 이거는 뭐 그냥 중간에 누락된 내용들을 본 건가?
1: 그러게요.
0: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저게 진짜 천문대가 맞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1950년대, 60년대부터 연구자들이 예. 첨성대가 천문대가 맞아? 그러니까 한쪽엔 주류로서 첨성대는 천문대라는 기록이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뭐 역사시험을 보든 현지에 가서 해설을 듣든 전부 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설을 듣는데 예. 막상 그 연구자들이 바라볼 때는 뭔가 자료가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 자료들을 한번 우리 처음부터 다시 보자. 진짜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디서부터 보냐면 삼국유사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1: 그때부터 저거에 대한 기록을 다 네. 샅샅이.
0: 삼국유사의 일현 스님이 도대체 첨성대를 어떻게 기록했는지 선덕여왕 때 돌을 깎아 첨성대를 쌓았다라는 기록은 있는데 네. 짐작하시겠지만 요거를 한 문장만 빼면은 전체 맥락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현 스님이 문장을 어떻게 썼는지를 봤는데 네. 그게 그 유명한 선덕여왕 직위 3사랑 연결된 겁니다.
1: 그게 뭐예요?
0: 선덕여왕이 네. 가지고 있는 뛰어난 능력 세 가지 일이라는 건데요. 예. 첫 번째는 당나라에서 모란 꽃씨를 세 종류를 보냅니다. 꽃과 네. 그림과 함께. 네. 그런데 선덕여왕이 이걸 딱 보고 거기 그 그림에 나비가 없는 것을 보고 모란은 향기가 없는 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3종이 이제 당나라에서 볼 때는 모란꽃이 세 빛깔의 꽃을 보내거든요. 네. 신라에는 세 명의 여왕이 나올 것이다. 선덕, 진덕, 진성이 나올 거다라는 걸 예언한 그런 문장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3: 아, 요 다음 대목 어린이 괜찮을까요?
0: 네. 근데 두 번째는 왜요? 왜요? 영묘사 옥문지에 백제군이 네. 들어왔는데 그거를 네. 예측을 했다. 여기까지 이제 가능하고.
1: 왜요? 왜요? 뭐 넘어갑니다. 있었는데 뭐 네. 좀 자체 검열하신 거예요?
3: 네. 그런 거예요.
1: 궁금해.
0: 상당히 예. 검열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선덕여왕이 내가 5월 5일에 죽을 텐데 그러니까 죽는 날을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장례를 도리천에다가 장사 지내달라.
2: 또 천이야?
0: 도리천. 천천천. 도리천 33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신하들이 그 얘기를 듣고 뭘 모일에 돌아가신다라는 거는 충분히 받아들이겠는데 도리천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하늘이거든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보는 푸른 하늘이 도리천입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28천이 있는데 네. 맨 밑에서 두 번째 정도 있는 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천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도리천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33조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성문을 열 때

0: 33번.
1: 아, 그래서
0: 예, 돌이천 33천을 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돼서 이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도리천 문제는 나중에 문무왕 때 그 문무왕이 그 밑에 사천왕사라는 절을 지으면서 왜냐하면 도리천은 사천왕 그러니까 사왕천 위에 있는 하늘이에요. 네. 그러면서 선덕여왕이 마치 그거를 예언한 것처럼 낭산에다 묻어달라고 했던 것이 낭산 밑에 사천왕사가 들어가면서 도리천이 되어버렸으니까 예. 선덕여왕은 상당히 지혜로운 여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직위삼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문장의 대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네. 이 도리천에 해당하는 내용과 함께 네. 여기에 첨성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1: 대꾸로
2: 약간 뜬금없네요. 어떻게 보면
0: 그렇죠. 그러니까 영묘사 얘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옥문지 얘기랑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모란 얘기도 이련이 거기다 해석을 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라고 하냐면 별기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자기가 이련 스님이 어떤 별기라는 책을 본 거예요. 네. 별기에 이르기를 선덕여왕 때 돌을 깎아서 첨성대를 만들었다. 그런데 문제는 불교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한때는 나쁘게 생각을 해요.
1: 그래요?
0: 아니 불교에서 무슨 하늘을 보냐? 하늘의 원리를 보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 그다음에 세상에 어떻게 보면 윤회의 원리를 보는 게 맞지. 그래서 첨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나쁘게 평가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늘의 원리를 통해서 또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아라 라고 하면서 경전의 내용이 바뀌긴 했지만 네. 어쨌든 이 첨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천문의 첨성과는 거리가 있겠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간이대 세우고 일성정시 세워서 세종대왕 때 경회로 앞에서 천문을 관측했던 그 내용하고는 뭔가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연구자들이 뭘 살펴보냐면 그러면 첨성대라는 낱말이 왜 첨성으로 불렀는지 그 첫 번째를 찾아내고 네. 두 번째는 이 첨성대 논쟁이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네. 첨성대와 같은 모양을 가진 건축물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1: 그래요. 그 너무 독특하긴 해요.
0: 다른 나라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 어디 있거나 일본에 어디 있으면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뭐 팔각집이 있으면은 일본이나 중국에 팔각집 찾아서 이게 아미타의 원당이다 네.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네. 이거는 모양이 되게 독특해요. 그래서 콜라병 같기도 하고 여자가 치마를 입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하나가 걸리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제 기록과 관련해서 네. 이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고려부터 조선시대까지 첨성을 어떻게 네. 봤는지 이렇게 보기 시작했던 거죠.
1: 잠깐만 고득점을 스팁 하나 드려도 될까요?
0: 네.
1: 지금 양세 어린이가 약간 졸기 직전입니다. 네. 예, 저게 네. 굉장히 위험한 신호거든요. 예.
0: 그렇죠. 위험한 신호긴 한데.
1: 분발해 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3: 하품 세 번 했어 지금.
1: 많이 당황하셨다.
2: 만약에 그래도 하셔야죠.
1: 네. 가셔야죠. 예.
0: 그래도 이제 천천천
1: 저는 개그. 아까 천천천 예능 방송에서 다시 잡지사로 돌아와서 좋다는 분들도 많이 댓글은 반응이 좋아요.
0: 네.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일단 이 첨성의 의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됐는데 네. 놀랍게 우리나라의 첨성대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시나요?
1: 하나죠, 하나 아니에요, 하나?
0: 첨성대란 이름이 붙은 게 한 10개가 넘습니다.
4: 아, 진짜.
0: 네.
2: 어디?
0: 개성의 첨성대가 있고 네. 그다음에 기록상으로 평양의 첨성대, 영일의 첨성대가 있어요. 그다음에 서울에 있었던 우리가 서운강 관천대도 그러니까 지금은 현대빌딩 앞에 있는 게 소간이대인데 네. 대간이대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훨씬 큰. 그러니까 그 간이대를 첨성대라고 불렀어요.
1: 근데 경주 첨성대랑 모양은 다른가요?
0: 다르죠.
2: 아, 완전
0: 모양은 완전히 달라요. 예. 그리고 개성의 첨성대는 그냥 이렇게 보면은 무슨 그
2: 식탁처럼 생겼어요.
0: 식탁처럼 그래요? 생겼고 그 위에다가 뭔가 올려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고려 때 이 첨성대라고 이름을 붙여놓았는데 네. 이 첨성대가 과연 별을 관측하는 거냐. 별성자가 들어가 있는데 네. 그런데 별성자가 들어가 있는데 별을 관측하지 않는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만이산에
2: 참성단.
0: 참성단. 그러면 이 첨성대가 아까 직위삼사랑 연결을 하면 네. 이게 하늘을 관측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거잖아요. 선덕여왕이. 네.
1: 재단
0: 아닐까? 라고 하면 첨성의 처음 의미는 네. 별을 관측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거 제사 지내는 거 아니야? 라고 볼 가능성이 있는 거죠.
1: 저기서 뭐 어떻게 제사를 지냈을까?
0: 그러니까 이제 네. 문제는 저 제사를 어떻게 지냈을까를 이제 신라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과 네. 그다음에 불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상식을 덧붙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기록들을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첨성대와 관련된 기록들이 과연 별을 관측하는 건가라고 네. 했더니 고려초 조선초까지만 하더라도 첨성대 얘기를 하는데 네. 별을 관측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1: 없어요.
0: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동국통감을 세조 때 이제 해갖고 성종 때 만들잖아요. 거기 예. 삼국사 저료가 나오는데 예. 삼국사 저료 만들 때 조금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나쁜 인물이지만 세조가 네. 주를 하나씩 다 달게 합니다. 주 없는 역사책은 역사책이 아니다. 라고 하면 삼국사 저료에 하나씩 다 다르게 하고 현재 경주에 전해지는 얘기까지를 다 적게 해요. 그런데 다 적게 했는데 거기에 몇 단으로 쌓았고 네.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까지만 기록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천문을 관측했다는 기록이 없고요.
1: 그럼 뜬금없이 아까 그 성종 때 등장한 거예요?
0: 그렇죠. 그래서 당시 이 동국통감에 참여했던 서거정조차도 천문대를 뭐라고 봤냐면은 저거 뭔가 불교식 의식 치르는 데 아닌가라고 식구에 남겨요. 그러니까 서거정이 볼 때는 저거 불교식 의식 치르는 거야. 그러니까 난 천문대라고 보지 않아. 어허.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 예, 예. 그런데 이 시기에 지식인들 머릿속이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1: 오염됐다?
0: 네. 네. 왜냐하면 뭐에 오염되냐면 첨성, 네. 별성, 네. 천문 누가 오염시키냐면은 네. 세종대왕이에요.
3: 이야 이거 위험한데
1: 지금
3: 이거.
1: 세종이 네. 오염을 시켰다.
0: 세종대왕 때 우리나라 최초로 간이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일성정시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사실은 고려 때까지 천문을 관측했다는 기록은 있지만 그게 네. 구체적으로 지식인들 머릿속에 남지가 않아요. 그런데 세종년간에 천문을 관측하는 과정 속에서 이 천문을 관측한다라는 것들이 첨성하고 사람들 머릿속에 일치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첨성하면 뭐다? 제사가 아니라 천문 관측이다.
1: 그 시절의 움직임. 주류 흐름은 천문이었기 네, 때문에. 네.
0: 그래서 천상열차 분야도뿐만 아니라 예, 우리가 알고 예. 수 있는 뭐 이순지의 그 일곱 개의 별을 관측하는 네. 이런 얘기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칠정상 같은 내용들을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지식이었던 김종직이 네. 그 약간의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을 살짝 오염을 시킵니다. 뭐냐면 네. 내가 영일에 천문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첨성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네. 첨성대가 영일이 태양이 뜨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네. 그 첨성대가 뜨는 곳에서 거기서 신라 때 그 누각박사 천문박사 같은 사람이 천문을 관측했다. 여기에 두 가지 역사적인 오류가 생깁니다.
1: 80초 남았습니다.
0: 네. 첫 번째는 경덕왕 때 천문박사 누각박사가 있었지 그 선덕여왕 때 이런 천문 관측 관련된 관료가 없어요. 네. 두 번째는 영일의 첨성대에다가 뭘 붙였냐면은 천문 관측이라는 걸 붙인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였던 게 조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남이면서 제자예요. 김종직의. 근데 그가 경주 첨성대를 네. 천문 관측대라고 인정을 하고 그 기록을 수시로 찾아보면서 동국여지 승남이 만들어지는데 그 동국여지 승남이 중종 때 재편됩니다. 신증 동국여지 승남. 네. 그러면서 거기에 마지막으로 뭐가 붙냐면은 네. 첨성대는 경주에 있는데 어디에 있는데 그게 사람들이 중간에 올라가서 하늘을 관측했던 시설이었다.
1: 라고 돼 있구나.
0: 라고 하면서 삼국유사의 첨성대와 신증 동국여지 승남의 기록이 맞아떨어지면서 우리는 첨성대를 별을 보는 것. 스로 인식하게 되었으니 네. 이제 여기에 얽힌 또 다른 이야기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선덕여왕릉 도리천과 네. 이 첨성대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은 이거는 오히려 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겠구나. 그래서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고 우리가 알고 있던 고정 지식도 시기와 연구 성과에 따라서 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1땡. 와, 어떻게 청천을? 기가 막히네.
4: 세아님 일어나세요. 그만 자요.
5: 근데 저는 평소에 관심도 있었던 중이기 때문에 정말 재밌게 들었는데요.
1: 아, 그래서 어느 쪽에 더 기우시는 거예요, 박관희 선생님?
0: 그래서 저도
1: 이제 재단이다 아니면 천문이다.
0: 재단일 가능성이 많은 게 사실 이제 저 모습이 비슷한 체계가 있으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조선 후기에 간이가 사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간이대라는 이름을 기억을 못합니다.
1: 박 작가님 아까 하시려던 네. 말씀이죠.
5: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재단으로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딱 보는 순간 진짜 직감한 게 저 밑에다가 불 피우는 숯 같은 걸 넣어놓고 그 구멍에다가 약간 바베큐 같은 거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그럼 이제 위에 굴뚝처럼 연기가 이렇게 나가고
1: 냄새가 좋겠죠.
5: 그게 이제 최고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불교 의식 딱 얘기하신 바람에 불교 의식이라면 바베큐는 아닐 텐데
1: 화덕 피자
5: 그런 걸 약간 좀 베지테리안 뭐 약간 이런 걸까?
4: 저게
3: 망원경이 만약에 있다면 저 구멍이 네. 의미가 있는데
0: 그렇죠.
3: 그냥 육안으로 볼 거면 저거 없이 그냥 보면 되지.
0: 아. 그렇죠.
1: 선생님도 재단에 한 표.
0: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창문이라기보다

0: 보다는 통로에 가깝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저거를 왜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은 네. 첨성대가 저게 27단이 서 있으려면은 저 12단까지 흙이 차 있어요. 네. 그게 아니면 못 버팁니다. 그런데 그걸 흙을 다 채우면은 또 그 토압을 못 버텨요.
1: 아, 저 안에 흙이 차 있다고요?
0: 예, 흙이 어디까지냐면 아. 그
1: 창문까지.
0: 창문까지. 아. 그러니까 저걸 처음에 쌓을 때 그 저기까지 흙을 다 쌓은 다음에 그러면서 돌들을 쌓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고 한다 그러면 저거는 창문보다는 그리고 저게 밑에 기단하고 한 3도 정도 틀어져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밑을 보면서 건축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다면 흙을 쌓아가면서 건축을 했겠구나.
2: 그 때는 날로 맞네.
1: 통보이 통보이. 진흙도 이 진흙도 이.
2: 봉화같이 봉화.
3: 불교가 도입되기 전에 만든 거 아닐까.
0: 그래서 아. 그래서 선동여왕릉하고 여기하고 동지일출선이 완벽히 일치합니다. 아. 네, 이제 그런 것까지 볼 수 있어요.
1: 우리 원더러 이류기님께서 심사위원 한 분의 점수는 낮을 걸로 예상되지만 진짜 유익한 이야기다라고 적어주셨고요. 저도 중딩 때 왕릉 소풍 가면 왕릉에 올라가서 놀고 첨성대에도 올라갔었어요.
2: 건강 검진하세요.
1: 이런 국사 시간에 이런 걸 좀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르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헤이 로즈님도 계셨습니다. 박광희 작가님도 수고 많으셨고요. 예. 이강민의 잡지사 주말 에디션. 자 그러면 부지런히 다음 강연 순서로 예, 마지막 순서인데요. 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현 1위 곽지식 작가가 자리를 지킬 것인지 마지막 도전자가 날름 1위를 뺏어올 것인지 유재희 도슨트의 강연을 앞두고 있는데요.
4: 동물 소리 동물 소리.
1: 동물 소리 내라고 지금 팁을 주고 있습니다. 예, 유재희 도슨트가 요거 1위 하겠다고 과연 동물 소리를 정말 낼 것인지 예, 초미의 관심사인데 준비되셨으면 강연을 시작해 주세요.
5: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천회 특집을 맞이해서 두 개의 천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뭐 하늘천 막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숫자 천에 좀 집중을 해서 저는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관련된 두 가지 작품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술사에서 천이라는 숫자 자체가 좀 의미하는 그러니까 숫자 그대로가 아니라 좀 관념적인 것들을 넣잖아요. 미술에서는 천 하면 어때요? 천년 시간 하면은 굉장히
1: 긴 시간.
5: 네, 굉장히 긴 시간에 역사도 뭐 관련되어 있고 끝없이 반복되는 시간을 이제 상징하는 단어가 상징하는 숫자가 이제 천년이란 말이죠. 그래서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두 가지의 작품이요. 천년을 전혀 다르게 보여주는 두 개의 작품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작품은요. 요새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아티스트를 조금 제가 데리고 와봤어요.
4: 전현무 씨?
5: 네. 영국의 현대 미술가인데요. 데미안 허스트라는 작가입니다. 네. 데미안 허스트 아마 예전에 잡지사에서도 한번 뭐 가볍게
1: 그 다룬 상어 적이 그림 아닌가요?
5: 맞습니다. 상어 맞습니다. 그림? 예. 상어 그림이 아니라 실제 잘라가지고. 상어를
1: 그렇죠.
5: 네. 가지고 이제 작품을 만들었던 그런 작가인데 이제 네. 1990년도에 만들었던 작품이 있어요. 작품 제목이 천년입니다.
1: 천년.
5: 네, 그래서 뭔가 천년 하면 굉장히 좀 웅장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일단 천년이라는 작품 제가 이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1: 설치 미술이네요. 네,
5: 설치 미술이에요. 그래서 사실 뭔가 웅장한 이 제목과는 다르게 사실 딱 처음 보면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 유리관이 이렇게 있고요. 네. 저게 지금 두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흰색 상자가 이렇게 하나 있고 그리고 반대편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아래에 소 머리가 있어요.
4: 진짜 소 대가리?
5: 네.
1: 소 대가리는 뭐.
5: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이니까. 그래서 이 절단된 소 머리가 있고 그리고 이 상자 안에 뭐가 있는 거냐면 이제 구더기가 몸? 있는 거예요.
4: 구더기요?
1: 네. 상자 안에?
5: 네. 구더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되는 그런 작품이냐면 실제 저 구더기에서 이제 자라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저기서 뭐가 탄생을 하냐? 파리가 태어나겠죠. 네. 그러면 파리가 저 구멍을 통해 나와요. 그러면 저기 가운데에 벽면에 투명 벽면에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어요. 그러면 파리가 당연히 그 구멍 타고 옆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잘린 소머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뭐가 되냐? 파리의
1: 먹이가
5: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잘린 소머리 위에 보시면 뭐가 하나가 더 설치가 돼 있어요.
4: 네.
5: 그게 뭐냐면 살충기예요. 살충기. 그러니까 이제 막 빛이 나오니까 파리가 막 먹이를 먹다가 다른 파리들은 이제 빛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은

0: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겠죠. 그러면 그 죽은 곳에서 또 이 구더기가 탄생을 하고 또 거기에서 파리가 탄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탄생과 순환과 죽음이 이 안에서 1000년이 반복된다.
1: 서클 오브 라이프네.
0: 맞아요. 그쵸? 맞아요. 예. 그래서
2: 계속 예. 부패가 되고 있나요?
0: 그렇죠. 예, 잘린 소머리가 지금은 이제 전시가 끝났거든요. 전시는 끝이 났는데 얼마 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제 전시를 했었어요.
2: 그래서
0: 네, 실제로 네, 실제로 천년이란 작품이 이제 전시가 됐었고 네. 이번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겼어요. 관람객이.
1: 그래요?
0: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데미안어스트를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는데 네. 저 작품 이제 안에서 이 계속 천년 동안 반복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네. 데미안 허스트가 원래도 이런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작품으로 이야기를 하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편집장님이 상어에 관련된 작품이 있다 했는데 진짜 살아있는 상어 있죠. 네. 이거를 박제를 시켜요. 그래서 포름알데히드 용의 안에다가 네. 이제 관 안에다가 그 상어를 넣어놓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넣어놓냐. 입을 크게 그래. 벌리고 있는
1: 존스 포스터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대로 이 벌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제 안에다가 박제를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진짜 실제 상어 크기에 입도 벌리고 있으니까 공포심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나는 상어한테 물려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공포심을 느낀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살아있는 상어가 아니잖아요. 이미 죽어 있는 상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각하는 삶과 죽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약에 관련되어 있는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약을 뭐 천 개도 넘게 막 이렇게 전시를 해놓는 거죠. 그럼 뭐, 그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약이라는 게 우리 아파요. 아프면 뭐합니까?
1: 병원 가요.
0: 병원 약 가고 먹고. 병원에서 약 처방 받아서 약 먹잖아요. 그럼 우리 약을 먹으면 무슨 믿음이 있어요?
1: 나을 거라는 믿음.
0: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믿음이 얼마나 허황된 건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먹는다고 해서 그 병이 바로 낫지 않잖아요. 그리고 약이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약을 먹으면 당연히 이 병이 낫겠구나 하는 맹목적인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 사실 작품에서는 색깔이나 뭐 혹은 보이는 모습이나 비주얼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 네. 그래서 실제로 약 보면 약마다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3: 네.
0: 그래서 그 기능도 다르고 그래서 그 약들을 쫙 전시를 해놓으면 진짜 마치 하나의 추상화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안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맹목적인 믿음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 약 먹으면 약 먹어도 아무리 약 먹어도 피할 수 있나요? 죽음? 피할 수 없죠. 우리는 와요. 언젠가 다 세상을 떠나요.
1: 그래서 해야 되는데 이거.
0: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다루는 그런 작가이고요. 네. 그래서 사실 영국 현대 미술을 막 뒤흔들었던 작가예요. YBA라고 해서 Young British Artist. 그래서 이 젊은 작가들이 원래는 우리가 제일 최고로 여겼던 예술들은 무조건 회화란 말이에요.
1: 네.
0: 뭔가를 그린 그림이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뭐 이제 뭐 대중 미술에서 볼 수 있는 광고, 대중문화, 아니면 이런 동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런 새로운 작품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파리가 얼마 안 살잖아요.
1: 네.
0: 칼라 작가님, 파리가 보통 평균 몇 년 살죠? 몇 년이 아니라 몇
4: 성충으로 한 몇 주 살죠.
0: 몇 주 살죠. 한 3주 정도 사나요?
2: 그렇죠.
0: 네. 그 정도 살면 인간의 삶에 비해서는 사실 너무 미약한 삶이잖아요. 짧은 삶이잖아요.
1: 네.
0: 근데 이 작품 안에 들어가 있는 파리는 어떤가요? 1000년 동안 이제 그 삶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짧은 생명으로 가장 긴 시간을 표현해 준 그런 작품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데미안 허스트가요. 예.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1: 별명이 뭐예요?
0: 미술계 악동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왜 악동이냐? 이번에 이 작품들이 전시가 될 때요. 사실 데미안 허스트가 전시할 때마다 부딪히는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뭐냐면 동물 윤리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논란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진짜 동물을 사용을 할 수가 있냐.
1: 지금 댓글에도 동물 윤리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0: 맞아요. 동물보호협회에서 매번 시위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전시가 중단이 된 적도 있어요.
2: 파리 목숨도 목숨이니까.
0: 그렇죠.
3: 소 네. 정도 좀 괜찮지 않나.
1: 아, 근데 이 와중에 프리랜스님께서 천년까지 못 삽니다. 소머리의 양분이 천년 못 가요라고.
0: 아, 소는 계속 갈아요.
1: 아, 소머리 계속 갑니다.
0: 소머리를 계속 갑니다.
1: 맞아요.
0: 네, 그러면 이제 천년이 지속이 된다라는 거죠. 네. 데미안 허스트가 사실 죽고 네. 나서도 작품은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천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3: 약간 우리나라 해장국 업체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서로 조인트로 사업을 그죠?
2: 아니죠.
3: 앞으로

0: 천년 동안 계속 공급을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1: 끓여 먹어야 되는데 거기 작품을 왜 거기 줘요, 그걸요? 아,
0: 주고 주는 건 주고 홍보용으로 주는 건 주고.
2: 네, 어찌됐든
3: 동물단체에서 반대. 네,
2: 동물윤리협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살아있는 나비를 박제해서 만든 작품도 있었고 실제 이 아기 소랑 엄마 소를 이제 반절 잘라서 막 이제 이렇게 한 것도 있었어요. 저 물론 좀 검열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그게 있었는데. 데미안스트가 전시되는 이 논란이 막 가득했던 때에는 조용히 하고 있다가 이제 전시가 끝날 무렵에 내한을 했습니다. 이제 살아있는 작가니까 내한을 해서 기자회견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번 소머리는 가짜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1: 거기서 구더기 안 나오잖아.
2: 구더기를 계속 이제 보충을 하고
1: 보충을 하고
3: 그것까지 봤구나.
2: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 어떻게 너무 징그러워 너무 박동이네. 끔찍해 하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결국에는 이게 때 모두 다 허상이었다.
3: 이게 작품의 진짜, 완성이야.
2: 진짜. 그렇죠. 박동이네, 그렇죠. 진짜 대단하죠. 그래서 이번에 나비 박제 작품도 왔었어요. 근데 나비도 요즘에는 실제 나비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작품을 볼 때 이게 진짜여야만 의미를 가지는가 사실은 아닐 수 있다라는 아닐 수 거죠. 있다. 이게 가지고 있는 미술의 굉장히 대단한 힘이다라는 걸
1: 구더기를 넣어도 알려주면. 그 구더기는 살충제 죽을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아, 그 이제 살충제 바로 부딪히는 게 아니니까 뭐 파리에 계속 태어나면
1: 구더기의 목숨은 목숨이 아니냐 이건.
0: 구더기는 좀 불쌍해 하지 마.
2: 아, 구더기의 목숨.
3: 근데 발로 화작하는 하나도 안 불쌍하다. 흐뭇하게 듣고 계시네요. 이게 첫 번째 작품이군요.
2: 네, 첫 번째 작품이었고 네, 이제 새해보다 얘기를 많이 했는데
3: 네, 이제 400초 정도 남았습니다.
2: 네, 두 번째 작품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거랑 거의 1000년 가까이 이제 시간이 차이가 나는 그런 작품입니다. 바로 1000년 동안 살아남은 작품이 하나 있어요. 이게 어떤 작품이냐? 얼마 전에 썬김 선생님이 저희 바이킹의 역사 다뤄주셨었잖아요.
1: 네.
2: 하이킹 바이킹 다뤄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재미나게 봤었던 그런 작품인데 바로 11세기에 이 바이킹의 역사가 또 담겨져 있는 대표적인 테피스트리 작품입니다. 그래서 바이웨 테피스트리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제 사실 우리가 이 그림만 회화 작품만 조금 익숙하게 미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미술의 역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다뤘던 이 작품 중에 하나가 테피스트리거든요.
3: 테피스트리라는 게?
2: 테피스트리가 뭐냐면 시시리랑 날씨를 이제 가로줄 세로줄 엮어서 이제 천으로 만드는 작품을 테피스트리라고 해요.
1: 아, 저게 천이에요, 저게.
2: 근데 사실 이게 이름은 바위의 테피스트리인데 네. 테피스트리는 아니에요. 이름만 테피스트리고 사실은 자수예요, 자수. 이제 이렇게 자수를 놓아서 만든 그런 작품인데 여기서 이제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저희 성킨 선생님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국 역사에 1606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었어요.
3: 예,
2: 그래서 그때 맞아요. 윌리엄의 그 정복 이야기를 담고 있는
3: 그 노르망디에 있었던 윌리엄.
2: 맞습니다. 그래서 노르망디가 잉글랜드를 정복하는 그 이야기가 쭉 담겨있는 그런 테피스트리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작품인 게 왜 그러냐면 11세기 이때 당시에 문헌으로도 잘 남아있지 않았던 사료들 있죠. 자료들. 이런 게 그림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입었는지 이 배 어떻게 만들었는지 전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고 이런 것들이 쭉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선생님 그 영상 보시면은 롱쉽 나오잖아요.
3: 맞아요. 롱쉽.
2: 네, 그래서 그 배도 이 장식을 어떻게 달았고 실제 이 배를 타고 나갈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정비를 해서 나갔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보시는 바이의 테피스트리 안에
3: 자료네.
2: 맞아요.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3: 네.
2: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작품이 굉장히 재미있는 게 뭐냐면 원래 보통 역사화, 전쟁화 이런 뭔가 있었던 사실을 다루는 작품들이 전쟁 중에 한 장면, 뭐 가장 그 극적인 장면
3: 그렇죠.
2: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이웨트 테피스트리가 되게 길어요. 68m거든요.
3: 68m짜리요.
2: 네. 그래서 무게 자체도 350kg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에 내지만. 그래서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쫙 펼쳐지고 이게 하나의 장면을 딱딱 끊어서 보여주거나 아니면 하나의 장면을 이렇게 넓게 펼쳐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이야기가. 그래서 윌리엄이 어떻게 명령을 내려서 어떻게 출발하고 군사가 진집이 돼서 전쟁을 벌이고 마지막에 정복이 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쭉 걸어가면서 보는 작품인 거죠.
3: 서사가 있구나.
2: 맞아요.
0: 약간 웹툰 같은 좀 그런 느낌이에요. 쭉 이렇게 스크롤 따라가서.
2: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하려고 했던 이 부분인데 이게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그 우리 스크롤

0: 하잖아요. 어, 네. 스크롤하면서 보는 것처럼 이야기가 쫙
1: 진행되는 거예요. 바탕으로 걸어가면서
0: 맞아요,
1: 하는 거죠.
0: 맞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정말 좀 미술사적으로 되게 신기한 작품인 게 뭐냐면 네. 이게 지금 위아래 보시면 약간 띠 같은 게 있어요.
2: 네, 네, 네.
0: 그래서 저 몇 센티 사이에 있는 저 안에도 이야기가 있어요. 저기 안에도 그림이 있어요. 그림.
3: 그러니까
1: 아,
3: 그걸 몰라도 이해가 되겠네.
0: 그렇죠. 그래서 아래 동물들이 막 새겨져 있고 그리고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전쟁에 헤이스팅스 이제 전투에 가장 극적인 부분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막 말이 뒤집히고 막 군사들이 죽고 막 이래요. 그러면 아래 나오던 상징적인 그런 동물들의 이야기가 죽어가는 전사 이야기로 바뀌어요. 그라데이션처럼. 그래서 중앙에 있던 메인 이야기에서 군사가 이제 말이랑 전투해가지고 딱 부딪히잖아요. 창을 맞아서 죽어요. 그러면 그 죽은 병사가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앙의 이야기를 보충하는 역할로도 이제 등장을
1: 해요. 영화 한 편 보는 거죠.
0: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3: 메이저로 해도 되겠다. 저걸.
0: 그렇죠. 11세기에 만들어 놓은 영화 같은 그런 작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다양한 상징들이 등장을 하는 거고 그 위아래에 있는 이야기들 보면 우리 이소부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우와 까마귀 이런 이야기들도 같이 초반에 이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를 또 한꺼번에 한 화면에
4: 까마귀 소리 한번 해주세요. 까마귀 소리.
3: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0: 아 근데 저 부족했나봐요. 아 부족했나봐요. 부족했나봐요.
3: 저 어디서 아. 한번 진품 볼 수 있어요, 저 전시.
0: 아 저게 바이웨 그 박물관 안에 있어요. 아, 바이웨 지역에 있는. 네네 맞아요. 아. 바이웨가 프랑스 지역이거든요. 아. 그래서 저기 박물관에 가면 네. 지금 정비 중이래요. 어. 그래서 새롭게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으로 또 재정비를 하고 있고요. 네. 어 그래서 여기 안에 다양한 이제 막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어쨌든 그 바이킹 부족의 이야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실제로 노르만인의 이야기를 다루긴 하지만 네. 이 술을 놓은 사람은 잉글랜드의 그런 앵글로색슨족이 아. 이거를 만들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추측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럼 저거를 왜 누가 만들었냐 의뢰를 해서 라는 게 이제 궁금한 거죠. 네. 보니까 당시에 오도주교라고 했던 사람이 네. 이제 그 의뢰를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오도주교가 계속 나와요. 주인공처럼.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아마도 이 정복을 하는 것에 대한 좀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오도주교가 이걸 의뢰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일종의 약간의 선전 성향이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작품을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네네. 결국에는 이게 사실 뭐 2차 세계대전 때 파괴될 위험에도 처하고 막 프랑스 군 마차 덮는 용으로도 쓰이고 이랬는데 결국에는 살아남은 거거든요. 아~ 자수 작품인데 아~ 회화 작품도 아니고 근데 그건 뭐냐 뭐가 남는 거냐 네. 이야기가 남는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천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큰 숫자가 아니라 하나하나가 이렇게 쌓여 올려진 그런 게 바로 천이라는 숫자로 완성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이강민의 잡지사의 천회에 쌓여있는 그 시간들이 아, 이 역사를 아, 장식하지 않을까 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아, 진짜.
0: 천회 축하드립니다. 와, 와, 와.
1: 지금 심사위원들 눈가가 다 그렁그렁해졌어요.
3: 자, 까마귀 소리 한번 봐도
0: 아, 저 못하겠어요.
1: 대박이네요. 진짜 가서 보고 싶다.
4: 진짜.
1: 야, 재밌다라고 지금 박수 이모티콘이 엄청나게 댓글창에 달리고 있고 저 뭐 우리 구독자 중에 좀 자수 좀 하시는 분 있으면 잡지사 천회 과정을 좀 테피스트리로
4: 너무 강요하는 거 아니야?
1: 한 68cm라도 좀 만들어줘.
4: 너무 강요하는
1: 거야. 작가 이런 거 있는 거라.
0: 그럼 한 2천회 정도에 완성될 수 있을 것 같은데.
3: 자수도 일종의 천이기 때문에 천이잖아.
1: 아, 천이다.
0: 아, 천. 천으로 만든.
3: 그러니까
4: 파리 같은 걸 이렇게 배달해서 보내주시는 거 아니에요?
1: 바로 갈로아 작가한테 떴어. 네. 아주 감동적인 강연이었고요.
5: 이강민의 잡지사는 독자 투고를 받습니다. 샵 1212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입니다. 유튜브에서도 이강민의 잡지사를 검색하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팟빵과 팟캐스트에서도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유튜브와 팟빵 댓글 달아주세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경리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2: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PIMCO.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PIMCO.
1: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2: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2: SM 신용정보
3: 1600-9300 1600-9300.
5: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6: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7: 네, 오늘도 이강민의 잡지사 찾아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천회 특집 천초특강 라이브 방송 풀영상이 지금 저희 너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으니까 풀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도 평일 저녁 7시 30분에 썬문답, 한국사, 과학,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 새로운 주제까지 잡다한 지식을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의 마지막 주말 평안하게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8: CBS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수.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1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2: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두 달이 없어도 하나님 사랑을

0: 분위기가 거기도 일남이녀예요. 근데 네. 저희 남편이 막내 아들인데.
1: 아유 귀한 아들이.
0: 그쵸. 그리고 그 집이 그때 이제 좀 아버님이 이제 시아버님이 지금 옛날에 버스 운전을 하셔갖고 예. 그러니까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큰 형님 작은 형님은 상고를 보내고 얘를 대학을 보내겠다고 이제 어머님이 되게 공을 들였던 막내 아들인 거예요.
1: 예, 예.
0: 네 그리고 엄마랑 사이도 되게 좋고.
1: 예.
0: 그러니까 근데 그때 이제 저희 그 시댁 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황이어서
1: 아.
0: 저희 남편도 이제 그 신학을 결정하면서 이제 아무도 믿는 사람 없이 예. 자기가 네 그러니까 그 미션 스쿨 들어가서 선생님 그 여러 가지 네. 교목 선생님 그것 때문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친구를 만져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잘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대학을 붙으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고 믿겠다 이랬대요.
1: 네.
0: 어머님이. 그래서 저희 남편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서 총신대 신학과에 들어와서 붙은 거예요.
1: 네.
0: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님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으니까 신앙이 그렇게 깊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 네. 저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엄마 내가 사귀는 여자친구가 키가 어떻게 되고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1: 네.
0: 시어머님 키가 크지 않으셔서 키 작은 여자를
1: 싫어하시는데
0: 제 키가 168이거든요.
1: 네.
0: 그리고 양쪽
2: 그러니까
0: 부모님
2: 얘기하신 거죠.
0: 그렇죠. 네. 양쪽 부모님이 강남에 사시고 네. 뭐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까지 네. 괜찮은데
1: 네.
0: 너 엄마 문제 하나가 있어.
1: 네. 네.
0: 교통사고로 양쪽 다리가 없어라는 얘기를 하셔서
1: 네.
0: 저희 어머님이 이게 막 진짜 거의 충격을 받아 쓰러지실 뻔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그다음부터는 사실은 저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었는데, 저희가 사귀는 2년 내내 이제 반대를 하신 거죠. 네. 근데 저희가 사귀었을 때가 대학생 때가 아니라 대학원 때였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연애를 하기 시작한 거는 제가 이제 총신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숭실대에서 사회복지를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연애를 했었어.
1: 네.
0: 그러니까 워낙 반대를 좀 많이 하셨는데 그때 네. 이제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어머님이 너무 반대하시는 얘기를 드니까 이제 너무 속상한 거예요.
2: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죠.
0: 그렇죠. 내가 그래도 여러 가지에 있어서 좀 이렇게 인정받고 존중받았던 네. 경험들이 많고 저희 부모님들도 저를 굉장히 귀하게 네. 지지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기 가서 이런 보지도 않고 그렇지, 반대를 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처음에 연애를 시작할 때 야, 너 이렇게 장애가 있는 것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 반대하실 것 같은데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했더니 걱정하지 말래. 우리 엄마는 자기 얘기면 다 들어준대. 그래서 내가 이 철없는 막내 아들이 이게 저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희 남편도 1년 2년 반대를 막 너무 심하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2년쯤 연애할 때쯤에 저희 남편이 야 은미야 엄마 허락받고 결혼하기는 힘들 것 같다. 우리 헤어지지 말고 우리 도망가서 같이 살래?
2: 야만도주.
0: 그게 프로포즈였어요.
1: 오.
0: 내가 저 얘기를 듣고 아니 자기 집은 자기가 책임진다며. 근데 또 그것도 감당 못하고 도망가자는 게 저한테는 되게 남자답지 않게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 남편의 최선의 생각이 그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1: 네.
0: 야 그러면 우리 결혼은 나중에 하자.
1: 네.
0: 왜냐하면 제가 그때 저희 남편이 도망가자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들이나 어떤 그림들이 떠올랐냐면 제가 그때 숭실대 사회복지를 하면서 미랄 선교단에서 이제
1: 네.
0: 그 일을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1: 네.
0: 사회복지사로. 근데 그때 제가 담당했던 일들이 뭐였냐면 장애분들 연애하고 결혼하는 상담하는 일을 했었어요. 재문대도 핵을 해결을 예.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1: 예.
0: 그때는 이제 장애인들끼리 만남의 날을 주선하고 여러 가지 사귈
1: 네.
0: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좋은 결실을 맺어서 결혼식을 가면 이게 남자 여자 그 하객들이 반쪽만 와 있어. 그러니까 남자 쪽 하객만 있거나 여자 쪽 하객만 있거나 아니면은 하객은 전부 없고 친구들하고만 웨딩을
1: 예.
0: 하거나
1: 예.
0: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예. 허락을 받기 힘드니까.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나도 아빠 엄마가 없으면 네, 되게 네. 힘들 텐데 얘가 아빠 엄마 없이 이런 결정을 한다는 게 쉬울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가족을
1: 예.
0: 등진다는 게. 그래서 그렇게 살기는 싫더라고요. 제가 나는 허락받고 축복받고 싶어.
1: 예.
0: 그러면 기다리자.
1: 예.
0: 네. 왜냐하면 뭐 어머님이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로 허락 못하겠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허락 받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때 제 생각에 단순하게 야 어머님보다 우리가 좀 더 살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기다리다가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때도 너랑 나랑 그때까지 연애만 열심히 하다가 그때부터 해서

0: 마음이 안 바뀌면 그때 하자.
1: 네.
0: 너랑 나랑 결혼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왜냐하면 신학대학교 졸업하고 다 각자 자기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1: 네.
0: 뭐 다 큰 아들을 엄마가 못 만나게 할 거예요. 못 나가게 할 거예요. 그냥 연애는 계속 할 수 있으니까.
2: 아, 아까 네. 말씀이 확 와닿네요. 티죠.
0: 네, 팀입니다.
3: 아까 팀 이성적이라고 네. 그러셨죠.
0: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요, 저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해결 방법을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자꾸 찾는 버릇이 생겼어요. 네.
3: 아니, 그래서 결국은 결혼하신 거잖아요.
0: 결혼했죠.
3: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어떻게 했을까?
0: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일단 결혼에 대한 부담감이 없으니까 네. 뭐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던 저희가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리고 잘 만났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그때 이제 저한테 너무 빠져있을 때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 뒷꽁무니를 쫓아다닐 때였거든요.
1: 네.
0: 자기 집에도 안 가. 그리고 네. 우리 집에서 엄마가 주는 밥 먹고 막 여러 가지 있고 잘 때만 자기 집에 가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어머님이 관찰을 쭉 몇 년 해봤더니 이 아들이 집에를 잘 안 오고 계속 거기서 이제 맴돌고 있어요.
3: 이래서 아들 키워봐 소용없던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0: 그래갖고 저희 어머님이 네. 이러다가 우리 아들이 이렇게 계속 반대를 하다 보면 네. 이게 사이가 벌어지고
1: 네.
0: 아, 아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네. 위기감이 오셨나 봐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떤 여자인지 한번 보자.
3: 네, 보긴 하자. 네.
0: 보자. 그래서 제가 갔는데 처음에 가기 전에 1차, 2차 면접이 있었어요. 저희 큰형님네 부부가 저를 먼저 만난 거예요.
1: 네.
0: 장애가 있다는데 얘가 지적 장애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가 모자란지 이거를 일단 면접을 보신 거예요. 근데 거기 통과.
1: 네.
0: 그리고 작은 형님네가 또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딱 가는데 어머님이 이제 그 상다리가 휘게 이제 먹을 거를 탁 차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허락이 됐나? 그리고 이제 거기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너무 긴장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딱 갔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 상다리를 휘게 차려놓은 상 앞에서 저를 보더니 앉아서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게 허락은 했는데
3: 면전에서?
0: 너무 속상한 거예요.
3: 속상해서.
0: 저희 어머님이. 그래서 막 엉엉 우신 거예요. 근데 나도 되게 긴장하러 왔을 거예요. 그리고 반대한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 이제 어머님을 만난 자리인데 어머님 막 우시니까 저도
3: 그렇죠.
0: 너무 속상해서
3: 그렇죠.
0: 거기서 저도 엉엉 울었어요.
3: 그렇겠죠. 그러니까
0: 둘이 붙잡고 울긴 했는데 우는 이유는 다르죠. 어머님은 이제 결혼하는 게 속상해서 나는 이런 대우를 받는 게 억울해서
3: 그렇죠.
0: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인사를 드리고 이제 조금 돼서 이제 결혼식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마음이 풀리지 않으셨어요. 이제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락은 하긴 했는데 그 결혼식 사진을 보면 그 아버님 어머님 얼굴이나 이게 시댁 쪽 하객들 얼굴은 다 화가 나 있어요. 이 얼굴이 이제 이게에 대한 불만이 얼굴에 이제 다 굳어져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엄마도 이제 큰 딸이 결혼하는 거에 반대가 있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결혼하기 6개월 전에 입이 돌아가시는 구하나 상황. 그러니까 완전히 신부 엄마 얼굴, 입이 완전히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 신랑 신부만 웃고 있어. 네.
3: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한국 사람들 누구나 결혼식 사진을 봐도 한국 사람들은 원래 다 화난 얼굴이에요. 잘 웃질 않아요, 한국 사람들. 사진 찍으면 이 웃는 거 익숙하지 않아서 다 이렇게 이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0: 아, 처음에 마음이 그대로 네. 이제 드러나죠.
3: 물론
0: 네, 그런데 친구랑 이제 그 미라성교단에 있는 그 분들은 와서 축하를 많이 해주셔서 축하를 굉장히 성대하게 받고 그리고 결혼을 했죠.
3: 그 이후에 지금까지 뭐 다 좋으신 거죠?
0: 뭐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3: 뭐, 또 이제
0: 잘 살고 있습니다.
3: 그리고 건강한 아이들 출산하신 거잖아요.
0: 그렇죠. 아이들을 또 출산
3: 둘 낳으셨어요?
0: 얘 둘이 됐어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3: 그러니까.
0: 왜냐하면 이제 척추 장애인들이 이 마비가 되면은 임신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불임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제가 그 결혼해서 6개월 만에 첫 아이가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저도
2: 이게 또 기적 아니에요?
0: 너무 신기한 거죠.
3: 예.
0: 그러니까 임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걸 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불안한 부분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상관없이 결혼을 결정하고 이제 근데 그 아이 생각까지는 저희가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6개월 만에 애기가 딱 처음 생겨서 이제 그 소식을 처음 이제 산부인과에서 알게 됐을 때
3: 엄청 좋아하셨겠네요, 어머니.
0: 일단 먼저 친정에다 전화를 했어요. 너무 기분이 기뻐서. 근데 저희 아빠가 막 역정을 내시면서 어쩌자고 임신을 했냐고. 또 지금 양쪽 의족에다가 몸이 이제 불어나니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또 지금도 힘든데 어떻게 하려고 하는
3: 막
0: 저희 친정 반응이 제 기대했던 반응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오히려 시댁에서는 우리
3: 신났어.
0: 아들 임신했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3: 그러니까
0: 양쪽
3: 진짜.
0: 반응이 기대하고 완전 기대였어요.
3: 그러네요.
0: 그래서 제가 이게 또 무슨 일이지?
3: 내 딸 더 힘들까 봐.
0: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그게 걱정이 먼저니까.

0: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처음 임신을 해서 이제 첫애를 가져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과정 속에서 근데 그때 제가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가 저희 결혼했을 때 저희 남편이 저희 집 신혼집에서 가정교회로 개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전혀 2년 동안 없이 제가 그때 이제 결혼해서 이렇게 사회복지 전공해서 이제 그 사회복지 그 숭실대 들어가서 그 미랄 선교단에서 이제 그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제가 2년 내내 그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6개월 만에 애가 생겼으니까 그 아이 임신한 내내 제가 대학원 과정을 석사 과정을 했거든요. 사회복지를.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제 척추장애인들은 이 척추가 벌어지면 안 되니까 자연분만이 안 돼요. 그래서 재왕절개를 해야 되는데 그 첫 아이가 12월 20일 생인데 그 12월 말까지 4학기가 다 끝난 거예요. 석사 과정을 다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애 낳으러 간 거거든요. 네.
1: 대단하시네요.
2: 독하기도 하시네요.
0: 일산에 있는 장애 직업학교에서 1년 동안 기숙사에서 기술을 배우면 이제 국가에서 취업을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이런 제도가 있네. 근데 저는 새로운 걸 보면은 이제 그걸 한번 이제 배워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제 신학대학원이 딱 한 학기 남은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엄마 나 여기 들어가서 이제 직업교육을 한번 받아보려고 해. 그랬더니 네가 거기를 왜 들어가니? 뭐 하려고 들어가니? 그래서 아니 취업을 시켜준 데잖아. 네가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래도 내가 한번 가서 배워봐야 되겠어. 네, 이렇게 해서 허락을 받고 이제 갔어요. 근데 갔는데 너무 깜짝 놀란 게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장애가 있는 학생은 저밖에 없었거든요. 한두 명밖에. 그 장애가 별로 인이 많은 그런 환경에서 자는 게 아닌데. 갔더니 전국에서 거기 되게 유명한 곳이라서 300명이 넘는 장애 학생들이 이제 그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저희가 4인 1실이었는데 같은 방에 청각장애인 동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소통을 하려니까 글씨로 쓰다가 답답하니까 수어를 배우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시각장애인 뭐 뇌병변장애인 이런 장애인들을 거기서 다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렇게 장애 유형이 많았구나.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이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대학원 다니다 온 사람 저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동생도 공부를 조금 도와주다 보니까 이제 그걸 다 끝날 때쯤 돼서 장애에 대한 인식을 저는 이제 사회복지를 먼저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사회복지를 들어가게 된 계기가 직업학교였어요. 그래서 장애인 친구들이 어떤 게 힘들고 어떤 것들을 좀 이해를 하게 되면서 이 중간 역할을 내가 해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찾아봤더니 이제 사회복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럼 내가 앞으로 진로를 사회복지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까지 제일 풀리지 않은 게 하나님이 왜 나를 장애인으로 만드셨을까. 장애인 친구들도 없었고 근데 같이 살아보니까 장애인 그리고 같이 사회에 나가서 면접을 보면서 막 떨어져 보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인정 안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보이기 시작해서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이제 저는 사회복지 시작할 때부터 장애인 사역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주신 어떤 미션 같아서 근데 나중에 딱 봤더니 거기 갔더니 이제 동료 상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전문가 상담도 있지만 근데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이분들한테 여러 가지 정보 제공도 하고 자립생활에 대한 소개도 하고 이런 걸 하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상담이나 또 이제 그 말로 하는 것들 중에서 이제 사회복지를 하다가 보니까 저는 이제 뭐 운전을 해서 장애인들을 날르거나 이런 거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뭐 프로포절 써서 돈을 따오는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강의나 교육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애인들도 이렇게 자기 개발을 해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취업을 해야 그래야 진짜 자기가 스스로 살 수 있는 자립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냥 복지를 해주는 거 도와줄게 이게 아니라 내 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회복이 돼서 이렇게 재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활에 대한 관심을 제가 그때부터 갖기 시작했는데 이제 재활의 처음이 이제 병원에서 의료 재활 그다음에 심리적인 재활, 그다음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기술 재활, 마지막에 이제 직업 재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에 처음 꽂혀서 장애인 직업학교에 가면서 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자립에 대한 거, 직업 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렇게 하면서 제가 장애 인식 개선에 대한 부분하고 그러니까 장애인들 당사자를 동료 상담사로 양성을 해서 교육시킨다던가 강사로 양성해도 교육시킨다던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강의들도 제가 교통장애 당사자인데 교통사고 당하신 분들이 저도 같은 교통사고 장애인이에요 라고 하면

0: 이렇게 마음의 빗장을 탁
1: 그럼,
0: 써요.
1: 그럼요, 그럼요.
0: 그래서 그냥 그분들하고 격 없이 그럼요. 같은 동료로서 갈 수 있는 자격을 저한테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동료 상담은 장애인 당사자만 딸 수 있는 자격이거든요.
1: 아.
0: 그러니까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것들을 제가 직업학교 가서 배우게 되면서 네, 지금도 사회복지라는 영역이 사실 요람에서 무덤까지이기 때문에 되게 범주가 넓거든요.
1: 네.
0: 근데 저는 딱 그 장애인 사역을 지금 24년 동안 내내 그것만 바라보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어디 가서는 장애인분들을 당사자를 교육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장애인 활동지원사 분들을 이제 양성하는 교육을 15년 전부터 하고 또 장애인들 네. 업무를 보조해주는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네. 이제 그것도 하고 그러니까 네. 저는 주변의 장애인분들을 인식해서 서포트를 할 수 있는 분들도 이제 그분들도 이제 많이 만나게 되면서
1: 네.
0: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게 됐죠.
1: 아유 크게 사용하고 계시네요. 쓰임 받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그 병실에 있을 때 예레미야 말씀을 되뇌이면서 그 괴로워했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돌아보니까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그때의 그 고통 지금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0: 장애를 극복했다, 장애를 뭐 이겨냈다라는 네네.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저께도 통증 때문에 엉엉 울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1: 예.
0: 장애라는 건 제가 죽을 때까지 같이 가져가는 건데 이제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어떤 고통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고통을 당하고 나니까 저한테 어떤 힘이 생기냐면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나도 같은 고통을 당했고 이제 거기서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가 만나는 분들이 워낙 중증이시고 중도의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가 되신 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이런 거를 받아들이는데 힘들어할 때 제가 그분들한테 가서 네, 같이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주고 지원할 수 있는 일을 해요.
1: 네.
0: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너가 장래에 소망이 있고 너의 이런 부분들이 평안함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때 그 고통 중에서도 저를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제가 정신줄을 놓지 않게 저를 마음을 보호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고민을 항상 어떤 선택을 할 때 뭐 대학원을 선택할 때나 직업을 선택할 때나 배우자를 선택할 때나 이런 거 할 때 항상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진짜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까? 왜냐하면 제가 고3 때 제게 좋아했던 말씀이 너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러니까 장애인이 되고 나서도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나만의 재화를 위해서 살았다면 지금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들을 나눌 수 있는 이제 풍성함을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1: 네, 네.
0: 그래서 지금은 여러 영역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고
1: 네.
0: 더 많은 사람들을 또 찾아가서 만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0: 감사합니다.
1: 우리 연희길 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2: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 네, 네.
2: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고난 가운데 계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그 다복한 가정도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이 들고 주신 달란트가 너무 많으셔서 앞으로 지금도 너무 많은 일도 하시고 계시지만
1: 네.
2: 앞으로도 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전도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될 것 같다라는
1: 네.
2: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아멘입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정수영 씨.
3: 오늘 말씀 들으면서 장애가 찾아오고 갑자기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도 자존감을 높일 수 있게 우리 가족들이 도와준다면 진짜 큰 힘이 될 수 있겠다라는
1: 네.
3: 생각이 들었습니다.
0: 그렇죠.
1: 우리가 어떤 당하셨던 사고나 큰 어려움이 나에게 확 닥쳤을 때 좌절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0: 그렇죠.
1: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 그 좌절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미리 염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난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이제 행복과 즐거움이나 지금까지 누렸던 것을 똑같이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미리 예견을 하면서 포기해버려서 마치 세상을 떠나버리기까지 하는 존재까지 생기잖아요. 그런 사건까지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살아보니 그 좌절을 이겨내고 났더니 성경에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전 어릴 때 몰랐는데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다가오리라. 또 장

0: 점차 다가올 미래의 건축바가 아니다. 또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결국은 지금 좌절이 나에게 the end인 것 같은 마침표인 것 같지만 그 뒤에 지금 누렸던 지금 그 간증의 그 뒤에 사고 이후에 있었던 많은 축복들, 귀한 생명들, 귀한 가정들, 견줄 바 없는 많은 행복이 하나님께서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께 또 감사한 것 아니겠어요? 말씀하셨던 대로 쓰시고자 하는 곳에 사용하고자 주신 또 환경으로 인해서 사용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많은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런 간증이 또 큰 은혜가 됐을 것 같고요. 우리도 역시 좌절이 다가올 때는 미리 염려할 것 없이 다가올 미래에 오히려 기쁨으로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마음의 질병을 가진 분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의 장애를 통해서 머리의 장애를 통해서 또 가정의 장애를 통해서 고통받는 많은 분들에게 위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잘 감당하는 또 전사님의 미래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SBS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0: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용기란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열정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의 말입니다.

0: 메시지 오늘 말씀에 대한 성공회입니다.
1: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느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우리는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는가?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 끌려 살아갑니다. 욕심에 이끌려 살기도 하고 두려움에 이끌려 살기도 하고 남의 시선에 이끌려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로는 오늘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느님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신앙이 단순히 명목이나 습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 삶의 방향과 중심이 정말 하느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로는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을 받았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노예는 늘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주인의 눈치를 봐야 했고 언제 버림받을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울로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느님을 무서워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삶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정말 하느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세상은 이렇게 힘든 것인가? 바울로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로는 세상을 망해가는 세상이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해산의 고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직전의 고통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 희망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분명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병도 있고 실패도 있고 외로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로는 말합니다. 그 고통이 마지막은 아니다. 하느님께서는 지금도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무겁고 지치십니까? 오늘 바울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자녀의 영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아픔도 끝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눈물 가운데서도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느님의 영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마침내 새로운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0: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대한성공회였습니다.
1: CBS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4: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복된 이웃교회 이동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5: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 사무엘상 4장에 나타난 그 당시 교회 이름은 우리처럼 교회 이름을 붙이면 실로에 있습니다. 실로 교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사역자 이름은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그 교회 속에 주시는지를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인데 3장으로 잠깐 넘어가서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직 경험이 부족한 젊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 하나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읽어보실까요? 단에서부터 보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나이 어리지만 경험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의 종으로 세웠다는 것을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 목사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성령으로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직 젊은 사역자지만 말씀이 분명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말씀이 살아있고 영성이 아주 건강한 좋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문 4장 1절에서는 한 번 더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말씀이 아주 힘있게 전파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기록되어야 순리인가요? 말씀대로 교인들이 복을 받고 말씀대로 교인들이 하나님 일마다 형통해지고 앞으로 전진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야 옳은데 1절은 엉뚱한 것으로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그 적군들인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친 거예요. 이렇게 세상적 가치관으로 무장한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 앞에서 당시 사무엘이 다니고 있는 좋은 교회에 출석하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은혜 속에 살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신앙적 태도는 보입니다. 1절 다시 봐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지금 그 인간관계 앞에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진을 어디에다 쳐요? 에벤에셀에. 에벤에셀이 무슨 뜻이죠?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믿음의 모양은 있어요. 믿음으로 이겨보려고 노력은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공격하는 적군들은 어디에 진을 쳐요? 아벡에. 아벡은 요새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하고 세상 가치관으로 무장한 악한 사람들이 연합해서 공격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겨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절을 보십시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리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몇 명이라? 4천명이 전사한 거예요. 근데 이 2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놓쳐서는 안 되는 표현 하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믿음의 백성들이 누구 앞에서 패했는지를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구 앞에서라는 표현은요, 그 사람 앞에서 굴복하고 수치를 당하고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민족입니다. 블레셋이라는 인간들의 연합 공격을 받았을 때 그들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단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전쟁하러 나가는데,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 거예요. 군대에서 훈련합니다. 연대 간에 가상 적군 만들어서 하든가 대대 간에 하는가 뭐 RCT, ACT 이런 훈련을 해요. 그때 진짜 전쟁이 아니어도 훈련 나갈 때도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완전 군장 뿌려서 그걸 점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러 나가는데, 그것도 5개 부족이 연합한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하러 나가는데 기도 한마디 하지 않고 자기들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회개하고 보완하지도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사무엘을 찾지도 않아요. 교회는 출석하는데 세상 사는 과정에서 문제를 만나면 오직 자기 판단과 자기 경험만으로 전쟁을 치르는 나홀로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 모습을 성경은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굉장히 성경적 믿음은 아닌 들판 신앙, 광야 신앙, 나홀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적군은요, 훨씬 이스라엘보다 앞선 조직력과 철기 문화로 중무장하고 믿음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진영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3절입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전쟁하러 나가면서 이 백성들이 4천명이 죽어 나자빠지니까 그 교회에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보세요. 3절 같이 합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지금 4천명이 죽고 패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누가? 장로들이 이르되, 그 교회 장로님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패배하게 했는가? 지금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단 한마디도 우리의 부족 기도 없이 전쟁에 나갔던 우리가 너무 경솔했다, 패배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보려고 하는 겸손이나 회개하는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말씀의 사람인 사역자로 섬기고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이번에 패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조명하고 해석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는가? 3절을 읽어보세요. 너무 희한한 말이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언약궤, 얼른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요. 이거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책이 담긴 그 언약궤, 그것을 가져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할 것이라가 아니라 뭐가? 그것이 말씀통이 평소에 사무엘 목사님을 통하여 들었던 말씀대로 순종한다든가 기도한다든가 공동체에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공동체와 함께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통을 가져오자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삶에 적용해서 현대판으로 설명하면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꿈자리가 사납거나 잠이 안 오고 생각이 뒤숭숭해져요. 그러면 성경책을 머리맡에 갖다 놓는 거예요. 자, 이 장로님들이 이 어리숙한 신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3절부터 쭉 4절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말씀통을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이 그 말씀통이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백성들이 뭘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봐요. 예, 백성이 실로의 사람으로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그 가져오는 때 엘리 목사님의 두 아들 목사가 또 동참해서 가져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그 다음 절 읽어봐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뭐? 막 다 기뻐하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은지 아세요? 여러분 교통사고 났어요. 그랬더니 아, 십자가가 없어서 그랬구나. 그래서 아주 큰 십자가를 해서 차에 앞에다가 딱 붙였더니 막 온 가족이 막 진동하면서 이제는 절대로 사고 안 날 거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 볼까요? 10절 보십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의 짐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몇 명? 아까는 4천 명인데 지금 몇만 명이 죽어? 4만 명이 죽었어요. 말씀통 가져왔는데 말씀통도 뺏겼고, 교회 나와서 직분 받았다고 하나님 지키는 거 아니에요? 성경책 큰 글자 성경 큰 것도 거룩하게 들고 거룩하게 거는다고 하나님이 지키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일으켜요. 아멘. 그 언약의 내용을 붙잡고 삶에 적용할 때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11절 읽어봐요.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궤는 뭐 했고?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해요. 젊은 목사가 죽었어요. 성경책도 빼앗겼어요. 더 가슴 아픈 것은 18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때 15절에 보면 98세예요. 엘리가 은퇴할 나이가 되었는데 나이가 많고 비대해서 앉아있다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자기 두 아들이 죽고 말씀통 빼앗겼다는 얘기를 듣고 3만 명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너무 놀래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19절이에요.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도 하지 않고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뭐라고 해요? 이러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아이 이름을 이가보시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라. 마음이 상해서 아들을 낳고 나서 이가봇! 남편은 죽었고 아들은 죽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새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이가봇이 말은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고 아주 선포한 거예요. 예수는 믿어요. 교회는 등록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속에 일어나는 사건과 상황은 나 혼자 힘으로 말씀 없이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가졌던 경험과 가치관과 내 판단력과 내 느낌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될지라도 말씀이 살아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문제들을 함께 진솔하게 내놓고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지냐? 찬송할지니라. 그 다음 절 읽어봐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님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기름 바른다고 목사님 참기름인가요 어떨 기름인가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름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조명하시고 힘을 주시도록 성령의 은혜가 임재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장로들이 해야 할 일이 이 일이에요. 병든 성도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기도해 주고 세상 살다가 상처받고 실패하고 가슴 아파한 아픈 형제 자매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목양자가 장로님이에요. 자, 그 다음 절 읽어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그가 죄를 범하였을 자라도 용서함을 받으리라. 자,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뭐하여?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 다음 절 읽어보실까요?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합심 기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합니다. 공동체 연합 기도에는 특별한 응답을 성경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설교하다가 정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교인들이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 보세요. 지혜롭게 하랬더니 누가 그렇게 해서 감옥 가래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더니 계속 읽어갔더니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공동체의 중보기도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런데 현대 교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해도 삶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만났을 때 깊이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상황 만나면 자신의 경험과 판단력으로만 대처하려 합니다. 교회는 출석하는데 공동체를 잃어버렸습니다. 홀로 외로이 싸우는 덜판 신앙으로 스스로 외로워진 것입니다. 자유로울 수 있을 겁니다. 편할 겁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첫 번째 전쟁에서 4천 명이 죽는 패배랍니다. 그럼 하나님 버립니까? 이 실패는 하나님의 외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번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명품 신앙으로 끌어올리시는 기회로 허용하신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과거일이나 현재일이나 미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권세자들이나 죽음이라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즉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실패할 수 있으나 실패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예상치 못한 4천명의 패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일이 안 될 수 있고 가정과 교회에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성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신앙으로 올라서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을 때 방법을 구했습니다. 법궤를 가져오자, 말씀통을 가져오자,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를 삼은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은 겁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려고 에벤에셀에 진을 쳤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에게도 상담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기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나흘 동안 혼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보다 수천 명의 교인들이 함께 중보하며 1분씩 기도하는 것이 훨씬 응답이 빠릅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세속주의, 쾌락주의, 인본주의, 과도한 경쟁에서 살아남기를 배우는 이런 악한 세력들을 종합하여 지칭한 인간을 말합니다. 기도 없이, 말씀 없이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고 나 홀로 신앙으로 누구도 블레셋을 이길 수 없습니다. 3만 명이 죽는 대패를 합니다. 그런데 4장에서 끝나지 않는다는데 복음이 있습니다. 3장 넘어가서 7장으로 넘어가면 이번에 대패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미스바라는 지역으로 모입니다. 교회로 다시 다녀 나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상대는 블레셋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 자세와 태도와 모습이 달라진 것입니다. 4장은 참혹한 실패입니다. 똑똑하긴 하되 세속적 방법으로만 삶을 도전했습니다. 말씀신앙, 기도신앙, 공동체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는 주의 종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사무엘의 말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함께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같은 사람, 같은 사건, 같은 적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니까 패배의 장소에 승리의 기념비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4장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안에 실패자는 없습니다.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으키십니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실패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시고 본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에 우리는 죽음의 그 너머 세계를 보기 때문에 울고만 있지 않습니다. 7장은 에벤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십니다. 우리 앞에도 블레셋이 있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승리의 기념비를 세워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이카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리, 원로 목사가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젊은 그 원로 목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전사했습니다. 그의 그 며느리는 에기나타가 죽었습니다. 죽어가면서 이카봇, 우리 가문은 끝났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로 끝내지 않으시고 사무엘상 7장에 미스바의 회개와 기도와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승리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0: 말씀을 붙드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 된 교회와 함께 따라합시다. 말씀 신앙, 기도 신앙, 공동체 신앙 회복하시고 다시 일어서시면 에베네셀의 기념일을 우리에게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복된 이웃교회 이동현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복된 이웃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2: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CBS 라디오 레인보우.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중심에는 말씀과 예배가 자리를 잡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된다는 고백은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은혜의 고백이기도 하겠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삶을 사모하는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은성의 찬양으로 회복시키소서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주말에 함께하는 김은영의 CCM 캠프 주의를 앞두고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 다 나누지 못했었던 이삭줍기로 1부, 2부는 워십 앤 프레이즈로 찬양 예배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우리 특성화 신주혜 자매님께 박수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원래 이 찬양은 어린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아이가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함께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특송을 준비했어요.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깨끗함으로 온전함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마마스 브런치 나의 예배 이어서 김윤진이 부른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어서 함께 하셨어요. 0491님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듣다 보니 왠지 울컥해지는 찬양들 그런 마음이네요.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고 싶네요 하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있어도 정말 내일 일은 내일의 몫으로 내일은 난 몰라요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 함께하면서 우리 마음의 근심 살짝 내려놓는 편안한 쉼의 시간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휴가 부르는 주 너를 지키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오로지 주님 님께서 오셨어요. 휴가 다녀와서 피곤한 몸으로 CCN 캠프 들으러 왔답니다. 찬양 들으니 마음이 평온하고 행복해요. 클릭비 팬이라고 하시며 지난번에 하일라 러브 갓을 신청곡으로 써주셨는데 이번에도 또 같은 곡 남겨주시며 자주 들려주시면 감사해요 라고 하셨는데 찐팬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주왕자님께서 공부 시간도 너무 좋고 도움이 되는 코너가 많아서 참 좋습니다 하시며 모두 반갑습니다. 인사 나눠주시고 종종 이렇게 게시판 활발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려요. 또 변함없이 잘 지켜주시는 푸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역시 유익한 코너들 많아서 감사하다고 해주셨어요. 8183님께서는 손영진의 광야를 지날 때를 듣고 싶어서 신청해 봅니다 하셨는데 오늘은 김형미 씨가 부르는 버전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향기로운 나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휴 찬양에서 함께 보셨고요. 하일라 앨범에서 소니아가 부른 곡이죠. Love God 이어서 그리고 김형미가 부른 광야를 지날 때 함께 하셨습니다. 6370님께서 긍휼 십자가만 주를 기다리는 사람들, 루디아의 DNA, 또 형상, 주사랑의 노래, We are the reason. 많은 곡을 써주셨습니다. 오늘은 We are the reason 준비했어요. 데이비 미스의 찬양 함께 보시고요. 찬송가 이 몸의 소망 무엔가 The Solid Rock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글래드 찬양 앨범에서 함께 보시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더 솔리드 락 찬송가 오늘은 글래드의 찬양으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 We Are The Reason 데이빗 미스의 곡 함께 보셨어요. 건강하자님께서 신청곡 메리 제인의 나의 사랑하는 책 남겨주셨는데 오늘 함께합니다.

메리 제인의 찬양으로 전해드린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하셨어요. 찬송가를 좀 많이 오늘은 선곡을 해봤는데요. 1부 끝곡으로는 찬송가 413장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오늘은 골든 메이트의 찬송으로 전해드립니다. 1부 마무리하고요. 2부는 워십 앤 프레이즈로 찾아뵐게요.

0: CBS
1: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3: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5: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원영의 CCN 캠프 2부 워십 앤 프레이즈. 오늘은 두 분 목사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찬양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코스타 워십의 김동호 목사님께서 찬양을 부르시다가 중간에 울컥하면서 함께한 모든 분들이 크게 더 크게 부르는 이 장면 너무 들을 때마다 감동이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었고요. 남궁송옥의 내 삶의 이유라에서는 CCC 김준곤 목사님께서 많은 청년들과 함께 백문일답 선포하는 이 장면을 목소리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해보신 두 곡이었어요. 주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꽃의 향기님께서 써주셨는데 아마 기프티드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나 기프티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찬양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곡과 함께 위러브의 찬양 계속 걸어가겠네 준비했습니다.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 아버지의 사랑하는 딸들이여, 우리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제가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제가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뷰티풀 워십 김명선의 찬양이었어요. 라이브 앨범에서 전해드린 나주님이 더욱 필요해 앞서 원누리 워십의 씽씽씽 힘차게 들어보셨고요. 위러브의 찬양 계속 걸어가겠네. 기프티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전해드렸습니다. 어게인 1907 워십팀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어게인 1907 브라운 워십의 고난을 넘어 희망을 향해 이어갑니다.

어게인 1907 워십팀의 어게인 1907 브라운 워십의 고난을 넘어 희망을 향해 이어봤고요. 한 곡 더 힐링 힐 워십 고백의 기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끝곡으로는 남미 워십 찬양으로 준비해봤어요. Say 주의 선하심이라는 곡입니다. 오늘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주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0: CBS
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5: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대서가 지나고 중복을 맞은 오늘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가족 건강을 위한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겠고요. 여름 제철 식재료 갈무리하느라 분주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 앞에 닥친 일들이 산더미라 주말도 바쁘게 보내고 계신다면 오늘은 오늘만은 이런 질문을 나에게 한번 던져보는 거 어떨까요?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 가장 가고 싶었던 그 장소를 떠올려 보는 것도 좋겠고요. 내가 배우고 싶었던 일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얼굴을 그려보기도 하고요.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그런 생각이 이 더위를 잠깐 이겨낼 수 있게 해주길 바라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잘해왔어, 너 챙겨, 너만 생각해, 이런 말에 울컥할 때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 챙기고 가족들 챙기느라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잊고 살 때도 많습니다. 오늘은 나에게 내가 좋아하는 건 뭐였지? 이런 생각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한번 내가 좋아하는 건 뭐지? 라는 질문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곡으로 괜찮다, 다 괜찮다, 김영미가 불렀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합니다. 차희님의 신청곡 이어져요. 나무의 잎 부릅니다. 선한 능력으로.

이 곡은 정말 오랜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바닥에 새긴 사랑 박종호가 불렀고요. 동방현주의 목소리로 세상을 사는 지혜까지 함께했습니다. 러블리포스님께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신청하셨거든요.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마커스 앨범에서 들었고요. 향기님 자주 듣는데 출첵을 자주 있네요. 앞으로는 좀 더 정신 차리고 해야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방송 듣다 보면은 찬양 듣다 보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출석 체크해 주시고 서로 안부 묻고 또 사연 남기시고 다 좋은데 그게 부담은 안 됐으면 좋겠네요. 해야 해라는 숙제는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생각날 때 안부 물어주시고 찬양 신청하시고 또 소소한 얘기들 전해주시면 그걸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곡 늘 기도 김진아님의 신청곡이에요.

노래 자체가 호소력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곡이라 함께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박정아가 불렀습니다. 미리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언제 들려드리면 좋을까? 1부에 할까? 2부에 할까? 1부 언제 할까? 살짝 고민을 했었거든요. UAP봄님께서 미리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황신 목사님의 남부교회 담임 목사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귀한 목사님을 모시게 된 건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와 부천 남부교회 성도들에게 큰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목사님 가정에 그 앞날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온기장이 하나님의 약속 신청하셨어요. 지난주 제2대 부천남부교회 황신 담임 목사님 취임 예배가 있었네요. 은혜와 감동의 귀한 시간이었다고요. 목사님을 통해 부천남부교회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신청하신 곡 온기장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이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진아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1부 끝곡은 예수전도단 앨범에 있는 곡인데요. 예수 이름 높이세.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다시 봬요.

0: C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

0: 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당신의 삶을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당신의 영적인 삶을 올바르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당신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단련한다고 해서 당신에게 이런 능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 당신은 이런 능력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능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 부족한 것이 바로 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인간적인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복음 증거에 큰 활력이 생길 것입니다. 이 능력은 기분 좋은 향기처럼 교회를 채울 것이며 사람들은 그 향기에 취할 것입니다.

토요일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는 책을 함께 읽고 있는데요. A.W. 토저의 홀리 스피릿, 성령님 중에서 성령의 능력을 열망하라 함께 읽었습니다. 이어진 두 곡은 성령의 능력, 지영이 불렀고요. 성령의 바람, 최인혁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하경승준님의 신청곡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오늘은 예라머십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예라모십 앨범에서 부르신 곳에서 이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곡은 조수아가 불렀습니다. 딸기님이 신청하신 곡은 항해자예요. 시와 그림 앨범에 있는 곡이죠.

시와 그림 항해자, 이어서 김승희 고백하지 못한 사랑이었고요. 에스프레소님께서 하나님의 세계 신청하셨는데요. 홍의사에 부릅니다.

커피와 관련된 아이디를 가진 두 분의 곡을 이어서 들려드리게 됐어요. 에스프레소님이 신청하신 하나님의 세계 홍이삭이 불렀고요. 방금 들으신 그대로 드리라 목소리 상점 앨범에 있는 곡인데요. 커피향기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조세피님, 아, 제 방송도 들으시는군요. 밤에 듣는 정원님 목소리 별미라고 해야 되나? 좋다는 의미죠. 예, 당신을 향한 노래 12시, 밤 12시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재방송됩니다. 퓨전 FM과 주이후에서 동시에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방송을 놓치셨거나 아, 한 번 더 듣고 싶다 하시면 그 시간을 찾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조세피님의 신청곡은 공감하시네 위러브 앨범에 있는 곡입니다.

위로 오브 공감하시네 들으셨고요. 오늘 끝곡 허유미님의 신청곡 나의 나된 것은 손영진의 목소리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뭐였지? 내가 꿈꾸던 것은 뭐였지? 이 질문 잊지 않으셨죠?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불러주세요. 최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13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입니다. 이 찬송가는 미국의 여류 복음 찬송가 작가인 모리스 여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 행적을 동경하면서 시를 쓰고 곡까지 붙인 찬송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 공생의 첫 번째 주요 무대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고 있으면 찬송하는 사람 자신이 마치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해변을 거닐고 있는 것 같은 생생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찬송의 성경적인 배경은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 사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찬송, 찬송가 13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전합니다.

0: S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K-POP for Planet. 대대손손 K-POP을 즐길 수 있는 지구를 꿈꾸며 K-POP 팬들이 만든 기후 캠페인 플랫폼인데요. 캠페이너 이다연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K-POP의 찐 팬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팬사인회를 너무 가고 싶어서 정말 수십 장의 앨범을 응모한 적이 있어요. 이 아이돌 팬사인회를 가려면 앨범을 일단 똑같은 거라도 무작정 많이 사서 그 확률을 높여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팬사인회에서는 결국 떨어졌고 그 남은 앨범들을 보면서 아, 이 쓰레기들만 남았구나. 이제 난 어떡하지?
0: 그래서 시작한 일이 K-POP for Planet입니다. 올해 캠페인은 저탄소 공연입니다.
1: 공연을 더 깨끗한 에너지로 운영하고 이동은 더 친환경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은 줄여 공연의 즐거움은 그대로 탄소는 더 적게 만들자는 캠페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콜드플레이나 빌리 아이리시 같은 경우는 너무 잘하고 있어서 팬들이 이제 무대 위에서 방방 뛰는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지속 가능하게 공연을 운영하기도 하고
0: 전국의 콘서트, 축제, 공연이 친환경 에너지로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꿈꿔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우리가 온갖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풍성히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역시 온갖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우리의 위로도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3: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2: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4: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이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7월 26일 주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가족을 위해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땀 흘려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한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영과 육을 붙들어 주소서. 뜨거운 뙤약볕 아래에서 일하는 근로자들과 공공의 선을 위해 애쓰는 이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맡은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편안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이들의 땀과 헌신 덕분임을 깨닫습니다. 그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정직과 성실이 존중받는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여름방학을 맞은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을 품어주시고 매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가정을 돌아보아 주소서.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진로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평안한 마음과 담대한 용기를 더하여 주소서.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이번 방학이 삶을 더욱 성숙하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마다 열리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땀 흘려 준비한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이 안전 가운데 진행되게 하소서. 참여하는 학생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주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복된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예배를 마친 후에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아침의 기도, 충북 제천 아름다운 감리교회 김석주 목사였습니다. 7월 26일 주일 아침 CBS 새 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송가 317장 듣겠습니다. 어서 돌아오오. 변상미가 노래합니다. 나얼이 부르는 찬양,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어서 클래식 화이어입니다. 찬송가 533장, 우리 주 십자가.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40편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시편 40편.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 주님께서 나의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주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네. 주님을 신뢰하여 우상들과 거짓 신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복되어라.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며 우리 위한 계획을 많이도 세우셨으니 아무도 주님 앞에 이것들을 열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리고 전파하려 해도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두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사나 예물도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번제나 속죄제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나에 관하여 기록한 두루마리 책에 따라 내가 지금 왔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법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회중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아시듯이 내가 입을 다물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의를 나의 가슴 속에 묻어두지 않았고 주님의 성실하심과 구원을 말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그 미쁘심을 많은 회중 앞에서 감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의 긍휼하심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과 미쁘심으로 언제나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루 다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재앙이 나를 애워쌌고 나의 죄가 나의 덜미를 잡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나의 죄가 내 머리털보다도 더 많기에 나는 희망을 잃었습니다.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님,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목숨을 앗아가려는 자들이 모두 다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재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모두 뒤로 물러나서 수모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깔깔대며 나를 초소하는 자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받는 수치 때문에 놀라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은 쉬지 않고 이르기를 주님은 위대하시다 할 것입니다. 나는 불쌍하고 가난하지만 주님, 나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오, 나를 건져주는 분이시니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말아주십시오.

트리니티 싱어즈입니다. 찬송가 416장 너희 근심 걱정을 조범진과 김윤곤이 함께 부릅니다. 찬송가 42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이어서 이츠가 부릅니다. 주의 옷자락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군포시 송부로 하나동산교회 김주영 목사입니다.
1: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제목으로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지난주에 그 서기관의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은 과부 헌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일부러 예수님이 대주에서 보여주신 것으로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말씀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과부의 참신앙을 우리에게 서기관의 신앙과 대조해서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1절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헌금함 앞에 예수님이 돈을 어떻게 넣는지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좀 당황스러운 얘기죠. 저렇게 보면. 근데 보실세라는 단어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다. 그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주목하고 그 헌금함을 뚫어지게 보고 계시다는 의미예요.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보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그 과부의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41절 보면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랩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경제적으로 이가 얼마나 힘든가라고 하는 것을 그 가난한 과부라고 그랬잖아요. 과부도 힘든데 가난하기까지 한 거예요. 어쩌면 과부로서 가난할 수도 있지만 푸트코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서 부자와 나사로 할 때 쓰였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과부가 거지라고 해도 좋을 만큼 아주 극심한 상태였다. 가난의 상태였다. 빈곤한 상태였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이 잘했다고 칭찬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과부처럼 내 전부를 바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와 핵심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헌금함은 달랐습니다. 요즘하고 달랐어요. 여인의 뜰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헌금함이 있었는데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 그래요. 오늘같이 천주머니나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헌금함은 호리병 모양으로 이렇게 끝이 나팔처럼 벌려져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헌금함에 돈을 넣으면 아마 이제 소리가 나겠죠. 그 당시는 화폐가 그 동전이었기 때문에 따랑따랑 소리가 아마 났을 거다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한 거죠? 헌금함 액수를 다 서로 알게 하기 위해서 따라랑 그런 소리가 많이 나게 하면서 나는 헌금 많이 한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그 묘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어쩌면 이 여인이 했던 그 두랩돈은 가치가 너무 없어 보이죠. 소리 자체도 안 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 모든 헌금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41절 보면 여러 부자가 많이 넣었는데 그 부자가 헌금함을 분명히 보셨잖아요. 소리가 다른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넣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두랩돈은요. 한 고드란트예요. 랩돈은 헬라 돈이고 고드란트는 로마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두랩돈은 6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얼마나 나겠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43절 44절에 뭐라고 하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0: 먹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도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러시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이에요. 성전에서의 마지막 가르침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자를 따로 불러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거는 이제 마가복음에서 13번만 쓰이는 얘기죠. 진실로. 그러니까 뭐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고 싶었을까요?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신앙을 먼저 얘기하고 싶었어요. 지난주 살펴봤던 그 외식의 문제가 있고 외식의 문제와 다르게 돈의 크기가 아닌 자기의 진심과 전심을 드린 이 여인과 비교하고 있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헌금 많이 하자 설교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은 뜻이 무엇이냐? 이 여인이 더 많이 헌금했다. 그래서 이 비유는 그냥 헌금이랑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과 다른 한 여인의 참 신앙의 영성의 비밀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기관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지만 이 여인은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 온전한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다.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이 여인은 중심을 드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셔야 될 텐데 이 과부의 두렵동과 같은 이 중심이 가득한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런 헌금, 그런 마음, 그런 전심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명에 이 여인이 연결되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중심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초라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진심을 주님께 드리면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모든 것을 드린 이 여인의 모습은 지금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연결되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헌신은 자신의 몸을 깨트려 모든 것을 던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이미지가 섞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희생하신 전부를 드린 희생 속에 그 당시 종교적 분위기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고 그 모든 동기들이 바로 과부와 같은 사람이 돼야지 종교 지도자들과 같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와 오늘에 이어서 서기관과 과부가 완전하게 대조되고 있어요. 겉만 번지라고 외식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전부를 드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오늘도 최고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1: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20절 본문으로 기쁨으로 만족하며 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의 마음 깊은 곳에 부인할 수 없는 두 가지 생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염려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수많은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건강을 염려하고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고 경제적인 문제와 노후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불안할수록 우리의 마음도 함께 흔들립니다. 두 번째는 불만족입니다. 조금 더 벌면 행복할 텐데 조금 더 좋은 집에 살면 만족할 것인데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면 괜찮을 텐데 자녀들이 공부를 조금 더 잘해준다면 정말 바랄 게 없겠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늘 조금만 더 조금 더 외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막상 원하는 것을 얻고도 만족함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지요. 왜요? 또 다른 부족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염려와 불만족의 굴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해답을 들려줍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편지를 쓸 당시 바울은 가장 좋은 환경에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은 단 한마디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도리어 끊임없이 쏟아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그 단어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과 평안입니다. 평강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감옥이라는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4장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세 가지 영적 스텝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로 염려를 물리쳤던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주범입니다. 염려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미리 걱정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염려를 붙잡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가라고 권면합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기도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염려를 믿음으로 바꾸는 통로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자녀 때문에 걱정이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가정과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염려를 품고 있는 사람은 무거워지지만 기도하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염려를 물리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십니다. 7절을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환경이 먼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의 평강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염려 대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8절 말씀처럼 기도하면서 참된 것을 찾아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경건한 것을 찾고 기도하면서 의로운 것을 찾고 기도하면서 사랑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할 때 염려는 점점 우리 곁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면 됩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배웠다는 겁니다. 자족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통하여 배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풍부할 때도 있었고 궁핍할 때도 있었습니다. 배부를 때도 있었고 굶주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환경에 따라 기쁨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만족은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명한 고백을 하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이든 성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능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겠습니까? 풍요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가난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참된 만족은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사람은 가진 것이 적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만족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 주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고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할 때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이 언제나 충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때 기쁨과 평안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18절에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고 외칩니다. 그는 같은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모든 것이 있다고 모든 것이 풍부하다고 외칠 수 있을까요? 그건 누군가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공급해 주었습니까?
바로 빌립보

0: 교회 성도들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풍부해서 잘 살아서 바울을 위하여 순교 예물을 보내준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들도 지독스러운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위하여 그들은 선교 헌금을 보낸 것입니다. 그것도 16절에 보면 두 번씩이나 보내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모은 선교 헌금을 바울에게 가져온 자가 있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목숨을 걸고 갖고 온 선교 헌금을 받고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외칩니다. 이 물질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물질은 정말 향기 나는 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향기 나는 예물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악취가 날 수도 있고 향기가 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향기 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치 있게 쓸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릴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보낸 예물을 받고서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확신 있게 선언하며 축복합니다.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자기 백성들의 삶에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워주시는 멋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조금만 더 가져야 행복하단다. 지금 형편으로는 기뻐할 수 없단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게 말씀하지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자족함을 배워라. 받은 것을 움켜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흘려보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염려보다 기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기보다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만족하며 자족하는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움켜진 것을 더 움키려고 욕심을 부리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될 것입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만족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늘의 평강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군포시 송부로 하나동산교회 김주영 목사였습니다. 위 미션이 부릅니다. 찬송가 331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7월 26일 주일에 함께한 새 아침입니다. 향기로운 나무에 찬송가 371장 구주여 광풍이 불어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CBS 라디오
2: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일은 한국 루터란 아워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앙 루터교회 최주훈 목사입니다.
1: 착하게 살면 손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번번이 밀려나고 교활하고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뭐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부정을 못 본 척하고 넘긴 사람들은 승진하고 또 원칙대로 또 본대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종종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또 회사에서 잘리는 장면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스물스물 이런 생각들이 막 올라와요. 두고 봐. 뿌린 대로 거둘까 해도 언젠가 천벌 받게 될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정작 그런 일이 종종 정작 잘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부정과 편법으로 배를 채운 사람은 여전히 웃고 있는데 정작 성실하게 살다가 당한 사람은 하늘만 쳐다보면서 가슴을 쥐어뜯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인간은 언제까지 저대로 그냥 두시렵니까?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교회력 복음서 말씀인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그 중에 가라지 비유라고 하는 이 본문이 바로 이 답답한 물음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 잘 아시죠? 한 농부가 좋은 씨를 밭에 뿌려놨는데 밤에 원수가 몰래 들어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사라집니다. 여기 가라지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 원문을 보면 일종의 독보리 종류의 그런 씨앗입니다. 이삭이 패기 전까지는 이 밀과 무

양이 너무 똑같아서 농부들도 전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잎도 똑같고 줄기도 똑같고 키도 똑같습니다. 평생 밭을 일군 농부조차도 자라날 때까지는 완전히 이삭이 익어서 고개를 숙이기 전까지는 그 구분이 어렵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이 가라지 나달이 익어서 밀하고 섞인 다음에 같이 빻아서 먹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환각, 구토, 심하면 혼수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가라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위험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면서 원수가 밤에 뿌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일들, 아주 흔히 볼 수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소장용 시비, 소장용 시비, 또 경계 다툼, 해고당한 일꾼의 양심, 앙심 같은 것들이 원한이 쌓이면은 그 앙심을 이런 식으로 표출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법에 아예 타인의 밀밭에 독보리를 뿌리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처벌한다라고 하는 조항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실 적에 지금 예수님 앞에는 그 앞에 갈릴리 사람들이 다 있는데요. 이 갈릴리 농부들이 아마 무릎을 쳤을 거예요. 아 그래, 저거 우리 마을에서도 있었던 일이지, 우리 동네에서 저 일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매일 겪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지금 들려주고 계십니다. 다시 비유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죠. 시간이 좀 지납니다. 얼마 지나서 밀과 가라지가 함께 이렇게 쭉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때 종들이 그것을 보고 달려와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가라지가 자라고 있어요. 가라지가 웬 말입니까? 우리는 좋은 씨앗만 뿌렸지 않습니까? 당장 저거 뽑아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종들의 마음이 사실 우리 마음과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악당들, 저 악한 놈들 지금 싹 뽑아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주인의 대답이 참 뜻밖이죠. 뭐라고 하나요? 마태복음 13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하노라. 그렇게 염려를 하고 이어지는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두라고 이 주인이 말을 합니다. 가만두라,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그 농법과 그리고 이 가라지와 밀이 자라는 것을 보면은 이 가라지 뿌리하고 밀이 함께 자라면서 모양도 비슷하지만 이 뿌리가 다 엉켜서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급하게 가라지 뽑으려고 들어갔다 가라지를 뽑으면 뭐까지 같이 뽑혀요? 밀까지 뽑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기다리라고 명령을 해요. 나중에 알곡이 완전히 익은 다음에 낫으로 베고 그 다음에 가라지부터 가려서 불에 던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좀 우리가 화가 좀 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뻔히 지금 눈에 보이는데 왜 저걸 놔두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문제를 우리에게 좀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걸 참 좋아합니다. 이분법 주로 아주 잘 가르죠. 그러면서 늘 하는 이야기는 나는 알곡, 저놈은 가라지. 항상 그런 식이에요. 나는 알고 저 사람은 가라지. 그러니 저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불 속에 던져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조용히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네 마음속에는 가라지 없어? 라고 말입니다. 러시아의 한 수용소 생존자가 이런 글을 남긴 게 있습니다. 나중에 노벨상을 받게 되는데요. 이 글로 수용소 군두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선과 악을 가르는 경계는 나라와 나라, 정당과 정당 사이에 그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 한복판을 가로질러 지나간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정치적 성향 또는 국적, 인종, 지역, 종교, 문화 이런 것들을 보고 선과 악을 가르는데 너무나도 쉽게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교회 일을 위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한 일이 또 누군가를 상처내고 벼랑 끝으로 밀어내기도 합니다. 남 일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밀과 가라지, 그 밀과 가라지를 한 몸에 동시에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밀인 동시에 가라지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만일 우리 모두의 죄가 낱낱이 드러난다면 떳떳이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지은 죄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즉결 처분을 하신다면 지금 우리 가운데 성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주님은 가라지가 보인다는 그 종들의 말에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추수 때까지 견디는 그 더딘 시간은 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고 우리의 변화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용서의 시간이고 돌이킬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추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다만 그 추수의 낫은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단단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는 마십시오. 주님께서 가만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값싼 무관심 정도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우리의 눈앞에서 부정부패, 악한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예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입을 다물고 모른 채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아닙니다. 악이 횡행하는데 침묵하고 중립을 지키는 것, 그것은 결국 악의 편에 서서 악과 함께 행동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가만두라는 것과 우리가 지금 맞서야 될 그런 명백한 불의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런 반문이 나올 법도 합니다. 아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속에서 보면 종들도 가라지가 자라는 것을 보고 두 눈으로 보았는데 그 가라지야말로 당장 뽑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들어가서 정교하게 잘라내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뽑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라지가 안 보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13장 29절에서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뿌리가 얽혀 있어서 가라지 뽑다가 지켜야 할 그 밀까지도 함께 뽑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 속에 밀과 가라지가 동시에 섞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안에도, 우리가 가라지라고 말하는 저 사람 안에도 실은 그 나쁜 행실과 그 사람 자체의 그 선이 미리 함께 섞여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통째로 뽑아버리게 되면 그 안에 자라고 있던 밀까지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 것은 이 하나입니다. 저 사람의 나쁜 행동에는 맞서라. 그러나 그 사람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끝난 인간으로 너 자신이 단정짓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처럼 이게 쉽지는 않죠. 나쁜 행동과 사람 자체를 갈라내는 일,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런데 이런 말 성경에는 나오지도 않고요. 사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니체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괴물과 함께 싸우다가 자기 자신이 괴물이 되는 것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해요. 불의와 싸우다가 어느 순간 나도 역시 괴물처럼 변하고 있는 것을 종종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모두에게 담겨 있는 위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악이 보이면 곧바로 처단하라 라고 하는 그런 깔끔한 공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요청합니다. 불의에는 맞서라. 그러나 싸우는 내내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라. 지금 네가 미워하는 것이 저 사람의 행동인가 아니면 저 사람 자체인가, 이 물음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가라지밭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정의의 예언자로 알려진

뭐 아모스나 미가 같은 예언자들이 외친 것도 바로 이런 것이지요. 저 죄인들, 저 악당들 확 쓸어버리라가 아니라 그 잘못을 멈춰라, 이 악한 구조를 바로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하는 그 외침을 목놓아 외쳤던 것이지요. 이쯤에서 또 누가 이렇게 물을지도 몰라요. 아니,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을 8번이나 하면서 급기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라고 하는 저주를 퍼부었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고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저주에 가까운 그 심판에 진노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핵심이 하나 한 가지 있습니다. 지옥의 심판의 권한과 참으라라고 하는 그 인내의 명령이 같은 한 분의 입에서 나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언제나 추수하시는 분 그분의 몫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함께 자라게 두라라고 하는 말씀을 밀이나 가라지든 결국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뜻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풀어주시면서 아주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단으로 묶여 불에 사르고 알곡은 곶간으로 거두어들인다라고 말입니다. 결산하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틈타서 저지른 작은 악행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결산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하나님은 악에 대한 결산뿐만 아니라 당신의 알곡을 단 한 톨도 잃지 않고 곧간에 거두어드리겠다고 하는 약속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의 말씀,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오늘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정직한 행동이 바로 그날 낱낱이 드러나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여기 함께 덧붙여져 있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마지막 때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는 추수의 주인이 되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러한 진실을 몸으로 살아낸 그 성경의 선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저는 그 대표적인 인물로 요셉을 한번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셉의 삶이야말로 정말 이 가라지밭에 뒤덮여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죠. 이 요셉을 시기해서 구덩이에 던진 형들이 주위에 있었고, 종으로 팔아넘긴 상인들, 억울하게 그를 감옥에 쳐넣은 모함까지, 요셉의 인생을 한번 잘 돌아보면 온통 독보리로 가득 찬 그런 뒤덮인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모든 것을 즉결 처분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성경에서는 그 원수 같던 형제들을 자기 앞에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동안 벼르고 벼른 그 낯을 내 손에 쥐고 즉결 처분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악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대목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요셉은 최종 심판이 자기의 몫이 아니고 그저 그 가라지밭 한 북판에서 묵묵히 알곡으로 익어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삶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익은 알곡이 결국 형들의 밥상까지 온 집안을 먹여 살리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저마다의 가라지밭이 있습니다. 나를 속인 사람, 나를 밀어낸 사람, 억울하게 나를 짓밟은 그런 순간과 그 기억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밭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이 밭 한가운데서 주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낯을 들지 말고 너 자신이 알곡으로 익어가라 라고 말입니다.
최종 심판은 우리보다 훨씬 공정하고

훨씬 신실하신 분의 손에 이미 들려 있으니 알곡으로 익어가면서 그때를 기다리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 설교를 다 끝내놓고 오늘 아침에 다시 이제 묵상을 하면서 보다가 올라오기 전에 로마서를 펼쳤어요. 로마서를 펼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 설교에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12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바로 우리가 원수를 악으로 갚지 않고 바로 선으로 이기며 알곡으로 이어가는 삶이 됩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실 기다리는 시간을 유독 싫어합니다. 우리는 몇 초 만에 누군가를 알곡이라고 확 추켜 세우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한마디만 듣고 또는 하나의 기사만 보고 누군가를 쉽게 가라지로 낙인 찍습니다.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손절이라고 하는 말 많이 쓰죠. 이 말이 유행하는 것도 아마 그런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판단이 빠를수록 우리는 똑똑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기다리면 아, 저 사람은 우유부단하다라고 하면서 핀잔을 던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주인은, 주님께서는 정반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 때가 될 때까지 천천히 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 지혜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가 사도서관을 읽었던 로마서의 말씀 8장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 기다림의 이름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온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우리의 삶의 자리도 이와 같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추수를 향해서 탄식하며 견디는 시간, 그러나 그 신음이 절대 헛되지 않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가라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이 말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했던 말이죠. 왜 저 악한 일을 한 저 악당은 저리도 떵떵거리면서 잘, 배두드리면서 잘 살고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죄 지은 사람이 그렇게 잘 사는 모습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이런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사도 바울은 징계 가운데서 던지는 것,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로마서 1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그대로 버려두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유기라고 그렇게 부르곤 하는데요, 악이 번성한 그 한가운데서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라고 착각하게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가 됩니다. 이 말을 거꾸로 바꿔놓으면 이런 말도 됩니다. 혹시라도 지금 죄를 지적받고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감시하는 감시 카메라가 아니라 우리의 병을 고치려고 하는 의사의 눈입니다. 의사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병과

우리의 죄를 들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은혜와 치유의 시작이지요. 의사에게 병을 들키는 것, 거기서부터 치유가 시작하듯 하나님께 들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은혜이고 그리고 치유의 시작이 됩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이 죄에 대해선 예민하고 선에 대해선 기쁨으로 용기를 내는 것,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바로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라고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늘의 알곡도 잃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의 눈과 손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치유하며 변화시켜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놓고 잠시 침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만물의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결산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한가운데서 알곡으로 익어가게 하시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의 중앙루터교회 최주훈 목사였습니다. 주일 순서는 한국 루터란 아워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3: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아침 강단이 방송됩니다. 아침 강단. 서울 구로구 궁동에 자리한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신성교회 정영호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함께 읽은 우리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0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이럴 때 싫어하죠. 통장 잔고가 0이 됐을 때 막막하죠. 또 스마트폰 배터리가 0%에 가까워지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또 우리의 체력이 0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또 우리의 희망이 0으로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 끝났다. 더 이상 방법은 없다. 아무것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0이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에게는 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경 속에 사람들이 0이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놓였을 때 그 순간은 모든 길이 막혀져 있는 0의 순간입니다. 또 이제 40년 광야의 길을 들어설 때 광야에는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없는 곳이죠. 공급이 끊긴 영의 순간과 마찬가지인 모습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의 눈에는 모든 소망이 끝난 것과 같은 영의 순간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모두가 다 영이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만나를 보내주시고, 바위에서

물이 솟게 하셔서 그 광야 세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님은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여인은 그야말로 인생의 바닥, 영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여인이 처한 영의 자리는 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 여인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슬픔만으로도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 슬픔을 추스를 틈도 없이 현실의 문제가 다가오는데, 남편이 남긴 것은 재산이 아니라 빚을 남겼어요. 근데 그 빚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지냐, 자신의 두 아들을 그 빚 때문에 누군가의 종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한순간 남편도 잃고 경제적으로도 무너지고 가정의 미래마저도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순간을 지금 이 여인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한 가지는 이 남편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우상을 섬기는 일이 가장 일반적이고 흔하던 그 북이스라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정말 극히 소수의 사람이었는데, 그 극히 소수의 그 사람이,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지금 죽음을 맞이했고, 그로 인하여 그 가정은 매우 심각한 어려움에 빠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고난은 없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찾아오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정에도 눈물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모든 우리의 인생 앞에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을 다 없애고, 그런 것들은 영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여인은 현실에 매우 어려운 고통의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로 찾아와서 그 엘리사 앞에서 부르짖어요. 그녀의 현실은 영이었지만 믿음까지 영이 되지는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의 사정을 들은 엘리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너 가지고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요. 사실 묻지 않아도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빚을 떠안았고 그 빚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기에 아들까지도 지금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있는 게 지금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질문에 이 여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대답하는 건 뭐냐면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저는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저는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를 보니 정말 우리의 자녀의 삶에 어떠한 희망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저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 주변을 돌아보고 관계를 둘러보니 참 막막하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우리도 그런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사의 질문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됩니다. 2절 말씀에서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엘리사가 이야기했죠. 무엇이 없느냐라고 묻지 않고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 한 그릇이면 충분하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기름 하나를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 한 병이 있다라고 하는 여인의 대답을 들은 엘리사가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나가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라고 이야기해요. 빌려와라, 조금 빌리지 말아라. 반대로 이야기하면 차트가 빌릴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와라 라고 하는 의미죠. 여러분, 가진 거는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빈 그릇을 많이 가져온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릇 빌려서 그 빈 그릇을 팔려고 하는 것도 아닐 텐데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아마 이 여인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거죠. 문제는 내가 가진 것이 얼마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내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놀라운 법칙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은 없는 것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를 바라보세요. 우리 사람은 이거 부족하다, 저거 부족하다, 부족한 거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내 손에 많이 쥐고 있느냐보다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것 쥐고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의 가정은 그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 두 아들이 동네를 다니면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고 그리고는 문을 닫고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한 병뿐이던 그 기름이 빈 그릇에 부을 때마다 하나가 채워지고 두 개가 채워지고 세 개가 채워지고 계속해서 채워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릇에 다 찬지라. 그리고는 이 여인이 아들한테 계속 그릇 가져와, 그릇 가져와, 그릇 가져와, 그릇을 가져오라고 또 이야기했는데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더 이상 그릇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기름이 그 순간 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더 이상 채울 수 있는 그릇이 없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순간 기름도 멈추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은 부족하지 않아요. 뭐가 부족해요? 우리의 준비가 부족한 거예요. 더 많이 준비했으면 다 채워졌겠죠. 어쨌든 우리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은 그

만큼 세워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준비보다 차고 넘치도록 후히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기적 후에 자신을 찾아온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 말씀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이 오늘의 위기를 넘기도록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도록 오늘 처한 그 위기를 넘겨주시죠. 또한 남은 것을 팔아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여정까지도 주님이 열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내일의 우리의 살아갈 길도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까지는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어디는 책임지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 인생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가부에게 임한 기적은 그저 기름이 많아졌다, 기름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채워졌다,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빈 그릇이 채워진 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기름 한 그릇은 사람 손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신이 처해 있는 문제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별 볼 일 없는 기름 한 그릇이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니까 지금 나의 문제 해결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길까지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작고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영역이 있다면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뭐 하나 작은 것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나의 삶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떠오른 영어 단어 세 가지가 있어요. Nothing, something, everything. Nothing은 아무것도 없다. Something은 무언가 있다. 그리고 everything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이 세 단어에 믿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더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과부의 눈에는 nothing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남편도 죽었습니다. 돈도 없고 빚만 떠안았어요. 이제 두 아들도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미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야기하죠.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녀의 말과는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nothing 속에서 something을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작은 그 something을 통해서 그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 그 가정에 처해 있는 오늘의 문제와 내일의 문제, 그 모든 에브리띵을 해결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름 한 그릇을 통해서 그 모든 그릇들을 채우시고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여 주시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nothing, 아무것도 없다며 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something,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름 한 그릇, 그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시작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everything,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생의 빈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더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여인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0이라고 느끼는, 제로라고 느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탄식하며 고백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something,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더라는 겁니다. 과부의 눈에 별 볼 일 없고 드러내기조차도 부끄러운 그 작은 하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충분히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으시죠. 기름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뭐 돌이 금이 되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지만 오히려 작다고 별 볼 일 없다고 나는 있는 것으로도 여기지 않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겨자씨와 같은 작은, 사람들 눈에, 다른 사람들 눈에 아, 저거 믿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여겨진다 하더라도 내 안에 그런 작은 믿음만 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부르기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작은 것을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과부를 살린 것은 기름 한 그릇이 아닙니다. 그 기름 한 그릇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그녀의 삶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의 앞으로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을 통하여 빚을 갚게 하시고 두 아들을 지켜주셨고 앞으로 살아갈 길까지 책임져 주셨죠. 이것이 에브리띵입니다. 에브리띵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믿음. 내 삶이 1부터 10까지 있다면 1부터 5까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나머지는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라 1부터 10까지 어느 하나 빠짐없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바라보며 거기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주신 something, 그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로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 우리의 삶에 everything,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우리의 삶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 결국 그냥 믿음대로 살라는 이야기구나 라며 뻔한 결론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당장 빚 때문에 두 아들을 빼앗길 절망 앞에 놓인 이 여인 앞에 뻔한 결론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이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이 아들들을 지켜내고 내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이 중요한데 그 상황에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

0: 말이 그릇 빌려라. 그릇에 기름 부어라. 여기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상황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이 여인은 그 일을 하더라는 거죠. 왜요? 분명히 결과가 보이기 때문에. 내가 빈 그릇 갖고 왔으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려고 하는구나. 그거를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결과를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말씀하시니 나는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작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부어봤더니 채워지고 또 부어봤더니 또 채워지고 그렇게 계속 붓고 붓고 붓고 하니 우리가 빌려온 모든 그릇이 채워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없는 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으로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은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기름 한 그릇이 있어요. 우리의 눈에는 있으나 마나 한 것처럼 보이는 작은 믿음.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그저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라도 하나님 부르짖는 그 기도의 한마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작은 결단. 여러분, 이 작은 믿음과 기도의 한마디와 그 작은 순종의 결단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nothing, 끝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something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여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everything,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이제 말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나에게 있는 그 기름 한 그릇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이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 받으시고 내 삶에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정말 이 신음과 같은 탄식과 같은 작은 이 한마디의 기도에도 주님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에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순종합니다. 나의 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 순종을 받아주셔서 내 삶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의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상 초월. 우리가 어떠한 일을 생각하든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에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작은 것으로 인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 그 신앙 지키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신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아침 강단. 지금까지 서울 구로구 궁동에 자리한 기독교대한선결교회 신성교회 정영호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2616-1142번, 2616-1142번 신성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CBS
1: 당신 곁에 CBS 라디오
2: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1: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복음의 메아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복음의 메아리. 이 시간 말씀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입니다.
1: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2: 할렐루야. 오늘은 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진리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율법을 지키기에 무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 집에 짐승들이 주인의 죄 때문에 피를 흘려 수없이 죽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입히셨습니다. 그때로부터 피의 제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주인의 제사

때문에 죄 없는 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권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율법의 시대요, 신약시대는 은혜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됩니다.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함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은혜 중심의 신앙, 그리고 절대긍정 절대감사의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의 문제는 뭐였냐면,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율법도 지키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는데,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면서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이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한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말씀 공부합니다. 6절과 7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유력하다나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들 만납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되는 지도자들이 예수님 형제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요한이었는데, 가서 본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보고를 받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일을 맡겨서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런 인정함을 받았어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사도 바울은 이방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베드로를 택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하신 것이고, 사도 바울을 택하신 것은 이제 유대인의 국경을 뛰어넘어 온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 바울을 택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한 대표적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 주인공이 베드로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주인공입니다. 누가 주인공이에요? 베드로. 각본은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감독이시고 이제 하나님이 1막에 등장인물을 여러 사람 내세우셨는데 그중에 베드로를 주인공으로 세우셔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로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장면이 1장부터 12장 안에 나옵니다. 특별히 성령 받고 나서 2장에 나와서 말씀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다 침례를 받았고 5,000명, 수만 명.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 그 주인공이 베드로였고, 13장부터 2막이 펼쳐집니다. 1막의 주인공은 베드로고 2막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입니다.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과 로마 여행을 통해서, 로마 선교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할 때 사도들의 행전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사도 행전인데, 전반부는 베드로가, 후반부는

사도 바울이 귀한 사명을 감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전반부가 누구라고요? 후반부는요? 바울, 사도 바울.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아, 사도행전 베드로 바울. 그렇게 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일을 맡기셨는데 베드로는 유대인들, 바울은 이방인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를 냈는데 이방인들이 그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한테 당신도 할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본인에게 맡겨진 사명을 저들에게 전달하였고 저들도 그걸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0절 다 같이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예루살렘이 상습적으로 그 기근이 심한 지역이었어요. 기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가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 맡겨서 하면 열심히 하시오. 근데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는데 우리 예루살렘에 이런 기근이 자주 있어서 많은 굶주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으니 기억하고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초대교회에서 가장 힘쓴 사역은 구제입니다. 구제. 교회 내에서는 구제, 교회 밖으로는 선교. 두 가지입니다. 구제와 선교. 이 두 축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하셔야죠. 할렐루야. 2000년 전의 교회와 오늘날 교회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가끔 이제 게시판에 어려우니까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편지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개인적으로 다 도와드려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렇게 못해드리는 이유는 우리에게 모든 부서 기관이 있어서 그러한 일을 하고 제가 일일이 제게 오는 분한테 다 그 만나서 상담하고 구제하는 일을 하다가는 제 사역을 못하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저는 말씀 전하는 일을 전무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 일을 다 맡아서 이 교회 내 구제하는 일 또 교회가 복음 전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한 일을 장로님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교구장들이 발 뻗고 나서서 구제를 통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에 갑시다, 잠깐만. 교우장님들이 앞장서서 지구역장들의 말을 그 요청사항을 듣고 힘껏 어려움을 도와주는 사역을 잘 펼쳐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직접 나서서 도와드리지 못하는 건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육자님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여러분을 섬기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정말 힘들고 오늘 있을 때 교구장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출산 장려 캠페인을 벌이면서 아주 생활이 어려워서 아이를 낳아도 기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드려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혼자 계산해봤더니 우유 기저귀 값을 한 달에 10만 원씩 도와드려도 1,000명이면 1억이고 2,000명이면 2억이고 3,000명이면 3억이고요 1년이면 36억이고 금액이 좀 많더라고요. 많은데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것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이만 많이 낳으십시오. 할렐루야. 사랑과 나눔 실천은 초대교회부터 내려온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초대의 교부인 터툴리아는 말합니다. 적들이 보기에 우리의 특징은 바로 힘없는 자들을 돌보며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다. 철학자 마크 넬슨이 말합니다. 예수가 의학과 궁휼의 미칭향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답하겠다. 외로운 사람들의 지적인 복지를 위한 희생적 기관, 학교, 병원, 호스피스 그리고 평생 보답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한 고아원 등을 볼 때마다 그 뿌리가 예수의

운동에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랑의 섬김 실천을 통하여 사회를 아름답게 하고 많은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안디옥 사건을 이제 설명합니다. 11절 이하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무슨 말인고 하니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 교회가 최초의 교회에서인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 성도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 그 요즘 말하면 목사님이 보낸 사람들이 도착한다고 말하니까 얼른 자리를 피했어요. 왜?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는다고 비난을 받을까 봐.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일반 식당에 가서 유대인들이 식사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피를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고기에서 피를 다 빼내서 피 없는 고기를 먹어요. 코셔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하고 먹다 보면 그런 그 음식적으로 금한 것을 알게 모르게 먹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걸 금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한 것 같고도 비난을 받은 장면이 사도행전 11장 1절로 3절에 나오는데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에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철저히 율법주의적이었냐 하면은 그 율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 중에 음식 중에 먹지 말라는 것까지도 철저히 저들이 따져서 그래서 이방인들과 밥을 먹거나 하면은 식사를 나누거나 하면 비판을 했어요. 그 레위기 또 신명기 가보면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되새김을 하지 못하는 그 짐승 돼지는 먹지 못한다. 소고기 양고기는 먹되 돼지고기 먹지 말라. 이 더운 여름에 삼겹살 먹어야 되는데 무슨 소린가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아직도 유대인들은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그리고 이제 생선도 비늘 없는 생선 안 먹어요. 야, 이게 또 여름에 장어 구이가 맛있는데 이거 다 그래. 구약적으로 율법적으로 보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하고 뭐든지 먹을 수가 있죠. 뭐든지 먹을 수가 있어요. 그걸 구약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걸 안 먹어요. 유대인들이 그 유태영 박사님이 히브리 가갖고 공부를 하는데 논두렁에서 장어가 그렇게 많이 잡힌대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부정한 동물이라고 다 밭에 쏟아 버린대요. 그러면 유태영 박사 버리지 말라고 내가 따로 버리겠다고 집에 와서 다 구워 먹고 튀겨 먹고 삶아 먹고. 나중에 유대인들 알고 야만이 났다고요. 먹는 것을 갖고 이렇게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든지 간에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꺼리낌 있을 때는 먹으면 안 돼요. 꺼리낌 있을 때는 먹으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아 이거 참 먹어도 될까? 저 제사상에 올라간 떡이라는데 먹어도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 먹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음식은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건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갖고 이제 유대인들이 그 율법주의자들이 비판했어요. 너 왜 이방인들하고 먹냐? 13절이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비판했어요. 굉장히 율법적으로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에 서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어져요. 왜? 나도 문제가 많고 실수가 많고 잘못이 많은 사람이 자꾸 당신 이거 문제야, 이거 문제야, 이거 문제라고. 그런데 가만 보세요. 이거 문제라고 손가락질하는 동안 세 개는 날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문제가 세 배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건 너 하지만 셋은 바로 내 자신이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는 남 탓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탓으로 알고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사는 것이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냥 너도 나도 손에 돈을 들고 막 잘못한 사람 돈을 던질려는 이런 모습으로 살지 말라. 똑같은 죄인들인지 뭘 돈을 들어 던질라고.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 다 죄인이니까. 다 부끄러운 모습 갖고 있으니까요. 성격이 못된 분들 많잖아요. 내 손 들어보라고 하지 않지만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돼도 막 열받아갖고 소리 지르고 막 싸우고. 운전할 때 보면 그 성격이 그대로 운전 나오는 분이 있어요. 막 차를 중간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고함을 치고. 알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남한테 소리 지르고 있어요. 경찰에서 보더니 당신이 잘못 끼어들어갖고 받은 건데 왜 저 사람한테 그러냐고. 그리고 경찰 불렀다가 오히려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보고서 써. 근데 그 경찰로 이거 전까지는 막 소리를 막 지르니까 그냥 뒤 운전하는 그냥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누가 와서 집사님 웬일이세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조심하셔야 돼. 늘 온유와 겸손을 옷 입으시길 바랍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노라. 아, 베드로 사도 당신도 때때로 이방인들처럼 살면서 왜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율법을 따라고 하는 것처럼 이중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책만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대표되는 지도자였지만은 사람들을 의식했어요.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하면 어떡할까. 근데 물론 사람들에게 말 듣는 것은 주의해야 됩니다.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 말씀입니다. 현대교회는 시끄러운 의견을 내는 압력자들이 많이 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복종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반대한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그들을 반대해야 된다. 교회에서 이렇게 말이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너무 영향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렇게 우리 삶 속에 잘 지키지가 못합니다.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뭐라 그럴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바른 일을 할 때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그것에 개의치 말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부끄러운 모습을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고 하면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저를 잘 아는 장로님이 오셔서 저는 하나님이 필리핀에 가서 불쌍한 아이들을 돌보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년 12달 중에 거의 11달을 필리핀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해요. 주변에 그를 알던 분들 말합니다. 아, 당신 사업 잘하다가 돈 많이 벌고 말년에 뭐 하는 거냐고. 노년을 편안하게 지나지 그 필리핀 시골에 들어가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애들 더럽고 냄새나는 애들하고 뭐 하고 있느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본인들은 못하면서 남 하는 것 갖고 뭐라 그런다니까. 그때 그런 말 듣고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께 받은 뜻으로 알고 그 길을

0: 가면 그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서는 떳떳해야 되고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때로 우리를 하는 일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돌을 들어 던질 때가 있어도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흔들리거나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15절 16절은 의롭게 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15절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가져다주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는 길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돌보고 병든 사람 가서 기도해 주고 위로하고 상당한 집 가서 울어주고 예배드려주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 먹을 것이 없는 집에 우리 집에 있는 쌀 포다가 갖다 나눠주고 라면 몇 박스 갖다 주면서 기도해 주고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바뀌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도와줘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눠주는 것입니다. 물질의 나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처받은 분들을 가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고 교회 부흥의 비결인 것입니다. 나 혼자만 나는 너무나 가진 것이 많아 너무나 복을 많이 받았어 그렇고 끝나면 안 돼요. 그럼 물으실 겁니다. 그 복을 갖고 어떻게 할 건데 오늘 내가 널 부르면 어떻게 할 거냐. 성경 있잖아요. 막 너무나 농사가 잘 돼가지고 야 창고를 더 늘려줘라 야 다 쌓아라 더 쌓아라 막 창고를 막 늘려줘갖고 막 쌓는데 이제 그만하고 올라오시오. 그날 올라가 버렸어요 천국에. 그러니까 창고 쌓아서 여러 개 쌓아놓고 써보지도 못하고 곡간을 풀어서 나눠줘야지 하늘나라 갈 때 더 상급이 많지. 할렐루야. 여러분 가진 것을 아낌없이 어려운 사람이 나눠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복이 많은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한 그 사랑의 정성이 우리 주님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가정생활 자녀 범사에 큰 축복으로 다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돌려줄 것이라. 후회되어 흔들어 넘치가여 돌려줄 것이라. 그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율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사랑의 섬김을 소외되고 병들고 문제고 어렵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타내고 행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보내드린 복음의 메아리. 지금까지 말씀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였습니다.
2: CBS
3: 1954년 전쟁 후 이 땅에 피폐한 영혼들을 위해 설립된 CBS 기독교 방송은 지난 70여 년간 방송을 통해

0: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살리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필요한 이 시대, GBS는 다양한 사역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G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0: 믿음 위에 서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동문교회 손세용 목사의 설교입니다.
1: 오늘은 로마서 제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살해하고 학대한 전범들을 찾아내는 단체의 소장을 지냈던 사이먼 비젠탈이 자기가 썼던 책 해바라기에서 용서란 공평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가 강제 수용소의 극한 상황에서 목숨을 연명하던 어느 날 독일군 부상병들을 치료하는 병원에서 청소하게 되었는데 그때 간호사가 그를 주간은 22살 난 나치 친위대원 어느 그 병사의 침대로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병사는 비젠탈의 손을 꽉 잡더니 이 이야기를 꼭 해야만 한다면서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러시아 한 마을에서 전투하다가 200여 명의 유대인들을 잡아다 한 집에 몰아넣고는 휘발유를 뿌리고는 수류탄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자 상관은 창문으로 빠져나오는 사람들을 사살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이 병사는 2층 창문 뒤쪽에 한 유대인 부부가 아이를 안고서 어쩔 줄 몰라 하더니 아이의 눈을 가리고 뛰어내린 것이었습니다. 병사가 말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쐈어요. 오 하나님 맙소사.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일이 나에게 망령처럼 나타나곤 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그는 계속 말하기를 난 내가 한 일이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나는 어떤 유대인에게 이 얘기를 하고 용서를 얻기를 바라왔습니다. 나는 내가 너무나 엄청난 것을 요구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당신의 용서를 얻지 못하고는 평화롭게 죽을 수가 없습니다. 침묵이 흐르면서 이 두 이방인은 용서의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비젠탈은 말합니다. 나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군인을 바라본 뒤 한마디 말도 없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군인은 용서받지 못한 채 죽어갔습니다. 비젠탈은 그 책의 끝부분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입장이라고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코 대답하기 쉬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와 심판의 문제는 인류 역사 이래 계속 논의되었던 문제이고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남이 알든 모르든 너무나 끔찍한 고통을 당했기에 용서하지 못하고 한과 분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당하지 않은 자가 쉽게 용서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은혜와 긍휼로 사죄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2차 대전 종전된 후에 연합군이 독일의 유대인 포로 수용소를 점령하고 들어갔을 때입니다. 유대인 수용소를 돌아보고 또 독가스로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독가스 시를 보고 나오던 한 연합군 병사가 이런 외마디를 외쳤다고 합니다. 이곳이 지옥이다. This is hell. 이 연합군 병사가 지는 비명이 전 세계 뉴스로 보도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인 수용소를 몇 군데 더 돌아보고 나오다가 그 입에 또 다른 한마디가 튀쳐나왔습니다. 그 말은 이것은 믿을 수가 없다. This is unbelievable. 이라는 이 말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한쪽 벽을 가리키며 외치는 소리치기에 그의 손이 가리치는 벽을 바라봤더니 여러 가지 낙서가 휘갈겨져 쓰여 있는데 그 낙서 가운데 두 개의 문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이라는 말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라는 두 개의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 두 개의 문장을 보고서 이 병사는 이것은 믿을 수가 없다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참으로 지옥과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런 참혹한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2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악에게 진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첫째는 악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악마의 역사가 있어서 악마가 인간을 시험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어 사기 제자로 삼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해서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이 악마의 계획 중에 가장 성공적인 것은 악의 존재를 믿지 않게 하거나 악을 미화하여 악이 아닌 것처럼 꾸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마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게 하고 죄를 짓고 있어도 죄가 아니라고 변명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이것은 죄가 아니다고 해서 거듭 악을 행하게 하는 것이 악마의 의도입니다. 오늘의 동성연애나 혼외정사 혹은 테러나 전쟁 같은 것은 명백한 죄요 악임에도 어떤 사람은 이것을 호도하여 죄가 아니고 악이 아니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미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는 괜찮고 이런 경우는 도리어 선이라고 하면서 내가 잘못한 것까지도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고 사회에 떠넘기면서 내가 악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혹은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변명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악마는 쾌재를 부르길 것입니다. 다음 둘째, 악을 두려워하여 악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악마는 사람을 낙심하게 하고 두렵게 해서 선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마저 의심하게 해서 본래 가졌던 선한 마음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이럴 때 악마는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자신은 악마에게 지고 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실망은 금물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믿는 신앙적 세계관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평생 내가 고통을 느낄지라도 내 할 본분은 다 해야만 됩니다. 어떤 처지에도 내 마음은 고요하고 내가 지녀야 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2차 대전이 시작됐을 때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뿐이다. 우리가 두려워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가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악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 셋째는 악한 일이나 악한 사람으로 인해 나도 함께 악해지는 것입니다. 악마는 인간에게 악한 것을 보여주고 악을 체험하도록 해서 그 사람도 악하게 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록 악한 세상에 살더라도 자신도 함께 악해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미움을 당할지라도 나도 함께 미워하는 마음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가 어두워져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캄캄한 세상에 살아도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악한 세상에서도 내 마음 평안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악과 대항해서 싸운다고 함께 악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악에게 지고 마는 것입니다.
악마는 모든 악한 불이

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악해지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고로 환경이야 거꾸로 가든 말든 우리는 선과 의를 지켜나가야만 되겠습니다. 미국의 버캠 행엠이라는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미국 사회 만연해 있는 사회학에 대해서 톤을 높일 때가 있었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교인들의 표정에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고 그는 말합니다. 미국에는 낙태 찬성론자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 낙태는 살인입니다. 믿는 사람이 낙태를 지지하는 것은 하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교했다고 합니다. 그저 이때 청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는데 그때 언뜻 저들의 표정을 살펴보니 그 얼굴에 살기를 느끼겠다는 것입니다. 낙태를 찬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가득한 것을 청중들의 얼굴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사회정의를 위해 죄악을 비판하는 것은 좋지만 이 때문에 분노와 증오를 품게 된다면 이것까지도 악에게 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째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더 큰 악으로 갚으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는 방망이 가는 홍두깨라는 속담처럼 내가 당한 것보다 더 큰 악으로 되돌려주려는 이런 이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악을 악으로 갚게 되면 저쪽에서는 또 더 큰 악으로 되갚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악순환이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싸움도 그칠 줄 모르는 피해 보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를린이 분단되어 동독은 공산치하에 서독은 자유진흥이 있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일단은 동베를린 사람들이 한 트럭의 쓰레기를 더미를 서베를린 진영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때 그러자 서베를린 사람들은 쓰레기를 주워 모아 트럭에 실어 다시 동쪽으로 내버릴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식으로 일이 처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새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저들은 도리어 덤프트럭 한 대 통조림과 쉽게 부패하지 않는 식량을 가득 채워서 동독 쪽으로 가서 그것을 산뜻하게 쌓아놓은 다음 그 옆에 이런 표지판을 하나 세워놓았다고 합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준다. 이건 정말 멋진 설교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내면적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 때만 다른 사람들의 열매를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20절에 말씀하면서 원수가 내게 베푼 대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응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둘째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여기 할 수 있거든이라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과 평화를 이룬 일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과 평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인간관계에서 아무리 평화하려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는 인간의 노력만은 이루어지지 않음을 인정하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죽기까지 낮아지셨던 그 겸손과 희생을 통해서만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15절과 16절 말씀해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제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고려대에 총장을 지내신 홍일식 박사가 미국에 갔었는데 그때 어느 한국인 식당에 손님이 많은 것을 보고는 주인에게 장사가 잘 되지요 라고 이렇게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저 주인이 그 말을 듣고도 어두운 표정으로 아, 장사가 잘 되면 뭐합니까? 라면서 그저 흑인 불량배들이 이틀이 멀다고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돈을 빼앗아간다면서 한숨을 짓더랍니다. 홍일식 박사는 주인에게 한 가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특별한 날을 하루 정해놓고 노 부모를 모시고 오는 흑인에게는 원하는 만큼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한국의 오랜 전통임을 알려주라고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죄는 무리하고 거칠게 살아가고 있는 흑인들에게 그런 방법이 통할 리가 없다고 시큰둥했습니다. 그런데 흑인들의 횡포가 날로 심해지자 죄는 그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홍 박사의 제안을 실행해 보았습니다. 포스터를 붙이고 광고를 내어서 널리 그 행사를 홍보하자 행사 당일이자 정말 식당하는 노부모를 모시고 온 흑인들로 가득 찼고 주인은 약속대로 무료로 음식을 저들에게 마음껏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다음 흑인들의 행패가 사라진 것은 물론이고 다른 동네 흑인들이 와서 행패를 부리기라도 할라치면 그 지역 흑인들이 달려와서 보호해 주기까지 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셋째, 도리어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에도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축복한다는 말의 헬라어 율로게이테라는 말의 원형은 율로게오인데 이 말의 뜻은 좋게 말한다, 칭찬한다는 뜻으로서 이 말은 하나님께 쓰여지면 찬양한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 신자들에게 이 말씀이 쓰여질 때는 복을 주신다는 뜻으로 이제 해석되어지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말이 이제 할 때 사용되면 축복한다는 뜻으로서 원수에 대해서도 좋게 말하고 축복해 주는 것이 이 말의 뜻입니다. 어떤 이는 원수로의 복을 비는 것을 아주 실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서 그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 말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들의 평안을 빌 때 복받을 만한 자에게 비는 것이 내게 더 유익한 것이냐 복받지 못할 자에게 비는 것이 내게 더 유익하시냐고 묻습니다. 복받을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은 그 사람이 그대로 받아버리기 때문에 내게 아무리 남는 것이 없는데 근데 복받지 못할 악한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내게 되돌아오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고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합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말인데 평안을 받을만 하지 못한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복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고정원 씨는 2003년도 무고한 시민 21명을 살해했던 그 유영철에게 어머니, 아내, 5대 독자까지 잃고 자살을 생각하며 잠도 이루지 못하다가 가해자를 용서해야만 자신이 피해망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유영철을 면회해서 영치금을 주며 도리어 용서를 구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때부터 그는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게 원수를 갚기 위해 덫을 놓고 가진 방법을 써보지만 그렇게 하면 마지막에 그것이 자신에게 돌아와서 결국 내가 당하게 되고 맙니다. 가만히 보면 못된 사람 버릇 고치려다가 내 자신이 더 나빠지는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을 바로잡고 정의를 위한다고 하다가 도리어 자기가 더 극단의 악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잠언서에서 인용되었는데 잠언 25장 21절로 22절 말씀 보면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오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숯불이란 회개와 부끄러움의 가책으로 타는 고통을 뜻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후회와 부끄러움으로 그 가책으로 타는 고통으로서 숯불을 쌓는다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서 은혜를 베품으로

원수가 자기 행동에 대한 후회와 부끄러움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죄악에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는 사람이 다급하게 찾아와서 돈을 구워달라 하면서 사정하게 거절할 수가 없어서 다른에게 돈을 빌려다 구워주었다 봅니다. 3일 후에는 꼭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서너 달이 지나도록 돈을 갚기는커녕 찾아오지도 않더랍니다. 매달 꼬박꼬박 이자를 물어줄 때마다 속이 상해서 기도도 나오지 않고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보니 그 사람 빚더미에 올라앉아 밥도 못 먹고 있더랍니다. 너무나 불쌍해서 쌀 한 가마니를 사주고 얼마간의 돈을 주자 그 사람은 차라리 죽으라고 하는 것이 마음 편하지 이것은 더 견딜 수가 없다면서 어쩔 줄 모르더랍니다. 그러자 아닙니다. 전에 진 빚은 잊어버리십시오. 저도 잊어버리는 표로 이렇게 하니 절대로 갚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나오는데 그렇게 마음이 홀가분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충격을 가한 팔레스타인 테러범을 추적하다가 마침내 그 테러범과 화해에 이른 유대계 미국인 여성의 수기 복수 희망의 스토리라는 그 책이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전직 워싱턴 포스트 기자였던 로라 블루멘펠트는 1986년 아버지와 함께 이스라엘 방문했다가 그 관광하던 중에 아버지가 그만 팔레스타인 테러범의 총탄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그녀는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이때 결심했습니다. 히브리어와 아랍어에 능통한 그녀는 워싱턴 포스트 기자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근무를 자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법원 기록들을 뒤져서 12년 만에 범인을 찾아내고 말았습니다. 테러범은 오마르 하티브로서 25년 형을 벗고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하는 중이었습니다. 복수심에 불탔던 그녀는 피해자의 딸이란 사실을 숨기고 범인과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내렸던 결론은 복수는 동물적인 본능이라는 사실을 그는 스스로 깨닫습니다. 물리적인 복수보다는 범인으로 하여금 자기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복수라는 결론을 그는 얻게 됩니다. 그 이후 그녀는 아버지를 쏜 범인의 가석방을 위해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테러범의 집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는 그의 가족들과 뜨거운 포옹을 나눴습니다. 그녀는 말하기를 테러범에 대한 진정한 복수는 용서와 화해란 사실을 깨달았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난 5년 전에 제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를 위해서 교회에 나갔더니 교회 마당에 새로 구입한 스타리아 승합차가 방화범에 의해서 그만 불타버려서 경찰과 소방대원이 이제 달려와서 불 끄고 있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그날 낮에 범인이 잡혔는데 이 범인은 교도소에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살아가기가 힘드니까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려고 그날 밤에 제가 사는 도시에 세 군데나 다니면서 불을 질렀습니다.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자 처음엔 제 마음에 불편했습니다. 왜 하필 교회 차량을 불을 질렀을까? 그 사람 지금 어떤 상태일까 고민하다가 그 사람 한번 면회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그 사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며 돈을 보태주셔서 그 돈을 가지고 경찰서 유치장에 찾아갔습니다. 어쩌다 그랬냐고 말을 꺼내고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구치소에 가게 되면 그 목사님을 만나라고 당부하고 어려우면 교회에 연락하라고 이제 전화번호도 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영치금을 전해주고 왔습니다.

0: 어떤 이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그런다고 그 사람이 변화가 있느냐고 말하지만 그가 어떨지라도 교회로서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였다고 저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친한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자 궁금한 일이 생각나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참 오랜만일세. 근데 자네하고 가까이 지냈던 그 친구하고 심하게 싸웠다던데 화해를 했는가? 아니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아 내가 왜 그 친구와 화해를 해야 돼? 그 친구는 매우 나쁜 사람이니 단단히 대가를 받아야만 돼. 난 도저히 그 친구를 용서할 수가 없으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자네 앞으로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먼.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그 친구에게 조용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한 번도 잘못한 일이 없었는지 생각해 보게. 분명 자네 허물과 잘못을 누군가 용서해 주었을 텐데, 자네는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없다면,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용서받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 아니겠는가? 이 말을 듣고 그 친구는 잘못을 뉘우치고 그 친구를 용서하더라고 합니다. 나 자신부터 용서가 절실히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고 화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지 않도록 피신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오히려 그 천사와 같은 얼굴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힘과 그 용기와 그 사랑으로 그에게 승리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요, 이거 주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 다시 내게로 돌아오지만, 선으로 악을 갚으면 하나님께 모든 걸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모든 건 내가 다 처리해야만 한다고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개입하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실 기회를 드려야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선악과 있는 모든 걸 판단하시고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아멘.
1: 믿음 위에 서서. 지금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동문교회 손세용 목사의 말씀이었습니다. 믿음 위에 서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4: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장희관의

0: 지금 자연은
1: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크기와 울림은 어느 매미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수컷은 배를 수축할 때 쓰 하는 소리를 내고 이어 배를 이완하면서 름 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동작이 매우 빠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듣는 쓰름 쓰름이라는 독특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노래는 숲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차며 암컷에게 자신의 존재와 건강 상태를 알리는 중요한 사랑의 신호가 됩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영락의 강단. 서울시 중구 저동 영락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영락의 강단. 이 시간 말씀의 김운성 목사입니다.
1: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2: 세례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통회, 자복, 회개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깨끗이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구원의 감격 가운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드리는 기도, 그게 주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사람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주기도는 아무나 그저 입을 열어서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드리는 기도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실제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말하고 산상수훈을 들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그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산상수훈은 제자들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도를 가르친 것이 산상수훈인데, 이 산상수훈의 한복판 6장에 이 주기도문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살아야 될지 그걸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도가 담겨 있는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주기도문으로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한 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기도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리고 제자답게 살도록 우리 마음을 격려해 주는 기도, 그게 바로 주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는 결국 주님, 당신의 제자인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두어 주 동안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기도는 많이 하는데 아쉬운 것은 기도만 했을 뿐 기도한 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아쉬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나라가 임하시고 하늘에서처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안타깝게 여긴 바가 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께서는 기도도 그렇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시고 또 그 기도한 대로 살려고 애쓰심으로 주님의 제자로 성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꼭 거기 첨언해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 제가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노력을 많이 하려고 각오가 돼 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꼭 해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저의 모든 노력을 기울일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약속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그게 약속이 아니라고 하느냐, 그 이유는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정성을 다해도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법을 고치고 제도를 만들고 노력한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울 수 있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하시나?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내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을 내가 방치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지 우리 힘으로 세우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의 알량한 노력과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해드릴게요 라고 약속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여러분 마음에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겠죠. 아니 뭐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라면 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나?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어느 가정에 아빠가 집에다 뭘 하나 만들기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재료도 가져왔고 연장, 그 도구통을 다 가져와가지고 그걸 자르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면서 지금 뭘 만들고 있어요. 그럼 그 집에 한 너댓 살짜리 꼬마가 있는데 이 꼬마가 그거 할 수 있을까요? 꼬마는 할 줄을 몰라요. 그러나 이 꼬마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와, 우리 아빠가 최고야. 우리 아빠 멋지네. 아빠 잘해. 응원할게. 이거는 꼬마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그거를 관철할 수 있어서 약속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우리 마음을 거기다 얹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되도록 바랍니다. 제 인생도 거기다 쏟아 넣겠습니다. 저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박수를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푹 놓고 자는 거예요. 이 영락교회라는 무거운 공동체를 위임받은 사람이 접니다. 저 그 목사 위임식 하면 이 교회를 그대에게 위임하노라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영락교회 깔려 죽죠.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제가요 밤에 잠 잘 자요. 토실토실하게. 아니 어떻게 잘 수 있지.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건데. 여러분 영락교회를 우리 한경진 목사님과 그 성도들이 세웠다고 우리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안심하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내 마음을 거기 얻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 꼬마가 좋아서 깡총깡총 뛰면서 우리 아빠 멋져 막 이러면 걔가 도와주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아빠는 일하면서 땀을 닦으면서 그 아이를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냥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가 계속 드린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다음 기도 하나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1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이런 기도를 왜 하게 하셨을까요? 그 두 말할 것도 없이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식사하실 때 이렇게 먹어도 되나 그러면서 죄책감을 가진다던가 그럴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 주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러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 양식 속에는 그 외에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제반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식주가 다 필요하고 우리를 사랑해 줄 사람, 우리가 사랑할 사람, 뭐 여러 가지 우리의 일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그걸 다 모아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하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일용할 양식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냐? 그래서 그 양식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이 기도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걸 얻어내기 위한 때를 쓰는 아이와 같이 칭얼거리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아주 숭고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인 것이에요. 이 속에 담겨있는 고백은 이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께서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를 삼은 암흑의 아버지의 아들, 딸입니다. 저는 아버지 없이는 못 삽니다. 오늘까지 먹이고 입히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저의 남은 생명도 아버지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그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이 탁 붙어있는 관계를 예를 들 때 가장 적나라한 거는 탯줄로 연결된 그 태아와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엄마가 없으면 아기도 없는데 엄마와 아기는 탯줄로 연결돼서 하나로 숨쉬고 하나로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엄마와 같다면 우리는 거기 탯줄로 연결된 태아와 같은 그런 존재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저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연결돼서 하나님 없이는 저는 못 삽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짧은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절실하게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연결된 존재임을 깨달아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마 이 기도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드시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드리는 기도와 이게 영 다른 것 같거든요. 우린 평소에 입에 붙어 있어요. 어떻게 하죠? 풍성하게 달라고 그래요. 막 충만하게 달라고 그래요. 싸울 곳이 없도록 달라고 그래요. 참 욕심도 많아 우리는요. 근데 예수님은 달랑 일용할 양

양식을 구하게 하시니까 아휴, 만약에 누가 우리에게 요만큼 한 줌 주면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아니면 불안할까요? 요거 먹고 내일은 어떡하지? 우리는 요 한 줌 양식으로 감사를 느끼기는커녕 불안을 더 크게 느낄 거예요. 우리 원래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만 구하게 하시니 그럼 왜 그렇게 구하게 하실까요? 조금 전에도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구하게 하신 이유는 두 가지 존재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루살이입니다. 하루살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데 영원이라는 개념 자체를 우린 이해 못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끝이 없이 이어지는 거, 무한한 거 뭐 이렇게 생각하지. 여러분, 영원의 차원, 영원의 깊이, 그 영원의 질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어요. 영원을 이해 못합니다. 영원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그 반대를 이해하는 게 훨씬 도움돼요. 그 반대는 뭐냐 하면 영원하지 않은 걸 생각하면 돼요. 그게 우리 자신이죠 뭐. 여러분, 우리 자신은 아까 하루살이와 같다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시간에 곧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영원하기는커녕 내일도 장담할 수 없어요. 내일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개념일 뿐이지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시간이고 우리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면 또 오늘이라는 이름으로 그 시간을 받아 누리는 것뿐이지 내일조차 우리 것이 아닌 연약한 하루살이 같은 인생에게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뭘 차고 넘치게 이런 걸 구하겠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죠. 농사 짓는 농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농사를 잘해서 수확이 엄청날 때 혼자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야, 수확이 많구나. 그러면 창고가 부족하겠네. 창고를 크게 늘려 지어서 거기다 가득가득이 쌓아야 되겠어.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내 영혼이 여러 해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될 거야.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 농부가 아주 훌륭합니다. 농사도 잘하는 비법을 가지고 있고 또 계획성도 있는 것 같고 이 사람 괜찮은 농부예요. 그의 계획이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입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걸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만 하면서도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야, 내가 이제는 거부가 돼가지고 즐길 일만 남았구나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는 겁니까? 20절 우리 화면에서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무리 너의 계획대로 그렇게 해도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찾아가면 그 쌓은 게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만 허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을 잘 살면 성공하는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할 것은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적 특징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로부터 나오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아까 그 태아와 엄마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어 만드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생명을 가지고 사는 한 하나님은 오늘 필요한 걸 꼭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용할 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아주 가까운 연결, 뗄 수 없는 연결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성경에서 저는 만나라고 생각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광야에 사는데 광야에서 그들이 매일같이 받아서 먹은 게 만나 아니었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뭐 하나님께 맡겼다가 도로

찾는 겁니까? 하나님 왜 그걸 그렇게 주십니까? 그 이유는 당신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시는 이유도 우리가 맡겼다가 지금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그 만나 얘기 속에도 일용할이라고 하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광주리를 가지고 아침마다 들판에 나가니까 하얀 게 와서 쌓여 있었는데 그걸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왔잖아요.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 먹을 걸 거두어라. 그런데 사람의 탐심은요, 많이 거둬야 되겠다. 내일도 먹고 그 다음날도 먹어야지. 많이 거뒀는데 그 다음날 아침 보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속에 들어있는 게 뭡니까? 오늘 먹을 거 그거면 충분하다. 그게 일용할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가르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여러 날치를 한꺼번에 많이 주시지 않으셨을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그 다음날 그들이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오늘 살아있으니까 오늘 먹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날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아직은 그들의 것이 아니니까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생명을 주셔서 하루를 더 살게 된다면 하나님은 생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생명을 보존할 것도 함께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습니다. 신뢰. 하나님, 저의 생명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되게 하시면 어쩔 수 없이 아버지께로 갈 거고 내일이라는 시간을 하루 더 주시면 내일 제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의 생명이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내일의 생명을 저에게 주신다면 내일 필요한 것도 내일 아침에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두 가지 신뢰를 하나님 앞에 가지게 되는 것이죠. 내일 일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게 얼마나 적절한 것이며 또 그것은 하나님 내일에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요 밀접한 사랑의 관계, 그걸 보여준다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먹고 오늘 잠을 자고 오늘 이만하게 살면 오늘 감사한 거예요. 내일이 되면 기쁘리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시기를 바라는 것이. 이걸로 충분해. 오늘의 생명 주신 하나님, 오늘의 만나를 주셔서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은혜 기뻐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큰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창고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광주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창고는 언제 필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땅을 분배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이동을 안 하고 농사를 하게 되니까 1년에 한두 번 추수를 하면 그걸 쌓아야 되니까 그땐 창고가 필요해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매일같이 옮겨 다니고 이동하면서 농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만나를 주워 담을 광주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농사 지어서 창고에 쌓아놓고 먹을 때가 하나님께 더 가까웠겠어요? 아니면 매일 그 만나를 거두어 드릴 때가 하나님께 더 가까웠겠어요? 저는 광야가 더 하나님께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창고가 욕망의 상징이라면 광주리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아직 우리는 광야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광주리입니다. 여러분, 광주리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할 광주리는 이겁니다. 저의 생명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루를 더 살게 하시면 그만큼 일용할 양식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그게 우리의 광주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마다 나가잖아요. 그게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나가서 경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길 바랍니다. 복음의 성도는 잠들 틈이 없어요. 매일 나가야 되기 때문에 늘 깨어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광주리고 매일이 중요해요. 매일 나간 것처럼 우리 이 기도를 배운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나중에 바울사도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했잖아요. 그 원조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 정도밖에 살지 않으셨는데 짧게 머무실다 가셨는데 큰 창고에 뭘 많이 쌓아놓고 가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건 생명의 복음뿐이었어요. 무슨 창고에다가 이런 거 저런 거 쌓아놓고 가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예수님은 매일 성부 하나님 앞에 나가셨어요. 밤마다 나가 기도하시고 새벽마다 깨워 나가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돼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시고 승천하셨어요. 이제 우리도 매일같이 광주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여러분 결핍이 주는 불안 따위는 다 버리시고 내일에 대한 불안 따위는 다 버리시고 오늘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믿음의 광주리를 새지 않게 잘 준비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광주리에 소복하게 주셔서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실 줄 믿고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광주리를 채우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성도,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마치 엄마와 아기가 탯줄로 연결되듯 사랑의 줄로 연결되어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줄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복음의 사람은 오늘 나눈 말씀처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에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광주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서울시 중구 저동 영락교회에서 보내드린 영락의 강단. 지금까지 김운성 목사의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지역번호 02-2280-0114번입니다.
1: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4: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5: 물놀이 전 안내 표지판과 물놀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고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응급구조함 위치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계곡물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깨끗하더라도 수심이 깊을 수 있으니 수심과 유속을 먼저 확인하세요. 폭포처럼 물거품이 보이는 곳은 유속이 빠른 곳이니 안전을 위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계곡은 바닥에 날카로운 돌과 바위가 불규칙하게 산재해 있어 다이빙 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바뀌는 장소나 폭포 아래 형성되는 물속 소용돌이는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4: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 꼭 기억하세요.
0: 내면에서 울려오는 목소리는 희미하기는 해도 의심할 여지 없이 진실하다. 따라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그 진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자. 처음에는 혹시라도 그것이 어떤 극단적인 행위나 미친 짓으로 자기 자신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의지를 굳히고 신념을 키워가다 보면

그 길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깨닫게 된다. 건강한 이가 느끼는 희미하지만 단호한 반발심이 결국에는 인류의 주장과 관습을 넘어 승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헨리 데이빗 소로의 월든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0: 진리의 말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길에 위치한 영안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1: 경주마는 혈통이 다릅니다. DNA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주마의 가격은 일반 말에 약 50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차이가 없는데 커가면서 경주마는 이 눈빛이 다르고 움직임이 다르고 기질이 다릅니다. 몇십 대에 걸쳐서 승리한 그 승리마의 혈통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혈통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영혼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에 세상을 이기고 그 세상을 이기는 힘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 우리는 물에 살지만 몸에 물이 묻지 않습니다. 깃털에서 기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물고기의 신비는 바닷속에 살면서도 바닷물에 쩔지 않고 역류하며 헤쳐나갑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이기며 삽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셨습니다. 당시의 종교와 정치가 야합한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저항이 굉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외식과 위선 그리고 거짓을 무섭게 책망을 했어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너희 속은 무덤 속과 같다. 그 시대의 타락을 묵과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영성이요 야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십자가로 죄를 가로막고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부패의 흐름을 역류시킨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세례 요한, 스데반, 모세, 사무엘이 그러했고 다니엘, 또 엘리야가 그러했습니다. 이들이 시대를 지키고 신앙을 지킨 그 시대의 바로 파수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라고 하는 다수가 아닙니다. 창조적 소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빨리 성읍을 달려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여러분 계시록 3장 4절에도 사대교를 향해 타락하고 부패할 때에 그러나 이 속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이 아직 남아있다. 그 몇 사람이 신앙을 지켜간 거예요. 창세기 18장 32절에도 소돔 성에 의인 열 사람만 있어도 그 성의 심판을 멈추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시대의 죄악보다 더 불행한 게 뭐예요? 그 시대의 믿음을 지킨 의인 창조적 소수의 열 사람만 있어도 그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던 거예요. 이 역사의 변곡점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찾는 이 창조적 소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창조적 소수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에 적당히 타협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타협하는 그 시간부터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이기며 사는 거예요. 우린 날마다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방향을 주께로 정하고 머릿돌로 정하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도피성이란 특별함을 만들었습니다. 그 도피성이 어디냐? 바로 예수님의 품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품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도피성이 나와요. 도피성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특별히 지정하고 만든 곳이 바로 도피성이에요. 어떤 죄인이라도 이 도피성으로 달려오면 보호를 받습니다. 죽이지 못하고 건들지 못하게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잘못 살 때 많아요. 원치 않게 실수할 때도 많고 죄를 지을 때도 있잖아요. 또 억울하게 위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를 살리려고 도피성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도피성으로 달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이 되십니다. 우린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점령한 후에 여섯 개의 도피성을 택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실수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건들지 못하게 보호를 했고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피성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주님의 품이 바로 이런 영원한 도피성이 되신 거예요. 무엇보다 도피성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지정한 특별한 곳이다. 아무 곳이나 피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한 특별한 곳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20장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향하여 너희에게 말하 도피성으로 너희를 위해 정하여 3절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2절에 도피성이란 말이 나와요. 그리고 3절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일 진자가 있을지라도 그리로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피의 보복자가 너를 건들지 못하게 그 도피성이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시대의 도피성은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애굽 땅에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애굽 땅을 칠 때에 내가 피를 볼 때 애굽 땅의 장자가 죽이는 그 칠 때 그때에 죽음의 사자가 돌 때에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간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않는다. 무엇을 볼 때 재앙이 넘어갔습니까?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또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23절에도 문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뭘 보시면?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피를 보고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가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들에게 치지 못하게 보호했어요. 바로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어요. 패스오버된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바로 이게 유월절 출애굽 시대의 도피성이에요. 유월절 양의 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로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혈통이 바로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혈통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송을 불러도요,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든 도피성은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도 유월절 양의 피로 보호했던 그것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면 그 안에 보호가 있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해답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도피성이에요. 그러면 이런 도피성을 만든 그 목적이 뭘까? 왜 이 도피성을 만드셨을까? 오늘 본문 20장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피의 보복자가 죽이려고 따라올지라도 그 살인한 자를 내어주지 마라. 어디에 있으면 도피성에 들어갔으면 그를 내어주지 말라는 거, 죽이게. 살인자랄지라도 도피성으로 들어온 자를 이 피의 보복자에게 내어주지 못하게 여러분 규례를 정한 거예요. 이 피의 보복자로부터 보호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라도 이 도피성으로 달려오면 피의 보복자가 건들지 못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를 만날 때, 때는 생각지 못한 폭병을 만날 때, 때는 삶에 실수하여 잘못 살았을 때, 피의 보복자가 주의기로 할 때 두려워합니까? 절망합니까? 좌절합니까? 어떻게 우린 반응을 합니까? 오늘 도피성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 도피성에 들어오면 누구도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의 보복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대적 원수막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원수막이는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이 실수만 있어도, 틈만 있어도 여러분을 거침없이 정죄하고 무너뜨립니다. 이게

절망에 빠뜨립니다. 인생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치려고 하게 만듭니다. 성경에 아담을 보세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려고 했어요. 가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에게 속지 않기 바랍니다. 피의 보복자를 두려워하지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도피성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어떤 문제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왜? 피로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영원한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께로 달려가는 삶이 지칠 때에도, 힘들 때에도, 위기가 왔을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민수기 35장 22절에 보면 도피성이 나와요. 원한 없이 살인을 했어요. 내가 죽이려고 했지 않았는데 실수해 살인했을 때에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야?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살인을 했으면 어떤 이유든지 그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보복하고 갚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죽이는 것이 율법이라면 은혜는 살리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율법은 죽이지만 은혜는 살리는 거예요. 죄인을 살리려고 만든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인 거예요. 이 도피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민수기 35장 23절에 보면 실수로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였어요. 이거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도 피하는 곳이 유일하게 도피성인 거예요. 고의성이 없는데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변호할 기회를 얻는 것도 도피성이에요. 내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변호할 수 있는 기회. 살다 보면 여러분 이런 일 많아요. 허물도 많아요. 실수도 많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도피성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은 어디입니까? 따라서 오직 우리 주님의 품입니다. 오늘 민수기 35장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해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라. 거기 거주할 것이라. 피해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주고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준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살인자를 건져낸다, 도피성에 들어온 자를 건져내서요, 건져낸다는 말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바로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살인자를 건져주는 곳, 살려주는 곳, 보호해 주는 곳은 그 규례가 도피성밖에 없습니다. 살인자는 살인이에요. 그런데 그 살인자를 건져주고 보호해 주는 규례가 뭐냐? 바로 도피성이에요. 여러분, 도피성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돼. 이것만이 사는 방법인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키고 있고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주님 품 안에 있는 우리를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영원한 도피성입니까? 피의 보복자가 건들지 못합니다. 피의 보복자는 원수막입니다. 여러분, 원수막에는 끊임없이 우는 사자같이 틈만 있으면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보병처럼 쓰러뜨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귀신 들린 자에게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나오라 해서 나오라.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은 귀신을 나오라 해서 나오라. 여러분, 마귀가 무서워하는 건 누구냐?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원수 마귀는 여러분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앞에 원수 마귀는 물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무슨 자꾸 토종 비교를 보고 운세를 보고 무슨 사주를 쓰고 막 이러는데, 저는요 결혼할 때 사주 안 줬어요. 무슨 영어 사주야? 결혼한 날이 우리 집사람 생일날이야. 12월 1일 날. 왜 그랬느냐? 그날이 월요일 날이라 교회를 개척할 텐데 교회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월요일 날 결혼해야 금요일 날 돌아와서 철야도 인도하고 또 그렇잖아. 또 신혼이니까 또 신혼여행도 가는데 그때 설악산으로 갔어요. 갔어요. 여러분, 무슨 날짜를 보고 무슨 뭐를 보고 이사가는 날을 보고 그 마귀에게 쏘는 겁니다. 여러분, 무속도요 이거 그냥이 아니고 귀신이 장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도 강무당이 있습니다. 그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은 뭐냐? 자꾸 달래는 거예요, 달래. 그래서 구슬을 하는 사람은 구슬에서 뭐가 해결되면 그 다음엔 더 큰 구슬을 해야 돼. 저는 제가 우리 어머니보다 더 먼저 믿었어요. 나하고 우리 양원사님이 제일 먼저 믿었어, 어렸을 때. 그러면 초등학교도 다니기 전 어릴 때만요, 제가 어디서 뭘 이렇게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요, 우리 어머니가 그 무당을 데려와. 그래가지고 집에 칼로다가 탁탁 긁고 그래. 또 그러면 또 해결됐다고 그래. 또 한 두 달 있다 보면 또 그래. 그때는 더 구슬하고 돈도 더 줘. 맨날 그래서 귀신을 자꾸 끌어들이는 거야. 그래서 구슬하는 사람은 구태다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신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달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말하세요. 귀신아 나와라. 우리 안에는 나를 보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목사를 보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보고 원수마귀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달래는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만이 영원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이름을 주지 않았다. 인생의 해답으로 주님의 이름이 해답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 주러 왔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참 평안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로 바다로 뭐 산으로 기분 나쁘다고 답답하고 쏘다닌다고 해서 참 평안이 오느냐?

0: 아니에요. 진정한 평안과 쉼과 안식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야. 예수 안에, 예수의 품에 안길 때 거기에 평안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쉼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이 영원한 도피성입니다. 오늘 주님께로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분주합니까? 분주하다고 해서 방황하고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선순위여야 돼. 집을 질 때에 머릿돌을 먼저 놔야 그 집이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주님이 머릿돌이 되어서 방향을 찾고 우선순위가 되어서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아이를 없어 막 기도하다가 아이를 얻었어요. 근데 교회를 안 나와. 아이 때문에 못 나오는데, 아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이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바빠 못 나오는데, 여러분 그 사업을 축복하는 분이 누구예요? 부도가 나고 마음 할 일이 없고 백수가 돼야 나오는 겁니까?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게 인생을 사는 걸 깨달아야 돼. 여러분 나의 모든 삶의 머릿돌이 하나님이 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고 인생의 다림줄이 하나님이 되어서 여러분 기준을 삼고 방향을 정하면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얼로 분주한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더 가까이 주께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품에 달려오면 평안이 있습니다. 보호가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영원한 해답이 있습니다.
1: 진리의 말씀.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길에 위치한 영안교회 양병희 목사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앙상담 문의는 서울전화 3423-0451번입니다.
2: CBS
3: 대한민국 가골번지 인천 2026 인천 가구박람회 7월 23일부터 7월 26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립니다. 가구, 소파, 테이블, 홈리빙 제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인천 가구박람회에 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본행사는 인천광역시가 후원합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 16, 16. 무더운 여름철 식중독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손 씻기를 생활화합니다. 식사 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주세요. 음식은 충분히 가열해서 드시고 상온에 2시간 이상 방치된 음식은 과감히 버립니다. 계란, 육류, 해산물 섭취는 각별히 주의해주세요. 날음식과 조리된 음식은 따로 냉장 보관해 주시고 복통이나 구토 증세가 있으면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안전한 여름 보내세요.
1: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4: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3: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4: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3: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0: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1: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0: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1: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광장 최경배입니다. 불안과 고립이 커지는 현대사회에서 교회가 더 이상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지역사회와 어떻게 함께할 것인지, 성도뿐 아니라 이웃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지, 또 교회가 고민해야 할 과제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 돌봄의 공백, 공동체의 약화가 커질수록 교회가 단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넘어 삶의 필요를 함께 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사례로 답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CBS 광장은 두란노교회 이상문 목사와 함께 현대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눕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맡았으.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맡았으.
4: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3: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5: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6: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7: SM 신용정보
5: 1600-9300 1600-9300.

0: 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어?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0: 오늘 CBS 광장은 현대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란노 교회 이상문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예, 두란노 교회 목사님으로 소개해드렸는데 교계에서는 여러 활동을 하고 계세요. 예. 예,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1: 저는 지금 이제 예성 총회장을 한번 했고요. 또 지금 부총회장이 다섯 당선 돼서 내년에 다시 총회장을 하고 예.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대표회장으로 이번에 취임했습니다.
0: 네, 예,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데 그 두란노 교회 사례가 좀 주목이 돼요. 이 전통적인 예. 교회 이미지랑 다르게 좀 상당히 진취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선택을 하신 이유가 먼저

0: 싶네요.
1: 예, 저는 그 3대째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예.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굉장히 율법적으로 교육받고 자랐고 또 5살 때부터 어머니가 붕회 때 은혜 받았다고 너 목사 돼야 된다고 이렇게 예. 어떻게 보면 세뇌 속에서 자랐는데 제가 신학교를 갈 때까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0: 예.
1: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들한테 신학교를 들어가서 목사가 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신학교를 안 들어갔는데 안 들어가고 한 제가 6년 반 동안 다른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적 방황을 했었는데
0: 네.
1: 그때 이 주변에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했으니까 사람들이 야, 너 술 담배 끊고 교회 가자. 그게 저는 너무 듣기 싫었어요. 지옥 가라는 사람보다 더 듣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술 담배는 제가 영적인 체험이 없었으니까 제일 위로가 되는데
0: 예.
1: 그걸 끊고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차라리 술 담배를 하면서 교회 가자고 그랬으면 나갔을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거의 다 같은 생각을 가졌을 거라는 거죠.
0: 예.
1: 그게 이제 저한테 이제 목회하는 밑바탕에서 굉장히 전환점을 가져온 아마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0: 그래도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이 신앙 교육 예. 받으면서
1: 예.
0: 순종하는 마음이 컸던가 봐요.
1: 어렸을 때는 계속 예. 다녔었죠. 계속 예. 다녔는데 이제 커서 이제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때가 아마 일반 사람이었으면 그냥 쓱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예. 목회자가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교회를 안 나가고 탕자가 됐다가 돌아온 거죠.
0: 예.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는 교회 밖에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 생각들.
1: 예.
0: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 교회 운영을 좀 달리 해봐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신 거군요.
1: 그렇죠. 그들 눈높이에 맞는
0: 예.
1: 그들이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문턱을 낮춰주는 교회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전도에 효율적이고 또 지역에도 또 좋은 이미지 개인에게도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그렇게 더 된 것 같아요.
0: 예. 그럼 구체적으로 두란노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교회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시설이 정글짐,
1: 예.
0: 풋살장이라고 들었습니다.
1: 예.
0: 그것도 이제 전체 교회 건물 크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면적을 할애해서 이렇게 설치했다고 하던데 이 공간이 갖는 의미는 어떤 건가요?
1: 저희 교회는 이제 예배당을 새로 건축하면서 저희가 방화동 예배당이 있었는데 그게 매각되면서 보상받은 걸로 이렇게 신도시에 건축하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키우는 청소년들을 키우는 교회로 특화되게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연금평에 비해서는 본당이 너무 왜소할 정도로 적고 아이들 교육관을 이제 많이 늘려서 그중에 이제 1층에 정글짐이나 옥상에 법으로 또 잔디구장, 잔디로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완전히 풋살장으로 만들어서 또 교회가 공원, 어린이 공원 앞에 있어가지고 어린이 공원, 풋살장, 뭐 정글짐 이렇게 아이들의 쉼터, 놀이터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0: 그런데 이 신도시의 교회를 이전해서 건축하는 경우에
1: 예.
0: 대체로 예배당 예배 공간을 크게 짓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1: 근데 저는 이제 반대로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어른들 예배는 부수 한번 늘리면 되니까. 그런데 거의 다 이제 동시 예배들이니까
0: 예.
1: 아이들을 수용하려면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많아야지. 우리는 뭐 예배당 남겨놓으려고 후손들에게 물려주려고 건물 남겨놓으려고 짓는 게 아니니까. 그런 생각 차이였던 것 같아요.
0: 실제로 그러면 정글짐하고 풋살장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교인들, 교인들뿐만 아니라 뭐 어린이 공원 앞에 있었다고 했으니까 지역 네. 어린이들도 많이 올 것 같은데
1: 그렇죠.
0: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1: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이 강했어요. 어머니가 뭔 일만 있으면 야 교회 가서 놀아. 그러다 보니까 늘 교회 가서 노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가지고 교회 뒷마당은 뭐 우리 놀이터 있잖아요. 옛날에는 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그런 걸 이제 만들어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정글짐 뭐 그렇게 풋살장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니까 아이들의 생각 속에 제가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그 6년 반 방황할 때
0: 예.
1: 죽을 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살을 직전까지 갔었고 그랬을 때 어렸을 때 그 주일학교 때 들었던 설교 주일학교 때 신앙생활, 그 행복했던 신앙생활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0: 예.
1: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하나님 찾다가 이제 하나님 만났거든요. 아이들에게도 이런 좋은 그 교회의 놀이마당, 행복했던 어린 시절 혹시

0: 이런 것들이 느껴지니까 주일학교가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같아요.
1: 지역사회의 아이들, 우리 교회에 추석하진 않지만 교회 가서 놀기도 해요?
0: 그렇죠. 당연하죠. 저희는 그 교회 앞에가 어린이 공원이 있다 보니까 어린이 공원 애들이 이제 자기 집이 바로 앞에 있는 애들도 있지만 조금씩 떨어진 애들이 오니까 얘들이 언제든지 물 먹으려고 하면 교회로 오고 화장실 가려면 교회로 오고 뭐 하려면 교회로 오고 그래서 완전히 교회에 자기들 놀이터 됐습니다.
1: 예. 다음 세대 교육의 진심이신 것을 교인들이 느끼고 있다고 하셨는데 예, 예.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노년층에 대한 관심도 크신가 봐요.
0: 예.
1: 백영관대학교, 백영관대학, 예. 노년대학이죠. 노인대학.
0: 백영관대학이란 말은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
1: 아,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
0: 예,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예. 약자로 써가지고
1: 예.
0: 어른들을 잘 공경하고 섬기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본래는 어른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왜냐하면 어디에 오갈 데 없거나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잘 어울리지 못하시거나 외롭거나 쓸쓸한 이런 분들이 그냥 교회 오셔서 그냥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뭐 이런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하면서 따뜻한 점심 한 끼 먹고 돌아가서 아 오늘 행복했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제가 사실 백영관 대학을 일찍 시작했어요. 굉장히 일찍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우리가 아기 학교를 했었어요. 지금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상황상
1: 네.
0: 아기 학교를 제가 하게 된 원인이 저녁 예배 끝나고 밥을 먹는데 뉴스에서 엄마가 산후 우울증에 거질 그 산후 우울증이 심한 엄마가 아이를 창밖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1: 예.
0: 애가 죽었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밥 먹다가 이게 딱 걸려가지고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가 교회가 해줄 수 없을까 그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아기 학교를 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기 학교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거나 뭐 예수 믿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거부하니까
1: 네.
0: 그런 게 전혀 없이 그거는 두 번째로 생각하고 일단은 산후 우울증이나 이런 남편이 출근하면 혼자 집에 있으니까
1: 예.
0: 그런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애들 오고 춤추고 뛰어놀고 그러고 나서 정말 밥 한 끼 따뜻하게 먹고 행복하게 돌아가게 하자.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계속 확산이 되고 나중에는 대기번호까지 있었어요. 이게 이제 확산이 되고 너무 사람들이 행복하니까 그리고 교회 다니라고 부담도 안 주는데 자기들끼리 또 이제 그 안에 이제 저희 교인들도 있으니까 이제 전도도 되고 근데 그런 걸 하다가 어르신들도 이런 분들이 있겠다. 그래서 어른들에게도 그냥 부담 없이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이제 백영관 대학입니다.
1: 예. 아이들, 아기, 또 아기를 양육하고 있는 아이 엄마들,
0: 예.
1: 또 노인까지
0: 예.
1: 다 섬기고 있는데 좀 인상적인 것은 응급 돌봄센터라고 하는 그 예. 일이에요. 응급 상황에서 교회가 아이들을 좀 맡아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예.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죠?
0: 응급 돌봄센터는 이제 그야말로 응급시에만
1: 예.
0: 응급시에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나 또 개교회들이 출산정책에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는 피부로 와닿는 걸 잘 안 해주는 거예요. 다 구호로만 굳히고.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예를 들어 둘이 있거나 저희 교회는 이제 셋 난 사람들도 제법 있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애가 하나 아프면 어디다 맡겨야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다른 날 뭐 애들이 뭐 어린이집 가거나 이러면 하나는 들어가고 둘 있는데 뭐 이런 상황이 생기면 갑자기 맡길 곳이 없을 때 이때 이제 교회에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교회 성도들을 조사해 봤어요.
1: 예.
0: 혹시 어린이집 교사했던 분이 있나. 근데 이런 분들이 한 30명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일 다니는 분도 있고 그만두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둘 중에 하나가 아파서 병원 가야 되는데 이 애를 어딘가 맡기고 싶을 때 그때 이제 교회 카톡방에 연결돼서 올라오면 이 아이와 맞는 엄마가 와서 이 아이를 같이 놀아주고 또 돌봐주고 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저희 교인들 중심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해가지고 이 아이가 오면 이제 간식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놓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아이를 돌보러 와서 숙제지도 오고 같이 놀아주고 또 그 아들 또 자녀들 또 그 많은 또래 애들 데리고 오면 얘가 울지 않고 또 얘가 주일학교 다니는 애라면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죠. 그리고 교회 시설을 또 다 찾아다니면서 놀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응급시에 돌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마련하고 지금 하고

0: 있습니다.
1: 예. 교회 공동체가 아이 전체를 돌본다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0: 그렇죠.
1: 예. 예. 지금 이제 한참 날이 더워지고 있는데,
0: 예.
1: 날 더워지면은 아이들하고 어디 갈까 고민하시는 부모님들
0: 그렇죠,
1: 많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교회가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 앞마당에 수영장을 만든다고요.
0: 예, 여름에 한 달 동안 계속 만들어놨습니다.
1: 이거는 교회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아이들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0: 그렇죠.
1: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예, 왜냐하면 교회가 하는 행위는 지역사회를 거부하거나 이러면 오히려 또 역효과를 낼 수 있고 그러니까 지역사회 애들 또 얼마든지 와서 놀을 수 있도록 공간을 개방하고 수영장도 그렇게 같이 개방해서 같이 놀고 있습니다.
1: 예.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또 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목회를 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다른 교회가 비교해서 어떤 점에 차별점이 드러나는가 목사님 경험을 듣고 싶네요.
0: 저희 그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한번 들고 싶어요. 저희가 코로나 때 코로나 팬데믹이 굉장히 심할 때
1: 네.
0: 교회 이렇게 지하실을 내려가려면 꺾어지는 커브에 공간이 생겨서 그런 공간들을 악기 연습실을 만들어줬어요. 아이들이 악기 같은 거 드럼이나 뭐 색소폰이나 이런 거 부를 때 연습할 수 있도록 시끄러우니까.
1: 네.
0: 근데 이제 그때 굉장히 심할 때 아이가 거기서 이제 음악 틀어놓고 드럼 치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민원을 넣고 맘카페에 글을 올린 거예요. 이런 시국에 교회가 무슨 저녁에 철야기도 하고 예배드리냐 막 올렸는데 그걸 우리 집사님이 봤나 봐요. 그래 저한테 와서 얘기하길래 얘가 이런 애니까 이렇게 써서 올려라. 그랬더니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댓글을 쭉 달리는 걸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이 요즘에 그런 교회가 어딨냐. 그 교회가 왜 이 지역에 존재하는지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교회를 욕하고 있냐. 막 이런 댓글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댓글을 올려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맛보는 또 경험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1: 예. 코로나 팬데믹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0: 예.
1: 어느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는가 지역 주민들이 막 이렇게 눈 뜨고 감시했던
0: 예,
1: 그런
0: 그렇죠.
1: 분위기가
0: 그런 때가
1: 기억이 되는데
0: 예, 예.
1: 교회 아이들이 찾아와서 악기 연습하고 이런 것들을 처음에 민원을 했지만 두란노 교회는 좋은 교회야. 오히려 지역사회에서 좀 두둔해 주는 그런 여론들이
0: 예,
1: 만들어졌거든요.
0: 그런 여론들이 예. 있었습니다.
1: 근데 많은 목회자분들이 이제 이런 활동들 지역사회에서 뭔가 그 도움을 주고
0: 예.
1: 주민들 위해서 이제 헌신하는 이런 활동들에 결과적으로 전도로 이어질 걸 바라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0: 예.
1: 목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하고 계세요?
0: 근데 그게 우리가 좀 조급할 때가 있어요. 금방 당장 즉시 어떤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아마 모든 목회자나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하는 사명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 그걸 표면에 앞세우면 거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방법을 바꾸는 거죠. 늦게 가는 것 같고 더디 가는 것 같고 근데 어떻게 보면 우회해서 가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항상 그들을 어떻게 구원받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늦는 것 같지만 그게 더 빠른 것 같아요. 그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지름길인 것 같고. 근데 우리는 직선적으로 맨날 막 그냥 직선적으로 앞에다 대고 막 큰 소리로 하고 막 예수 찬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오히려 거부하는 것과 역효과가 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그런 것들이 더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또 한편으로는 성도들의 삶이 지역사회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
0: 네.
1: 또 그것 자체로도 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좀
0: 그렇죠.
1: 예, 강조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0: 네, 네.
1: 최근에 좀 흥미로운 기사를 제가 접했어요.
0: 네.
1: 두란노 교회 안에 스크린 골프장을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그게 뭔가요?
0: 예, 저는 예배당에 대한 생각이
1: 예.
0: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예배당은 24시간 매일매일 공간 활용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이제 스크린 골프장을 설치하니까 일반 사람들 생각할 때는 아니 무슨 교회가 골프장이야 이럴 수 있는데 아이들 풋살장을 만들어줬으면 어른들을 위해서 골프장 만들어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0: 예.
1: 무슨 교회가 거룩한 초소에 그런 걸 만드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생각 자체를 바꾸면 오히려 그게 교회에 더 유익한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0: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스크린 골프장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1: 본래 스크린 골프장을 만들게 된 이유가 제가 주일날 낮예배 3부 예배 끝나고 어떤 남자 성도님하고 악수를 하는데
0: 예.
1: 이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5년이 넘었어요. 근데 내가 이분하고 커피 한잔 해본 적이 없어. 밥 한번 먹어본 적이 없고 새벽에 출근하고 저녁에 늦게 퇴근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인사 끝나고 방에 와서 밥 먹는데 점심 먹는데 내가 이게 목회를 잘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카톡 풋사를 보니까 골프 치는 것들이 몇 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쭉 다 카톡 풋사를 봤어요. 했더니 의외로 골프 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이제 운양예배당 같은 경우는 갑자기 성장하다 보니까 성도끼리 잘 몰라요.
0: 예.
1: 그래서 이제 이 스크린 골프를 만들어줌으로 여기 오면 어쩌다 우리 교인 같았는데 진짜 교인이네? 이래서 두란노 가족이라는 화합이 이루어지고 같이 게임을 하다 보면 이제 좀 친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여기서 지금 골프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성도가 서로 코이노니아가 되고 그래서 툭툭 소리가 나면 제 목양실에 들려요.
0: 예.
1: 그럼 제가 내려갑니다. 근데 사실 저는 골프를 못 쳐요.
0: 예.
1: 골프를 못 치는데 가서 이제 딱 보면 누구니까 그분하고 이제 대화하면서 카운슬링이 되는 거죠. 그분한테. 그래서 그분이 자녀가 뭐 문제 있거나 그러면 골프 치는 그분한테 옆에서 얘기하는 거죠. 요즘에 자녀는 어떻냐, 뭐 사업은 어떻냐. 그러니까 신방이 요즘에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전환된 신방 이런 걸 할 수 있고 성도들끼리 이제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하나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거죠.
0: 예. 그런 의도로 설치하셨는데 몇 달 됐죠?
1: 몇 달 됐죠.
0: 의도하신 대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어요?
1: 지금 이제 의도한 대로 제가 원한 대로 100% 되지는 않고 있지만
0: 예.
1: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간 활용이 뭐 우리가 주일학교나 이런 거 쓸 때는 하루밖에 안 쓰고 보통 그랬는데 지금 보통 3일은 잘 쓰고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3일을 지금 잘 쓰려고 지금 생각을 해놨는데 아직 시작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는 1대1 불신자 초청 골프데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대1 자기가 잘하는 사람을 초청해서 골프데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업하는 분들한테 그 뭐 만든 물건 기증받아갖고 선물로 주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분기마다 계속해서 그래서 오히려 골프가 하나의 전도의 매개체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0: 예. 두란노 교회가 펼치고 있는 여러 사역 얘기를 들어봤는데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문을 연다는 느낌이에요. 교회 밖을
1: 예.
0: 향해서
1: 예.
0: 개방형 사역 이렇게도 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개방형 사역은 목사님의 신학 안에서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목회 철학과
1: 그렇죠.
0: 관련해서 이제 어떤 말씀이 가능할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1: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것은 예배드리는 장소지 저 어렸을 때는 벽돌 한 장 한 장이 예수의 핏값으로 세웠다고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건물은 굉장히 신성시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 저희가 개척했고 또 이제 교회를 옮겼고 그랬을 때 상가에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기를 교회로 세웠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예배당 건축에도 나오니까 거기가 술집이 됐어요. 그 술집이 성전은 아니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데는 힘써야 되지만 예배당은 영혼 구원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그게 훨씬 더 낫겠다는 그런 생각이 제 신학적인 어떻게 밑바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0: 예. 두란노 교회 와 같은 어떤 목회 방식을 이제 뭐 흔히들 마을 목회라고 표현도 하고
1: 예.
0: 선교적 교회라고도 표현도 하고
1: 예.
0: 관심이 좀 많아지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들 중에는 교회 규모가 있고 재정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같은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지만 뭘 시작해야 될지 좀 난감해하시는 목사님들도 있거든요.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1: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개척할 때 저는 신혼여행을 금식기도원 가서 20일을 금식하고 개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0: 신혼여행을요?
1: 예, 네, 신혼여행을. 네. 그래도 우리는 개척 멤버가 한 사람도 없이 개척한 교회예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척했을 때부터 항상 교회를 오픈했어요. 누가 화장실을 급해서 와서 쓸 수 있다든지 누가 기도해서 와서 기도하고 싶으면

0: 인도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부터 과감하게 생각을 바꿔야 열어지는데 대부분은 생각을 못 바꾸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도 다 교회마다 문 닫아놨잖아요. 근데 저희는 코로나 때 교회마다 모든 문을 다 열어놨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코로나 시각에 힘들고 어렵고 가족들이 코로나 때문에 죽는데 정말 울면서 기도하고 싶은데 교회마다 다 문장을 했잖아요. 집에서 기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교회 앞에 와 있으면 얼쩡얼쩡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울고 싶다고. 왜 그러신대요? 지금 딸이 암 수술하는데 내가 엄마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게 너무 속상하다고 그 저기 가서 울면서 기도하시라고. 근데 그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었어요.
1: 예.
0: 근데 지금은 저희 교회 집사님 되셨어요. 그러니까 오픈해 주면 때로는 귀찮은 것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런 것들이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일반 신문에서 취재로 왔어요. 종교부 부장님이 취재를 직접 오셨는데 제 명함이 교회 앞에 있는 걸 보고 의아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목사님 여기다 명함을 놨냐고. 저는 옛날에 자살의 위기 속에 있는 사람을 전화 받고 몇 번 살린 적이 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 속에서 전화할지 모르니까 물론 귀찮을 수도 있지만 그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다 전화번호를 놓고 사람들한테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하는데 교회도 그렇게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1: 예. 네. 많은 사역을 펼치고 계신데 앞으로 더 확장하고 싶은 사역이 있을까요? 계획이 있으세요?
0: 24시 응급돌봄센터를 계속하고 싶어요. 시 전역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1: 네.
0: 어른들도 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행 가거나 갑자기 무슨 뭐 위급한 일이 생겼거나 그러면 어른들을 갑자기 맡길 수 있는 곳이 없다든지 이러면 그걸 교회가 24시간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지금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꿈을 갖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예. 마지막으로요. 지금 뭐 전도가 어렵다는 호소하시는 네. 목사님들 많아요. 두란노교의 사례를 빗대어서 네. 한국교회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끝으로 네. 말씀해 주시죠.
0: 저희가 처음에 그 예배당을 건축하고 들어갔을 때 현장을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아침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화장실이 없더라고요. 갑자기 운동 나왔는데 화장실이 급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방형 화장실이 저희 교회 이미지를 굉장히 살렸어요. 아, 이 교회는 아무 때나 와서 화장실 쓸 수 있고 그 저희 교회 입구에 보면 그런 것도 써 있어요. 개혁을 산책시키는데 휴지를 안 가져왔어. 비닐을 안 가져왔어. 그럼 교회 오면 언제든지 그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도 제공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그런 이미지 전도를 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에게 그런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때 왜냐하면 우리가 종교 선호도 조사하면 기독교가 참 창피하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교회보다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 개선 작업은 그들에게 교회가 오픈하고 그들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교회다. 지역에 존재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교회다. 이런 걸 심어주는 밑작업들이 항상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이 시대에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두란노교회 이상문 목사였습니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최경배 기자가 진행하는 CBS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성경 속 인물을 통해 오늘의 세계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세대학교 차준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예,
0: 오늘은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 함락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고민이에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1: 어떻게 이게 연결될까 참 신기하기도 할 텐데요.
0: 예.
1: 그 587년 혹은 586년 예. 예루살렘 붕괴된 해잖아요. 그때 그 성벽이 파손되고 그다음에 왕조가 완전히 교체돼 버리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종교적 문화적인 어떤 생존 토대가 완전 무너져 버려요. 이스라엘이
0: 예.
1: 완전히 문명사적 대재앙이었다. 587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왕조가 바뀌었다라는 것. 이거는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시온은 무너지지 않는다. 다윗 왕에서 영원히 왕에 나올 것이다. 두 개가 다 지금 실패했다고요. 엄청난 문제인데 바벨론 제국이 느부갓네살 2세가 지배할 때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소각시켰고 그다음에 성벽을 허물어뜨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도성의 핵심 측이었던 왕족, 그다음에 지식인, 정예 기술자들, 그다음에 어떤 능력 있는 젊은 층들 이런 사람들 다 바벨론으로 강제 유배시켰어요.
0: 예.
1: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쓸모 없는 자 이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더라. 쓸모 있는 어떤 그 인물들은 다 잡아갔어요.
0: 그 함락 직후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비극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인 기록들이 있나요?
1: 예, 있어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유대 고대사를 썼어요. 이 양반이 그 책에 보면은 포위 기간, 그 다음에는 함락 직후에 도성 내부가 극심한 기근을 겪었고, 또한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더 끔찍한 것은 카니발리즘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삶아먹는 카니발리즘. 이게 성경에 기록돼요. 아들이 아버지도 삶아요. 또 에스겔에서 나옵니다. 그건 어떤 상황인지 아마 상상이 될 겁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예레미야애가 1장 1절에 보면은 슬프다 이 성이요. 본래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하면서 이 당시 갑자기 그 사람이 많던 예루살렘 도시가 완전 유령 도시가 되었는데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사라졌고 노인들과 그다음에 쓸모없는 인력들 극빈자들만 남아있는 폐허의 상황 이런 극단적인 상황 요게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우리 지방 도시들의 어떤 그 것까지는 아닙니다만
0: 네.
1: 그런 그 과정 속에 보이는 지방에서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런 것과 조금 오버랩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0: 예. 물론 이제 이 성경의 기록은 이 무력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말하자면 이제 민족이 말살되는 이런 이 과정의 묘사이지만 세대가 이어지는 것이 단절되어가는 그 현상은 비슷하게 볼 수 있지 않느냐.
1: 그렇죠.
0: 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 성이 함락되고 왕조가 이제 권력을 잃었다 정도로 이제 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게 완전히 민족이 말살되어져가는 참담한 상황인데 유다 왕조의 마지막을 지켰던 이 시드기야 왕 왜 이 파국을 막지 못했을까? 이스라엘의 이 유다의 왕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왕 아닙니까? 왜 못 막았을까요, 이거를?
1: 그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거든요.
0: 예.
1: 시드기야가 21살에 왕이 올라요. 그 당시 국제 정세가 유다 나라에 힘이 없고요. 항상 그 이쪽에 있는 그 바벨로니아, 메소포타미아, 그다음에 이집트 이 두 고대 문명 지역에 이 두 나라가 힘이 부강해지면은 항상 부닥치거든요. 부닥치는데 요 중간에 낀 나라가 지금 유다 나라예요.
0: 예.
1: 유다 나라인데 그 당시는 바벨론이 권력을 줬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시드기야 왕을 지목했다고요. 일종의 꼭두각시 군주가 되었어요. 요 시드기야가 활동했던 약 10년,
0: 예.
1: 10년 활동하고 나라가 망하거든요. 요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0: 예.
1: 다만 주체적 결단력이 부족했다.
0: 지도자로서 부족했군요.
1: 그렇죠.
0: 예.
1: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너무 유약했고
0: 예.
1: 그다음에는 본인 스스로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강단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당시에 항상 그랬어요. 유다 역사를 보면은
0: 예.
1: 친 이집트파와
0: 예.
1: 친 바벨론, 뭐 친 아시리아, 친 페르시아 이런 식으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0: 주목하는 귀족들이 내부에 있었고 이집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 두 파가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반이집트파 귀족들이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상황에서는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 분명하고 이것은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항복하는 것이 이 순간만큼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예레미야가 얘기했어요. 예레미야는 정치적으로 봐서는 예. 친이집트파에서는 이 사람 완전히 거세돼야 돼. 친바벨론파가 되죠. 그런데 예. 아마 예레미야는 정치적인 판단한 것 같지는 않아요. 신학적 판단이었죠. 예. 기도하고 판단했는데 그것이 친바벨론파하고 매치가 됐던 거죠. 그래서 요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시드기야가.
1: 우유부단했군요.
0: 어쩌면은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해요. 두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예레미야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고
1: 예.
0: 신이집트파의 권력에 휘둘렸던 그런 모습. 이런 어떤 우유부단한 모습의 전형이 시드기야였습니다.
1: 예. 예레미야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다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0: 그렇게 되겠죠.
1: 예. 네. 그런 우유부단함, 신앙적으로도 우유부단한 모습이 드러난 건데 그런 태도가 남긴 결과는 어떤 거였습니까?
0: 그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개인적으로 찾아가요. 왜냐하면 지금 친이집트파가 조정을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 예.
0: 시드기야가 정치적으로는 친바벨론파인 예레미야를 찾아갔다? 이거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조용히 찾아가요. 조용히 찾아가가지고 예레미야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럼 예레미야가 주어지는 조언은 항상 친이집트파와는 다른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내심으로는 예레미야의 말이 맞아요. 예.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예. 항복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고. 그 하나님은 그 이유를 봤기 때문에 지금은 항복해라. 그 이유를 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지 못한 것이 친이집트파들이었고 시드기야는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전전긍긍하다가 결국에는 그 정적 일종의 친이집트파의 그 귀족들에게 눈치를 보면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는 선까지 그렇게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군사적인 합리성이 결여된 이집트와 동맹을 밀어붙여요. 이렇게 되면은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쪽에서는
1: 예.
0: 내가 세운 왕이었어. 그랬는데 얘 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반역했네. 당연히 응징해야 돼요. 바벨론에서는. 그래서 바벨론에서는 대군을 이끌고 와가지고 그를 이제 치게 되죠. 그래서 이 지도자가 정치적 판단의 오판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의 우유부단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린 그래서 587년 사건이 생기게 되는 거죠.
1: 지도자의 우유부단함 또 유약함이 민족 전체의 어떤 큰 위기를 불러왔고 대가 끊길 만한 어떤 상황까지 왔어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저출생 문제랑 어떻게 연결 지을까도 좀 궁금해집니다. 이게 전쟁의 상황과 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건 좀 다르기도 한데요.
0: 이 어떻게 연결이 좀 되냐면은 누가 봐도 그런 미래가 예상이 돼요. 시드기야 시대 때.
1: 예.
0: 예, 지금 바벨론에게 공개적으로 거역했다? 이거는 나라 망한 그런 상황이 누가 봐도. 그런데 이쪽에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친이집트파 귀족들,
1: 예.
0: 이 정치적인 힘, 이거에 의해 가지고 우유부단함 속에서 결정을 못 내리는 얘기죠. 그렇다면 오늘날로 이렇게 한번 본다면 시드기야가 보여준 방관, 방관주의, 도덕적 해이,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랑 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출산 초고령화라는 인구학적 절벽 사건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수십 년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그 대다수 정치 지도자들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선거 표심이나 기득권층의 이해관계에 휘둘려가지고 어떤 그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을 회피해 온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뭐 연금을 개혁한다든지 노동구조 다를 다변한다든지 뭐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는 누군가는 해야 될 그 일을 뒤로 밀어버리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저출산이나 지방소멸 이런 것들도 계속 밀려가고 있는 건 아닌가.
1: 그런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성경에 이제 다시 돌아가 보면 시드기야는 결국엔 비극의 최후를 맞이합니다. 특히 이제 두 눈이 뽑히고 아들들.

0: 싶고요. 굉장히 참혹하게 느껴지는데 이러한 장면이 가지는 의미는 뭘까요?
1: 시드기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완전 포위당했다가 한 3년을 버텨요. 근데 포위당해서 성벽이 무너집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다음으로 오는 거는 시드기야의 목이에요. 그래서 밤에 도망칩니다. 도망치다가 여리고 근처까지 왔는데 거기에서 체포돼요.
0: 예.
1: 그리고 이제 림나라는 사령부로 압송되는데 그 앞에 가자마자 어떤 참사를 당하냐면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왕자들이죠. 공개 처형합니다. 자식들이 공개 처형당하는 걸 보게 해요. 그리고는 그게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본 광경이에요. 그 이후에 두 눈을 뽑아요. 그 당시 왕들이 국가가 멸망했을 때 적대 왕은 공개적으로 눈을 뽑았어요. 이건 완전히 그냥 그 짓밟는 거죠.
0: 예.
1: 두 눈을 뽑았고 잔인하게 뽑혔습니다. 그렇다면은 본인이 보는 앞에서 미래 세대의 죽음을 목격하게 되고 그다음에 자신의 눈도 잃어버린 군주. 요 두 가지죠. 시디기아 요 사건에서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운유는 미래 세대의 단절된 죽음, 내 자녀들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목격하고 그다음에 자기 눈도 뽑혀지는. 요게 시디기아가 하는 두 가지 의미인데 그렇다면 자신이 양육하고 보존해야 할 다음 세대의 소멸을 방조한 문명이 맞이하게 될 것은 스스로가 장님이 되는 영적 역사적 장님 상태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미래 세대가 끊어지면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앞을 바라볼 수 없는 비전과 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본인들도 암흑 속으로 이렇게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림나의 시드기야의 그런 사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0: 예. 그 바빌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나서 그 성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을 다 이제 강제로 유배를 시켰다고 했어요. 성 안에는 정말 뭐 이렇게
1: 쓸모없는 일.
0: 예. 예. 예.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 시대에는 아까 지방 소멸을 언급하셨지만 지방에서도 이건 자의적입니다. 물론 예. 일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다 도시를 떠나고 있는 현상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 좀 그 물론 상황은 다르지만 현상은 또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잘 보셨는데 이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유다의 지식인들, 기술자들, 그다음에는 그 미래가 밝은 청년들, 고급 인력들. 이런 인력들은 강제로 끌고 갔단 말이에요. 끌고 간 이유는 분명해요. 본국 안에서 이런 엘리트 그룹들이 남아있다면 단합 해가지고 합력을 해서 봉기를 일으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지 있는 사람들은 근거리로 다 잡아가지고 자기들이 바벨론 근처에서 그들을 조종하겠다는 거죠. 예,
0: 통치 차원에서
1: 그렇죠.
0: 한 거죠.
1: 예. 식민 제국 시스템으로. 예. 그런데 성경은 물리적으로 그렇게 당한 거예요.
0: 예.
1: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은 이거를 우리가 조용히 스스로를 유배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
0: 스스로를 유배시키고 있다.
1: 그렇죠. 지금 예. 좋은 일자리, 교육 인프라 이건 다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젊은 인재들은 자발적으로 고향을 등져요. 그리고 메트로폴리스라고 하는 거대한 이런 거대 도시로 이런 용광로로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은 바벨론 유배를 영혼이 거세된 단절 상태로 묘사하는데 그럼 청년이 떠난 그 자리는 지방에 가면은 노인들하고 낡은 건물만 생기를 잃어가고 있는 이런 오늘 현대의 농어촌 지방 중소도시의 그런 적막 이거는 바벨론 침공 이후에 물리적으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모습과 닮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0: 예. 지방 소멸은 이제 세대 간 단절로도 그렇죠. 표현이 될 텐데
1: 네.
0: 성경적 가치관 속에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1: 예, 예. 공동체를 형성한다 데 있어서는 예. 두 가지가 중요한데 기억과 전승이에요. 전수. 공동체가 형성되려면은 공동체의 공동의 역사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0: 예.
1: 이것을 후대에 전수해 줘야 된다고요. 이게 이루어져야 공동체는 지속이 된다고요.
0: 네.
1: 세대가 단절된다는 것은 공동체의 미래를 질식시키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영적 사망 선고가 되죠.
0: 예.
1: 그런 의미에 있어서 다음 세대가 우리의 역사를 기억해 주고 이 역사를 후대에 전수해 주는 다음 세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0: 왜냐 미래가 없는 거죠.
1: 예. 교수님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잿더미 속의 비명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또 해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그 성경에 보면은요 다행히 그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예레미야가 이 극한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요걸 주목하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바벨론 군대가 완전히 예루살렘을 애워 쌌습니다. 그다음에 함락되기 일보 직전이에요. 누가 봐도 함락입니다. 이런 상황에 예레미야는 또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시드기야가 친 이집트파 사람들의 귀족들의 눈치를 보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놨다고요. 근데 그 상태에서 나라가 망했어. 그럼 예레미야는 이중 감옥에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렇잖아요. 예루살렘도 포위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안에 있는 어느 한 귀족의 그 웅덩이에 그가 유폐돼 있었다고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중 감옥에 있었는데 갑자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임하면서 사촌인 하나멜로부터 고향 아나돗에 있는 땅을 매입하라 그래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인가요 지금?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은 17세계를 주고 그 땅을 매입해요. 이 내용인데 적들의 수중에 곧 떨어져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미 이것은 쓸모없이 폐허가 될 땅이에요. 근데 거기다 돈을 지불하래요. 토지 매매 증서를 또 보관하래요. 아주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런데 이는 사람이 이 땅에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은 그런 미래를 보여주는 거죠. 국가 멸망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를 위해서 신뢰하고 투자하라 이거죠.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이라는 단기적인 시장 논리를 뛰어넘어요. 지금 그 17세계를 주고 그걸 샀다가 나중에 지금 다시 국가 회복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 매매 문서가 유효하다라는 보장도 없어요. 완전히 바보 같은 투자입니다. 이거는요. 그런데 미래 세대를 향한 파격적인 투자 체제로 전환한다라는 말인데 현재의 국가 예산 집중이나 정책 수립은요 항상 가시적인 경제 성과를 내는 분야에만 집중돼요. 물론 뭐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근데 저출산 대책은 늘 그냥 복지 혜택 정도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파국 직전에 아나돗 땅을 샀던 것처럼 우리 사회 전체가 젊은 세대가 아기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주거 공간, 육아 안전망, 어떤 보편적인 교육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막대한 재정적인 사회적인 자본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결단. 이거는 계산하지 않고 막 퍼붓듯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어두운 상황일지라도 공동체 지속 가능성에 모든 것을 거는 결단. 이것만이 무너져가는 도성을 재건하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 그 무모해 보이는 아나돗 땅 매입 사건.
1: 보이지 않더라도. 그렇죠. 미래가 보이지 않더라도 해야 되는 건 일이군요.
0: 해야 되는 일이죠.
1: 끝으로요.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 일들 당면할 미래의 위기를 보면서 오늘 뭘 하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다는 말씀하셨어요.
0: 네. 예.
1: 우리 사회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는 어떤 그 정서로 바뀌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끝으로 한 말씀 좀 듣고 마무리할까요?
0: 공동체의 목적이 단순히 물질적으로 이렇게 팽창해지는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생명의 존엄성을 보존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지속가능한 사회를 물려주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가치일 것 같아요. 생명 가치를 더 우선한다.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사회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준다. 고대 예루살렘이 아주 화려한 성전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견고한 성벽을 자랑했어도 그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것보다는 소외된 과부와 그다음에 고아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하는 소위 말하는 정의를 저버렸을 때 그들은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고요. 저출산이라는 것. 이거는 청년 세대가 우리를 향해 던지는 소리 없는 아우성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이 구조 속에서는 다음 세대를 낳아 기를 수가 없다. 라는 어떤 뼈아픈 실존적인 거부선언이잖아요. 왜 애를 안 낳아? 그러면은 속으로 말하죠. 당신이 키워줄 거야?
1: 그렇죠.
0: 당신이 키워줄 거야? 이 아이에 대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도 살기 힘든데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낼 건가? 구조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명에 귀를 기울이고

0: 우리 때는 열도 났어. 이따 얘기하지 말고 그들이 이 상황에서 어떤 그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이 비명에 귀를 기울이고 사회적 공의, 사회적 공의를 회복하고 생명 가치가 탐욕 가치보다도 우선되는 어떤 이런 도덕적 혁신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면은 그 정도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1: 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그런 가치들을 좀 살려나가는 노력이 있으면 예, 예. 좋겠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1: 한세대학교 차준희 교수였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안전하는 오늘.

0: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오늘 CBS 광장은 한 교회의 다양한 사역을 통해 교회가 지역사회와 어떻게 호흡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정글짐과 풋살장, 노인대학과 응급돌봄센터,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여러 시도들은 교회가 단지 예배의 공간을 넘어 삶의 필요를 함께 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교회의 개방성과 거룩함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질문도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불안과 단절이 깊어지는 시대일수록 교회는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넓게 품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점일 겁니다. 오늘 대화가 우리 사회에서 교회 역할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CBS 광장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최경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CBS
1: 예술이 일상이 되고
0: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1: 우리의 일상이
0: 문화가 된다.
1: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 공간에서도
0: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1: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0: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1: 공정하게
0: 함께
1: 새롭게
0: 마음껏 꿈꾸자
1: 경기도에서.
2: 꿈꾸자 경기도에서.
0: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0: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4: 제27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CBS 청소년 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등부로 나눠 피아노와 관악, 현악과 성악 등 4개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씩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참가 신청은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CBS 콩쿠르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충북 CBS 경영기획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5: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6: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7: 잠깐만.
5: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6: 아, 답답해.
7: 안 돼!
5: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6: 다이빙 해볼까? 토끼야, 안 돼!
5: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6: 여기 재밌겠는데?
5: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6: 토끼야, 추워?
5: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8: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9: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10: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8: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9: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1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